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네보시환 요즘 들어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열곽 싸면 열곽을 더 드립니다. 보통 우대활동에 우리 15곽 싸야 15곽 드리고 뭐 조금 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이런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곤란받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곽 싸도 10곽,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우대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휴식도 드리고 기능성 베개도 드리고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을 설명드릴 때면 약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선생들보다 약종에 대한 그 효능, 그 다음에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는가, 어떤 조심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립니다. 어떤 약종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약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수 항목인데, 나는 이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어서 약을 모른다 이러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적죠. 병하고 약을 잘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에는 보면은 렌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이 우리 감기약에 많이 씁니다. 감기라는 게 우리 열한 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감기라고 하죠. 감기 걸리자부터 목이 막 불어나고 열이 나고 춥는 거기 바쁘고 편도소에 살아나고 소변은 진하게 나가고 이걸 열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감기에는 성한가 뭐가 제일 많습니다. 찬 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오는 감기. 그런데 이 렌츠란 약은 훈르가 뭐 열부터 나고 이 목이 막 불어나는 것 같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약제는 주로 이 허열이 있는 걸 허열 실열 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독을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종기라는 게 생깁니다. 이전에 많았습니다. 이전에 황제들도 이 종기로 죽을 때가 생명이 위협당해서 이 황제의 사망 원인이 종기다. 종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명도 앗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종기가 목에 라면이 많이 났죠. 이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박예리도 나고 이 이게 다 열독으로 오는 겁니다. 열이 염증 이런 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땅땅하게 뭉쳐 있는 종기들이 그다음에 열독으로 인해서 목이 붓거나 열이 생겨서 머리가 오지럽거나 이 기침이 나거나 이럴 때 약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화도 들어가고 이 렌츠도 들어가고 뉴방즈도 들어가고 많은 그 열독을 없이는 또 잔투라는 약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홍삼 그 로경 이 약이 들어가서 우리 진짜로 열한 사람들은 좀 접하기 꺼려하는 사람들 있고 진짜로 좀 열한 사람들은 열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양의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허열은 없애고 진액을 만들어두고 이 침热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진 진액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 손바닥 발바닥이 뜨겁다, 마른 기침이 자꾸 난다, 열이 머리에 싹 잡히기 때문에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뇌세포가 말라듭니다. 말라들 쉽게 말하면 말라들죠. 뇌세포가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노바이즈빙배라든가 나오이소라든가 많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원인 리중일로 말하면 열독이 머리에 끄성 뻗친 겁니다. 때문에 이런 치료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이 홍삼이나 로경은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맥이 없던 사람들이 홍삼이나 로경 쓰면 맥이 바로 납니다. 맥이 없으면 무슨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오장육부가 싹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능을 잃어간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생리공동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심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심장 생각해봐도 아시죠? 우리가 자든지 밥을 먹든지 가만히 있든지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해야 됩니다. 많은 기와 혈을 수여한다. 에너지를 수여하죠. 예? 그런데 이 심장의 기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잘 돌아 못 갑니다. 간도 안 가집니다. 간에는 몇백 개의 화학공장 간 가집니다. 많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화액 분비해야 되고 되는데 간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 이 기능이 싹 떨어집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안 가집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장기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치료하느라고 치료해봤는데 아예 된다 말입니다. 맥이 난다는 약 써봤대 좀 그저 이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입이나 마르고 이 그랬는데 우리 이 건네보신 한을 쓰고 보니까 그게 싹 없다 말입니다. 아, 이 약이 뭐 홍삼 로경이 들어갔네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선택했는데 대비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던 게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렌츠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잔투이라든가 허열은 없애고 열독을 다 해독해버리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제가 대략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음가양의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음가양의 평형이 잡지 않고는 우리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 사포닌 같은 거는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홍삼 사포닌 많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약으로 제조하고 보건품으로 제조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경은 또 합니다. 로경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약이죠. 예? 아이들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종물로 단종으로 딸라던 홍삼 진액을 쓰고 홍삼액을 쓰고는 나는 홍삼 쓰면 아이 든다 이럽니다.
전 절대로 홍삼 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정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홍삼 정이란 뜻이 어서는 그렇게 단 홍삼만 욕하면 안 됩니다.

0: 포공행이라든가 이런 렌츠라든가 이런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이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제 경세하고부터 혈압도 온정한되고 아침골이 뻣뻣하고 어지럽게 자수나고 가슴이 후두둑하고 그리고 머리에서도 별로 소리 영색이 남도 이나
0: 네.
2: 예, 이러다 생선형 강의를 듣고 그대보션 조금 먹고 있는데 아 조금 효과가 좀 많이 알긴다.
0: 알겠어요.
2: 예, 조금 어지럽게 안 나고 가슴 떨림증이 이거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나면 이게 전례적으로 밤소변이 영조사인데 아, 한번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가다가 대포지 화장실다 이나 아, 아침에 막 머리 어지럽지 이 건강에 보수 한번 온다부터 이 한번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해줘 줄어들었습니다.
0: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예, 소변으로 많은 독소가 배출할 수 있고 밤소변이 잦은 사람도 그상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주 눈 막아주 정신도 안 되려니 나는 이 약이 효과도 어떻게 약도 없지 좀 이번에도 많이 싸먹자 하겠는데 꾸준히 먹자 하겠는데
0: 네, 예, 의뢰할 때 있습니다. 예. 예, 배달 예,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 예,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딸랑 홍삼 로경만 들어간 약이 아니고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면서 그 외에도 경락 소통을 해준다든가 이 기와 혈연을 보충한다든가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을 병행 잡아준다든가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3: 우리 동세 이제 국민이 오시라는데 이거 쓴다. 약 권해보시면 이제 쓴다. 네. 선생님. 좀 기억력이도 없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 좀 두근거리고 그다음 좀 매겹다 그러네 이따가 이게 약은 어쨌든 홍삼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 혈압도 동일하고 그다음 맥이나 이게 특별하거나 원래 남자들이 홍삼 쓰는 게 좋지 않나 홍삼 써야 된다니 남자들은 홍삼 쓰는 게 좋다니 자기도 안다는 그래서 25세 승리 맥이 난단다 그래 너무 좋아서 난심도 왔는데 누나 소개한 네. 바람이 이거 내 소스가 야 정말 잘 돼서 맥이 없, 다 맥이 없는 게 특징이라 마음도 무슨 크게 아프면 머리 약간 어지럽고 이게도 어지럽다면 혈압이 그리 딱 높아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후 부족 이런 것 같으래 내 생각에 네. 그러니까 이 기후를 세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맥이 나지 괜히 맥이 날까 네. 살 것 같으란다 이분이 좀 조금 살았으니까 좀 더 사겠단다
0: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때도 있다 하니까
3: 예, 열 가지
1: 정도
3: 장관에서
1: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렌츠라는 약이 들어갔는데 이런 약제가 들어가면은 평상시에 계속 목이 불어나 있고 이 우리 그 어관과에 가서라매 검사해보면 이런 분들 아 하고 우리 그 이 안경 같은 거에 빛을 쏘는 걸로 보면은. 확실히 항상 이 편도선을 비롯해서 예호부가 이 불어나 있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싹 없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건져보시 나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랬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이 골이 띵하며 정신이 안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많이 해결됐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프던 것도 해결되고 이 혈압이 온정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온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머리가 휘감해서 정치 올빠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하루 종일에도 몇 번씩 일어났댔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자꾸만 소리 나서 자지 못했댔는데 이게 콩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해결돼가지고

0: 이 다음 달 달까지나 이 용증 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 맞습니다. 고파지고 하게 되면은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약쓰면은 그거는 싹 없어져.
0: 예, 그게 없어지거든요. 용, 둥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때는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됐습니까?
1: 맞습니다. 이게 혈부족이 해결되니까 심장에 충분한 혈이 들어가면은 가슴이 찜찜하다, 답답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게 싹 없어지고, 동시에 잡으름도 잘 온다.
0: 예, 잠이 잘 자니까 되나 용, 맥이라고, 그리고 밥맛이 온다. 밥을 잘 먹, 거기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맥이라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25가지 이 보약이 들어가가지고 인산 녹용도 들어가서 영양도 없으니까 용 좋으니까 약은 좀 있는데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잠은 저기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1: 예, 꾸준히 쓰신다 할 때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확실히 치료 같은 용도 잘 된다. 수고하세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 다음 이 렌츠단 약제는 이 덩어리진 걸 잘 풀어줍니다. 산지에 지혜라는 게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이 어디면 뭐 목에 와 덩어리 있다든가 림바제 중다 했다든가 저 가슴에 와서 이 루팡 지혜 있다든가 이거 다 말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땅뿡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내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난 이거 쓰면서 잠이 잘 오지 맥이 자꾸 없지 고베니가 빈번하면 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잠 재다 못하고 정신이 안 나와. 그런데 이거 근내 보상을 쓰니까는 이게 잔뜩을 맥이 나면서니 소변이 참 잘하고 또 이게 소변장애가 예 많이 돌았다는 말 맞지. 어든 한 달 약간 지났는데 아직은 저기 하여튼하게 만해야 그저 두 번이나 막
1: 그러니까 소변 잔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잠 못 자. 그래서 뭐 반시간에 들기 전에 자꾸 소변 말았다면 그러니까 잠 이룰 수 없다면 그런데 지금 안 시간이니까 그래 저 이제 누군 좋다니까 용 좋다면 내게 걔나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이렇게 미리 좋은 약 맞으니까 나는 이번에 활동을 좋지 이 활동에 빠지지 말고 이번에 이거 저 흔하게 쓰자고 그래 배달 받자.
1: 예, 이런 우대 활동만 잘 이용하면은 예, 다른 약보다 가격이 아예 비쌉니다.
3: 예, 그것입니다. 예. 그만하면,
1: 예. 예, 그래서 쓰게 되면은 여섯 가지 약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한 가지 갖고 이 25 가지 약병이 들어가서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이제 좋냐?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승 매트 네 베개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 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2인 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민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변경이란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변명이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생생하게 담은 이 곡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활기찬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류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양룡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품고하는 순수한 소망,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 까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대는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은 이 곡은 금은이에게 고향이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니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이 진한 정취와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곳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노을이 물든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 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증,

발전, 반신불수, 보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풍습방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세트라는 것은 한 세트가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두 과학입니다. 두 가지 약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순시치료법에 따라서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순시치료법이라는 것은 우리 오장육부가 제일 활발하게 공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2시진의 이런 양생법칙을 따라서 처음으로 이런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골과병이라는 것은 치료하기 아주 힘든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시치료법을 따라야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 6세트를 더 드릴까나 12세트 가게 되죠. 12세트라는 것은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큰 과학으로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부분 이김에 참가하면 엄청 좋습니다. 경제적이고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침구려법도 그렇습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침놔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면적으로 침놔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그럼 여름철에는 모든 이런 혈관이 다 열려있고 그리고 또 땀샥이 흘리고 이럴 때 사람이 이런 기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 허약할 때입니다. 예, 이럴 때는 침을 일주일에 황제내경에서는 한 번밖에 맞지 말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날씨가 좀 추워지면 그 다음 일주일에 두 번씩 맞는 게 이게 과학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자꾸 강조하지만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망탕 치료하다 나게 되면 점점 외지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째서 우리 풍습방위가 120여 가지 이런 질병 다 치료된다고 말하는가?

이제는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상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한이란 것은 모든 질병은 한길인에서 온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질병, 류시에란 게 뭐인가? 시에란 건 나쁜 이런 게입니다. 사람 몸을 병들게 하는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연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자연계의 어떤 날씨 변화 있거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 몸이 허약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럴 때 그 기회를 타서 여섯 가지 이런 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독은 뭐인가? 풍한수시造火입니다. 풍이란 게 제일 첫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다른 이런 한수시造火 이것들이 들어오자면 이 바람을 따라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바람이란 건 뭐인가? 많은 분들이 바람하게 되면 뭐 바깥에 부는 바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바람은 春令主气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봄, 여름, 가을에서 봄, 그 다음 봄에서 여름을 지나갈 때, 이때 바람이란 많이 이렇게 불죠. 근데 이 바람이가 사람이 건강하다 한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어디 면으로 들어오는가? 우리 위치가 모자란다 할 때, 거기로부터 바람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위치란 게 뭔가? 몽땅 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호흡기 계통. 예,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게 되면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호흡기 계통 피부과를 따로 봅니다. 근데 중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의는 이런 호흡기 계통하고 피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부도 호흡한다 했습니다. 예, 사람이 이 온몸에 모공을 몽땅 솔로로 꽉 이래 동제 놓고서 거기서 호흡만 해라 이래도 안 됩니다. 꼭 피부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로 이런 땀을 통해서 땀구멍을 통해서 노폐물이라면 나갈 수 있고 나가는데 이 문이 열렸을 때 이때 바람이 확 들어온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목욕 금방 하고서 쑥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했을 때는 모공이 다 열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인차 바람 맞게 되면 바람이 그 구멍을 따라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온을 잘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 바람 하게 되면 예, 외풍이란 게 있고 내풍이란 게 있습니다. 바깥의 바람하고 몸속에서 끼는 바람. 네, 그래서 이런 내풍이란 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지가 마모기 옵니다. 예, 그리고 입과 눈이 막 비뚤어 올라가고, 예,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잠잘 때 딱 그 창문을 뺏어 열고서 보통 이런 창문 뺏어 열 때 이런 틈 사이로 쇠 같은 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뺏어 열고 거기다 얼굴 딱 대고 잡으세요. 이튿날 일어나게 되면 그게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죠. 그리고 선풍기를 덥다고 소리, 선풍기를 딱 얼굴 앞에다 대고 소리, 추위하고 이랬을 때 깊거나 입관을 삐뚤어 올라갑니다. 면풍이란 많은 단계 거기면서 나온 게죠. 그 다음에 내풍이란 건 또 이런 어지럼증이 생기 납니다. 그래서 어서부터는 환자분들이 꼭 생각하세요. 내가 어지럼증이 난다. 무작정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쓸데없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나는 게기 때문에 뭐 바람이란 건 병원에 가면 사진 찍어보면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류시에란 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가 몸속의 오장육부를 망가뜨려 놓는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한론이라는 거는 모든 상한이라는 거니까 한기에 상했다 이런 뜻이죠. 거기면은 모든 처방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한론 다 이런 기초상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중의는 꼭 원인을 찾지 절대 뭐 나타나는 증상 가지고서 거저 대고 염증을 없애겠다 수술하겠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중의는 항상 오장육부의 공능을 회복해준 짝으로 많이 노력하는 게죠. 그러면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간다, 어지럼증이 난다, 사지가 마모기 온다, 손발이란 마모기 온다. 예, 이게 다 바람을 인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주자면 어째야 되는가? 이 바람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럼 없애주는 그 약을 쓰게 되면 예, 특히 이런 지창우, 지차우, 이게 우토 두 가지 약이가 전문 신경계통, 경락, 거기 맺힌 바람, 습기 이것을 몽땅 끄집어내갑니다. 그리고 황바야하고 쯔쯔란 약재 있습니다. 이거는 칭热泻火한 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0: 이 몸속의 바람은 바깥에서 들어온 바람과 틀립니다. 내이풍이란 건 보통 몸속에 열이 세게 되면 그 열이가 마지막 바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네, 말씀 주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네. 제가 정신방을 쓰는 환자인데.
0: 예.
2: 평시에 정신이 안 나고.
0: 예.
2: 항상 피곤했습니다.
0: 예.
2: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에도 자주 깨끼면서, 갑상선을 해서 목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얘 허리 다리가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가 붓기고 귀에서 소리 나서, 귀에서 소리 나니까 자꾸 머리 아픈 것 같아서,
0: 네.
2: 입이 쓰고 마르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0: 네.
2: 껄거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0: 네. 소화도 잘 안 되죠.
2: 예. 예. 병원에서 무릎 관절 때문에 이 치료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고
0: 네.
2: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아, 좀 이거 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랬는데 선생님 찾아가서 이거 진단받고 치료하고 마지막에 침까지 맞았더니 지금 다리가 다 치료돼서 엄청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아, 다리 약간 많이 아까봤었죠. 예예예.
2: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알다시피 치문 어때 제일 엄살 쓰는 할머니지 않습니까?
0: 네
2: 예.
0: 맞습니다. 예.
2: 그래 강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믿어버리고 찾아와서 아, 이만한 효과를 봤는데 어떻게 했는지 정말 기적이 나타나서 지금은 5개월째 쓰면서의
0: 네.
2: 허리까지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 아예 아프던 게 네. 허리까지 나사졌습니다.
0: 다시 재발하였죠. 예.
2: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변비를 해서 고생했는데 그것도 해결됐고 뒤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리고 머리도 많이 개운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이것만으로도 많은 해결을 받는데
0: 정말 해결을 받죠. 예.
2: 선생님이 강의하고 친구에서 너무 큰 효과를 보고 정말 감사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이게 약과 병이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결국에 로맨의 건강을 전 선생하고 박 선생이 찾아준 것 같아 계속 풍치방을 쓰고 믿고 쓰려고 활동에 참가하면
0: 네.
2: 마이도 싸고 또 친구도 능히 결합해서 할 수 있으니까나
0: 네.
2: 이거 저도 한번 좀 참가해서 쓰려고 합니다.
0: 예예 예. 이번에 또 활동에 좋지 않습니까?
2: 참가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예예
2: 예. 그래야 예. 친구도 나이 맞을 수 있다.
0: 맞습니다. 예. 2880018번 지금 빨리 전화 치시.
2: 알겠습니다.
0: 예.
2: 지금 전화 치면 돼요.
0: 예, 지금 전화 치면 됩니다.
2: 아,
0: 예.
2: 알겠어요.
0: 네,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예, 풍수빵 한 닷달강 썼습니다.
0: 네.
3: 예, 풍수빵 약 쓰기 전에는 목에 뭐 있는 것 같아서 밥 먹어도 개끼고 물 마셔도 개끼고
0: 네.
3: 갑상선을 해서 목이 불어나서 숨쉬기도 바빴습니다.
0: 네.
3: 예, 허리다리 아픈 데다 아랫다리 세게 붓기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면서 예, 가슴이 답답해 나고 끌끌이를 항상 달고 있었습니다.
0: 네.
3: 예. 새벽 설사 한 심한 데다가 몇 시쯤까지 있어서 편안한 잠 뭐 바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0: 네.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풍수빵을 썼는데 개끼는 증상도 없어지고 예, 목이 불어난 것이 들어가서 숨이 아예 차서 좋습니다.
0: 네.
3: 예. 새벽 설사 이제는 아예 합니다.
0: 가히 나쁜 게 소화하시니까 새벽 네. 설사 안 하시죠.
3: 예. 실금도 선생님 친구과 같이 결합하니까
0: 예.
3: 인침 나섰습니다.
0: 예.
3: 예. 기저귀를 차고 다니던 게 기저귀도 벗게 돼서
0: 벗게 됐지.
3: 얼마나 좋은지. 예.

0: 모르겠어요.
1: 네.
0: 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도 영 헷갑아서 예.
1: 네.
0: 층계에 오르는 것이 맥이 크게 안 듭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소리 나는 것은 예전보다 막 소리 많이 낮아졌고, 예.
1: 네.
0: 그래서 이 부스방이 오장육부 공작하는 시간에 따라서 제 정도 약이 돼서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 빠릅니다.
1: 예.
0: 그래서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12세트 더 사자고 그랬는데.
1: 어, 이번에 12세트 줬습니다. 18세트를 예. 더 드리고 또 침 예. 12번 놔주고.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지금 풍수빵을 선생님이 이 전화를 들으면서 풍수빵약 좀 먹어봤습니다.
1: 네.
3: 예. 이 부스방약 싸보니까 거기 설명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신경이 죽은 것을 통하게 하고 통증에 치료가 있으며 입이 마르고 사지 마비되는 되고 깊은 곳에 숲을 뽑아내는 데 유리하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있더란 말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이게 정말 이 약 먹어보니까 그 설명서가 한 가지더란 말입니다.
1: 그렇지.
3: 그 내 원래 알을 떼보면 정말 저기나 팔다리가 자꾸 저기 저려나고 예, 설맥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물러야 했고 그 다음에 견주염도 심하고 발을 들기도 힘들어서 예, 정말 옷을 입기도 영 바쁘고 이랬고 예, 항상 뒷잔들에 물친 것 같고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변비도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3: 굉장히 이게 정말 계속같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1: 그렇죠.
3: 한 가지 그렇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정말 이거 소리 볼 게 아니고 약 계속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 내 결심하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3: 그게 더 특히나 그 설맥하고 소리 마무대서 그도 가다도 애나서 용 이래고 하던 게 해결됐지. 그 다음에 노인의 이 변비가 있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열압이 또 막 올라갈 수 있고 이런데 이 변비를 해결해 줄까 정말 좋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일행을 하니까 또 식률이 점차적으로 낮던 게 68시 올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3: 나 정말 그래 이 풍수빵 먹는 데 대해서 영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그 이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1: 네.
3: 우리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왔으네. 이 말을 듣게 됐는데 이번에 이 우리 활동에 계속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좋죠. 예. 2880018번 지금 발전하 치시.
3: 예. 맞습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러다 아까나 우리 이 황바야하고 치즈가 전문 그 청열 그다음에 시호 이거 해주는 작용 있죠. 그래서 몸 속에 이런 열이란 건 어디에서 오는가? 기실은 몸속에 피가 모자란다 할 때 열이가 양기가 우세를 차지하면서 열이 생기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모두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예전 선생님도 수고합니다. 예.
1: 예.
4: 나는 예, 풍수방어의 수구설이 관절이 마디마다 아프고 그저 정말 벌벌 깨다시피 땡기고 집 안에서도 그러고 나갈 때는 예, 저잔 나가자 해도 나가지 못해서 예, 그런 막대기 짓고 땡기면서 예, 면비치를 다니자 해도 다니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1: 네.
4: 정말 안절변에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1: 네.
4: 선생님 만나서 예, 정말 잘 강의하시고 다른 이전의 치료보다 다르고 또 약이 특별하고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은 친구로 맡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예, 선생님 보이고 그 다음 풍수방 우선 여러 대 쓰고 있는데 정말 좋은 행운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게
1: 네.
4: 그래서 많은 면에서 좋아지고 특히 관절마다 붓기고 특히 통증이 있고 마목이 오고 그저 예, 정말 가게에서 그저 뚝뚝뚝뚝 소리나고 그래서 어찌지 못했습니다.
1: 네.
4: 그래 향후에 자기 고상함이 소리야. 오, 지나간 사람들.

0: 정말 다리 쓰는 사람들 얼마나 바빴겠는가 실감하게 됩니다. 디라코스 네. 방어 쓰고 예. 어, 많은 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마목이고 통증이고 특히 통증이 없어질까 예. 영원스럽습니다.
1: 네.
0: 이 경초가 발 어, 이래 다시 이래 발작하기만 하면 온밤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져야 돼 침대 머리 꽉 잡아당기고 이래도 일어나지 못해서 얼마나 그저 눈도 또 굶에 이랬습니다.
1: 허리 아픈 거는 예.
0: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냄새만 끼고 가다가도 조금 다리 삐끗하면 그 자리에 퉁 물어안고 예. 그래 뭐 예, 여러 날 이러도 못 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데 예, 이제 막 풍선방언이 어,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가지 다른 만성지방에 좋다는 건 나는 실제 질환에 또 약을 먹으면 선생님 친구를 맞으면서 이게 실감이 많이 납니다. 최후의
1: 네.
0: 생각 밖으로 예, 밤에 도둑땀을
1: 도둑땀.
0: 흘리던 게 이거 네. 예, 도둑땀이 언제 간데 없어지고 계속 또 어째 그런지 자꾸만 쥐어 올라오고 예, 이러면 얼마 바쁘게 깨면 소설에서 깨나고 이것도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나는 예, 오랫동안 예, 지질로 연구했는데 지질도 연화해지고 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이것도 기적 아이고 뭔가
1: 맞습니다.
0: 예. 예, 이게 우설이 나는 예, 조금 밤만 늦게 자면 또 귀에서 별로 웅웅거리고 예, 귀 여발에 빨리 환응이 생기면서 예, 영 아팠습니다. 그리고 판에자도 그리고 등등 붓게서 또 서약을 조금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랬거나 정말 이 풍수방언이 당연히 달리 오장육부가 어, 활동하는 그 시간에 딱딱 어, 맞춰서 써 그런지 또 선생님 친구를 맞아서 예, 아프지 않고 경락 전신이 경락을 소통하게끔 선생님 치료하면서 또 그다음에 지문 놔주지 않습니까?
1: 그렇게.
0: 잘로서 어, 재승하고 선생님만한 게
1: 네.
0: 정말 미안합니다. 아프지 않고 그저 예, 저런 게 그저 저리지 뭐 겨우 이래 지문 맞은 다음에는 예, 시원하단 말입니다.
1: 저런 거는 그게 다 그 경락이 통한다는 거 말합니다. 예.
0: 예, 그러지 않으면서 아이 시원하지.
1: 네.
0: 이전에 참으면서 이렇게 쓸 때마다 나 부안까지 붙이고 똥까지 쓴, 에, 똥까지 뜬 사람입니다.
1: 네.
0: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보시오. 예, 선생님 맞는 게 행운이고 계속 풍수빵도 계속 쓰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다 나아지고 악몽도 없어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밥도 잘 먹고 모든 것이 다 나날이 좋아지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항상 예, 좋은 약을 에, 선택해서 우리 중년인들이 만성병 치료해주고 친구를 잘라서 정말 연변이 소문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우리 평상시에 간 열이세다, 뭐 심장 열이세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기실은 그 결과를 말한 게 아닙니다. 나타난 어, 현상을 말한 게죠. 결과는 뭐인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음양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피가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 약하게 되면 양이가 우세를 차지합니다. 양이라는 거는 항상 보이지는 않은데 자꾸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움직이게 한다. 예, 이것도 다 양기에 속하는 게죠. 음이란 건 보이는 물체입니다. 우리가 해서 오장육부 이것은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음이다. 보이지 않는 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손가락 이렇게 주먹을 꽉 쥡니다. 꽉 쥐는 사람마다 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는 힘이가 어떤 사람들은 꽉 쥘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맥이 모자라서 그거 꽉 쥐지 못하고 느슨하게 쥐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고 이게 다 양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음이가 너무 약하다. 피가 모자란다 할 땐 그 다음에는 양이가 우지를 차지합니다. 양이 우지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양이가 불을 겪거나 열량으로 변하고 열이가 불으로 변하고 그 다음 불이가 활활 타오른다 할 때 옆팔에 서게 되면 바람이 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 이런 삼디미람에 불이 붙게 되면 그 불을 끄기 영 바쁩니다. 어제 바쁜가? 불이 클수록 바람이 일고 바람이가 클수록 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불 끄기 바쁘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은 소결을 인해서 오는 겁니다. 게다가 얘기면서 결론에 나왔죠. 모든 바람

0: 밤은 간에서 오는 겁니다. 네, 깐무레지 않습니까? 간은 남목재입니다. 남목재에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할 때 그 불을 끄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없애는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바람이 생기는 근본원인 소결이 세서 그런 게기 때문에, 겜 소결이 센 거는 피가 모자라서 그런 게기 때문에, 겜은 여기에 지휘통이라는 약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휘통은 보혈한 작용 좋습니다. 부쉐. 그리고 간초, 이건 쥐간초 아닙니다. 쉰간초입니다. 쉰간초는 부치하는 작용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간신,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은 간에서 온다고 소리. 그래서 여기면 인양호하고 우슬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해서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죠. 이렇게 되면 사지가 마모이 오는 증상, 예,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마목이 온다 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항상 이거는 뭐 신경염이다, 말초신경염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그거는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기실을 근원은 말아야 했습니다. 근원은 뭐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바람을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지가 마목이 온다, 거기에 기혈 운행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마목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지럼증 나는 거, 항상 그 배에 앉은 것처럼, 이 멀미하는 것처럼, 이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현상, 몽땅 바람을 인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간을 인해서 여기에 수원 지진药大论, 이게 황제내경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주风调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지수于干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调라는 거는 떨어진다는 调인데, 많은 분들 떨어진다 이런 调로 생각하는데, 기실은 우리 그 옛날에 이런 글자는 우리 좀 리해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调라는 거는 우리 肢体, 예,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肢体, 头部, 그러니까 머리하고 사지, 예,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걸 말합니다. 흔들흔들 움직인다. 그 다음에 쉔이라는 거는 이, 그러니까 머리 자꾸 어지럼증하고 이런 파도치는 배에 앉은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예, 이런 걸 말하죠. 정적으로 놓고 말해서 주风调旋이라는 건 모든 바람, 이것이가 사람을 흔들리게 한다 이런 뜻이죠. 지수위간이라는 건 뭔가 몽땅 간을 인해 쏜다. 그러니까 우리 풍습방위가 간을 도와준 약재만 해도 16가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나 연골이 다스렸거나 이런 분들 치료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해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려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졸려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동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동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휘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 종대라고 했고 주왕 종대를 붉은 휘장 종대라고 하였다. 대축빈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조례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 종대로 달려갔다. 보위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조울레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모태동은 면리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헬쓱했지만 마음은 산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요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저희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강사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모태동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모태동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서너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동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동을 편협한 경험론에가 지어 분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주왕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동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동뿐만 아니라 소베트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으로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 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중앙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동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병치료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 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동의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동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에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가라고 말리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걱정 마오. 나는 싸움터만 가면 병이 나오니까.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산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비가

전선에 이르러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모태동은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공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모태동은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세비크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 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리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 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리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순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었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해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동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동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동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트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그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비에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 있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 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동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좌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동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모태동은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제는 어느 날 저녁 모태동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태동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태동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태동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태동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정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만,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피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태동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었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0: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하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0: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암밀군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 청춘 응원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흥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역량을 주입했습니다.
1: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영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민의 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 총지 서기이며

0: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유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게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 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 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개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은 인대대표의 집을 주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민의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재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개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재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 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 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 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0: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 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령 가두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령 가두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두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두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 2옥 지시소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26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통일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송권 및 한간의 재산몰수, 여러민족 대중의 권익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민은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 역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 역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0: 현장 초코 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름인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 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초코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초코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 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 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조 전통 민족 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무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찬용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는 우대활동

0: 과정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우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그 세신이 더는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이게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는 탈락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로폐물도 쭉쭉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 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지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언율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서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오장육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남강 치료이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서두진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게 그런 것도 녹궁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천희 박사 쓰고 있는데 지금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안 납니다.
0: 아, 그럼요.
2: 예. 그래갖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러나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지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자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0: 그럼요. 예예.
2: 예. 예. 그래 예, 이게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파서 예, 소화제에서 예, 밥 얼마 못 잡았는데 이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마신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 비달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히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니까 이 홍남강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을 때다. 이
0: 그렇죠.
2: 기계가.
0: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 되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지다 이 기계가.
0: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이력 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소개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0: 예, 그래, 우리, 그, 뭐, 또 그, 시동산에서 오지 왔다가 놀러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우리? 대보던 게, 아픈 부위라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지 넣고, 혈압도 넣고.
1: 순환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0: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시 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어느 쯤 천이박살 대답하겠다면 그럽니다.
1: 그렇게 하나 하세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 2월 지금 시문인데,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그, 소변이가 진짜 피곤하고, 왜. 그래, 어디 출장하다 하면, 가다 잠자리를 가다 하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할게가 막가자게, 거기부터 소변 지냈으면 어까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시로 나와 방송 통해서 듣고 지금 썼는데, 얼마 애썼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3: 어디는, 그, 소변이가 지금, 예. 그래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긴 게 어제 지금 반년 전에 기관사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도 나는 만족해요.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달 더 보자. 천이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서 아 기억 빙산 갔다 가던 거 꺼내라 갔다 가던 또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해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하더라고 합니다. 이
1: 병이가.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천이 박사 이게 나온다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다 안 돼가도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다 갔던데 가면 그좀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이게 빠르다만
1: 그렇죠 예예
3: 이러니까 예. 예. 이거 피면 못한다만 이해는 어제는 맞으니까 그 나 내세가 있어서 자꾸 피해 좋은데
1: 그렇죠
3: 예, 지금 왔을 때 예, 꾸준히 메탈을 예, 좀 보게 하면 어제 이저 논에 나가서 정말 대사람한
1: 그렇죠
3: 예.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게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이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고합시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이 냉서방농약을 다섯 달 썼습니다. 네.
1: 아, 예.
4: 예, 다섯 달 쓰고 많은 효과 좋았습니다. 특히 내 눈은 농내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4: 이게 원래 1년 전에 수술해가고 자꾸 안압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해가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냥 이래 지내왔는데 네, 다섯 약을 찍어서,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있다,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이 약을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4: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을 딱 있고, 예, 네, 예, 그날 한 사날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가야 돼, 검사를 하고.
1: 예.
4: 예, 기본 검사입니다.
1: 안압이 농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농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어떻게 깔깔하네. 그리고 눈에 눈곱이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 지금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내절 봐도 이 눈자씨가 봤어, 예.
1: 자기절로 알리죠. 그걸 봐도. 예. 예
4: 눈자씨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머리알 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4: 예. 그래, 내 이 약수술이,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 예. 이 약수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은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4: 아, 그러면 아이들이 됩니까?
1: 예, 아이 되죠. 예.
4: 예. 이번에 그냥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네, 지금 예.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롭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4: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가게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가게

0: 12각을 주고 홍남강 7호 이기를 드립니다.
1: 아, 그럼 저 12각도 오늘 대답하시죠.
0: 눈병천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서방 이 제품입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많이 쓰셨습니다.
0: 예.
3: 이 쓰기 전에 내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하는 눈물 났단 말인데.
0: 예.
3: 그런 게 익었으니까 피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많이 나고. 우리 그것도 백내사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0: 예.
3: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빤하게 보입니다.
0: 아,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3: 그래도 야맹증이도 밤에 잠 못 봤습니다, 있으기 전에는.
0: 야맹증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네.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3: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0: 그래요?
3: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 약 쓰니까.
0: 예, 예.
3: 이 농약 중에서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0: 아, 예.
3: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뒀을 때다, 예.
0: 좋습니다. 예.
3: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플 때 여기다 띄우면 허리 아프다, 허리에, 무릎이 아프, 감자리 아프다, 거기다, 거기, 대야 돼,
0: 간이면 간에다, 콤파체면 콤파체, 폐면 폐에 다 됩니다. 그거, 예. 강, 중, 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놓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3: 천이 봐서 물어봐도,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0: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3: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그래. 전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게 전의 방송사고, 저는 명서 방송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수고하세요.
0: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예, 전의 박사가 세심 1호를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1호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모르겠다. 야,
0: 그렇죠.
4: 신기하단다.
0: 예, 예.
4: 그래 지금 내 옆팔에 옆집 아줌마이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중말인가 도팔인가.
0: 예.
4: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0: 예.
4: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 난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5: 사변이 작아요. 잠도 못 잤는데 사변이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 살까 아침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0: 그렇죠.
5: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가 되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예.
5: 좀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렇습니다.
0: 예.
5: 지금 이가 나빠요. 사람 될 것인데 지금 사살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저도

0: 문제다 그렇지만 다들 좀 잘 걷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0: 원래 이렇게 진짜래가 용심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나사는지 모르겠지만, 따나서 얼마 전에 먹었어.
1: 아, 그럼요. 예, 예.
0: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며느리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절려서 미달러들이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점도 자지 못해서, 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 흐리면 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 나빠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키운다지, 항상 매겹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 약이 어떻게 나냐, 좀, 뭐냐.
1: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보온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두 천이박사, 시신이나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콩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로 보는가. 내가 든 병종도 있다나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곰팥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 100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채빨처럼 채빨이 그 구멍 해결자면 아마 양 100만 개, 양 100만,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잘 될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합니다. 이래서 좋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로폐물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체에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곰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백날차의 료정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의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곰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정이 빠른 효과를

0: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공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노근하고 녹혈정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노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재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노권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콩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토사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지양간선에 간과 콩팥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해리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몽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룬산 통변해주는 수양이라는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닭근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전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진행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저선적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거북신산, 망보석, 양어두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지반시 경내에 마치도 거북신이 몸을 웅크리고 동네를 지켜보는 듯한 귀한 개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이 근방에는 한 자만한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후에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헌데 건너 동네에는 돈이 많고 권세까지 뜨르르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찌나 마음이 지독한지 사람들을 그를 매발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이 땅을 소장받고 농사일로 살아가는 세돌이라는 이 동네의 젊은이가 물고기 잡이를 압록강으로 나갔습니다. 물고기 그 그물을 누려놓았다가 걷어들이니 이상하게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애월하지 거북이 한 마리만이 걸려나왔습니다. 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한테 물고기를 대접시키러 강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꼭 물고기를 끓여드려야지. 새돌은 또다시 그물을 누렸다가 걷어들이니 아무것도 없는지라 너무도 이상해서 재차 그물을 누려놓으니 때는 이미 해가 서산이 뉘엿뉘엿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그

0: 나 거북이를 천천히 지켜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넌 무슨 저 거북이를 잡아왔느냐? 내가 보면 저 거북이는 그저 거북이가 아니다. 배가 저렇게 붉은색이 나는 거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든다. 어서 저 거북이를 강물에다 내다 놓아라. 새돌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제 음식껏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는지라 거북이를 도로 물고기 망태에 넣어갖고는 그 강물에 놓아주려고 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매발톱이 마름을 거느리고 새돌이한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돌이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새돌아, 너 그 망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큼직한 물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 어르신께 어디 한번 보셨구나. 그 말에 새돌아가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라고 하니까 뭐야 거북이라니 너 함부로 나의 강물에서 거북이까지 잡아와 이놈아 그 거북이를 내려놓아라. 내 발톱이 호령이 떨어지자 그의 마름이 어느새 새돌이한테 그 물고기 망태를 냉큼 뺏어냈습니다. 이놈아 이곳이 땅도 산도 내 것이니 강물도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내 물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내 것이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거북이처럼 장수없이 가지고 가야겠구나. 망태 속에 든 거북이를 보고 난 매발톱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은님, 이 거북은 그저 거북이가 아니기에 도로 강물에다 놓아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간 동네에 좋은 일이 없다고 하오이다. 새돌이가 거북이를 들어 망태를 도로 아사내려고 달려들자 매발톱은 짚고 다니던 그 집행이로 새돌을 마구 조게 됐습니다. 뭐야? 내놈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엇을 안다고 행악질하는 거냐? 거북이를 빼앗아낸 매발톱은 제단에 장수약을 얻었다고 거동을 펴면서 돌아갔습니다.
1: 네, 매발톱이 거북이를 장수약이라고 생각하네요.
0: 네, 매발톱은 억지로 빼앗아간 거북이를 물 항아리에 넣었는데 삼라만상이 고요하게 잠이 든 한밤중이 되자 그 물 항아리가 뚝 하고 깨어 졌습니다. 거북이가 용을 썼던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거북이는 그 길로 새돌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북이는 알을 두 개 낳아놓고 나서 새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알은 보통 알이 아니라 어머니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키도록 하세요. 그 말에 새돌은 고마소이다. 저희 어머니 병을 구단까지 해주시니 그 은혜 백골 남왕이오이다. 그리고는 급기야 거북이를 물고기 망태에 넣고는 압록강으로 달려나가 거북이를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새돌아 고맙구나. 사실 난 보통 거북이 아니라 거북신인데 집에 계신 너희 어머니께서 병소에 누워있는 걸 알고 일부러 너희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기에 난 이미 거북신까지 된 것만큼 이 기회에 살려준 그 은혜를 갚아주려고 한 것이다. 거북이 말 듣고서야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된 새돌아가 집으로 돌아온 뒤 거북알 두 알을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켰더니 과연 거북이 말처럼 어머님은 언제 병속에 누워있었더냐 싶게 일어났습니다.
1: 네, 그런데 거북이를 잃어버린 매발톱이 가만히 있을까요?
0: 네, 물 항아리를 마시고 도망친 거북이 뒤를 쫓아서 매발톱과 그의 마름이 고추 새돌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이놈아, 그 늙은 거북이를 당장 잡아오라. 너 그놈 거북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네 놈도 다 산 줄 알아라. 매발톱이 마름은 앞에 나서 한바탕 울렁거렸습니다. 나으리 거북이가 혼자 달아난 것을 소연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에 뭐야 이 비렁뱅이 놈 그래 거북이를 못 잡아겠다는 거냐? 이놈한테 매맛을 단단히 보여주겠구나 하고 매발톱은 흉한 얼굴을 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새돌은 죽어도 거북이를 못 잡겠다고 매발톱과 맞섰기에 달려든 매발톱이 매름한테 꽁꽁 묶여 매발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돌이 어머님은 울며불며 제발 새돌이를 놓아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1: 네, 어머니가 새돌이를 구하자고 해도 힘이 너무 약하죠?
0: 예, 너무나도 분한 김에 새돌이 어머님이 압록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하려는 그 순간 뜻밖에도 새돌이가 놓아준 거북신이 나타났습니다. 부인님께서 집에 돌아가 기다려주소이다. 소신은 인차 새돌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소이다. 새돌이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거북신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단히 집으로 향해왔습니다. 주인장, 내가 혼자서 압록강에 돌아갔다고 새돌을 붙잡아 매를 안기고 가둬놓다니 이게 될 말인가요? 그래, 인다가 나를 잡아먹자고 오늘 내가 일부러 찾아왔으니 우선 세 달은 내가 여기로 도망쳐 나온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만큼 당장

0: 너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연후에 나를 죽이든 살리든 임자 마음대로 해야 해라. 그 말이 너 겁이 간 놈이 어르신 앞에서 벌장 머리도 없이 이게 뭐냐. 매발톱이 마름이 앞에 나서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쇠돌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복신이 재차 날카롭게 말을 해서 부자는 부득불 쇠돌을 돌려보냈습니다.
1: 네, 쇠돌이가 거북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군요.
0: 네, 그런데 매를 너무도 많이 맞은 쇠돌이는 혼자서 그럴 수 없는지라 이웃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거북신이 매발톱을 보고 매를 맞은 쇠돌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임자의 책임이거니 그러면 임자도 세상을 다 산 줄 알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매발톱이 마름을 시켜서 거북신을 묶어놓으니 거북신은 거미줄을 끈듯이 밧줄을 동전 맞으면 것이었습니다. 보다는 그제야 이 거북이 보통 거북이 아니라 신통력이 아주 센 거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 있느냐? 너희들은 빨리 저 거북신을 압록강에 모셔드리라. 바빠 맞은 매발톱은 이렇게 마름과 하인들을 불러서 분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기에 있으면서 강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임자가 나의 욕을 들어줘야지 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북신이 말이 매발톱은 그래 거북신님께서 무슨 요구가 계신가요? 어서 말씀하소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없이 고분고분 해졌습니다. 쇠돌이가 임자한테 해를 입었으니 의원을 불러서 처리해줘야 하고 쇠돌이한테 밭과 소를 주어 잘 살게 하라. 그리고 임자가 재산이나 세력이 있다고 함부로 동네 이웃들을 못 살게 굽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로다. 남의 이것을 노력질 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노라. 그러다 매발톱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거북신은 나는 물론 돌아가지 않고 저 동네 그 산꼭대기에서 이 동네 모든 일들을 낱낱이 지켜볼 테니 모든 일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행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매발톱이 거북신의 요구를 과연 들어줄까요?
0: 네, 거북신의 요구를 그 들어주지 않다간 화를 입은 것을 불보듯이 한지라 매발톱은 이혼을 정해 쇠돌이 치료해주고 그한테 땅도 주고 소도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동네는 매발톱한테 변을 당하거나 옥심을 당한 일이 없었고 또한 매발톱도 자라라고 부자라고 쇠돌을 부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거북신은 또 거북신대로 동쪽 산에 올라가서 바위돌로 자신 같은 거북이신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압록강에서 오래오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북신 바위는 거북신이 굳어진 걸로 알고 있었기에 자연히 이 산을 거북신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내하느라고 제도를 부리는 부자가 생겨나지 않았고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나갔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망보석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압록강 북쪽 지석이 창석 일행에는 특이하게 생긴 한 바위가 유피하게 솟아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목을 멋내 끌고 있었습니다. 흘러간 그 옛날 압록강 기석에는 작은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밭 농사도 하고 여가를 타서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린 나무를 베고 떼목을 띄우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나날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봄철을 맞는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대식인의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청소년 밑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밭 임자인 부자가 일부러 보낸 전륜발이 마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나 대식이 이 밭을 소다 맡은 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니까 어쩔 생각인가? 새해도 그냥 소다를 맡아 농사질 생각인가? 대식이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지라 여저께 부자네 밭을 소다 맡아 농사할 지역 가을에 가서는 땅값으로 제일 잘된 곡식을 땅 임자인 부자한테 바치고 남은 곡식으로 겨우겨우 그 해를 살아갔습니다.
0: 네. 땅을 빼앗겼으니 살기 어려워진 거죠?
1: 예. 아무런 세월도 그러하듯이 농사꾼으로서는 땅이 없으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나 다름은 이른지라 전륜발의 물음에 대식이는 그만 가슴이 섬찍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후 주인 댁으로 찾아가 사정을 주인님께 여쭈려고 생각하였사오니 아마도 일부 계속 이 땅을 소도 맡을까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춘 대석이는 마름을 보며 이렇게 사정을 터놓았습니다. 헌데 오늘 이렇게 일하는 밭으로 일부러 찾아온 마름이 낯선 여느 때와는 달리 평온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지? 마름이 기색을 두고 대석이와 그의 아내는 어쩐지 가슴에는 돌덩이가 내리누르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식이 임자가 주인이 생각을 모르니 주인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인님과 사정을 이야기해보거나 더 말하지 말고 나는 가겠네. 사람이 마음을 올려놓고는 뒷말도 하지 않는 마름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동네에 살면서 주인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한마디 기쯤이라도 해주세요. 이 대식이가 알아서 조차하리라. 대식이가 마름한테 청탁을 하였습니다.

0: 네, 마름이 대식의 청탁을 들어줄까요?
1: 네, 그런데 그 말이 운을 내서인지 급히 돌아가려고 섰던 마름은 대식인의 부부한테 인차 돌아섰습니다. 사실 남이 밥을 부쳐먹고 살아가는 그 한리 농사건으로 대가 바르게 살아온 대식인 밭주인한테 그렇게 마름한테로 별로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기에 무턱대고 소장 맡은 밭을 뺏어낼 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기와집 한 채를 더 지으려고 하였은 적 지금 어디에 가서나 홍성목자를 살 수 없으니 임자나 너와 도와나설 수 없겠나. 우리네 주인 어르신께서 임자가 대바른 사나이라고 생각해온 테니까 마름이 내놓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밭주인이 대식이를 부려먹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툭 털면 온몸에 먼지밖에 없는 이 대식이 어째 부사님한테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인지요. 말을 꺼내놓은 마름이 기색은 점점 온화해지면 말소리도 잔잔했는데 아마도 믿는 부탁이라도 맡겨놓으려는 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누구한테 함부로 어려운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대식이도 본연히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임자한테 처음으로 드는 청이니 임자는 사양 말고 우리네 주인님의 청을 어디 한 번만 들어주게나. 그러면 이런 밥 같은 거에 거저 다룰 수도 있을 것이 아니네. 마름은 끝내 마음속으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터놓았습니다. 청탁이라니요. 무슨 청탁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닌가요? 임자가 밭갈이를 끝내고 저 장백산들과 청송을 배우거나 이러면 되면 족할 것 같네. 안옥강 주변 사람들은 여서는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린 나무를 떼어 그 강물에 떼먹을 먹어가지고 띄우곤 했는데 소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0: 네, 사품치는 강물에서 뗏목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죠.
1: 네, 그렇습니다. 남이 밭을 소작먹고 살아가는 신세라 못하겠다고 하자면 지금이라도 인차 명줄인 소작맡은 밭을 찾아낼 것이 번연했고 도와주겠다고 대답하는 말한 대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목을 날라와야 했습니다. 아무튼 대식이 임자는 이 동네 치고 정직하고 유순한 사나이라는 걸 우리네 주인님께서는 진작 보아온 거니 어떻게 하나 이번 일만은 성사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네. 도와주겠다고 선뜻이 대답이 없는 대식이 마음을 곁으로 본 듯이 언제나 사람을 울리고 닥치기를 곧잘 하는 마름은 한마디 구슬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 몸을 뺄 수도 없고 하니 자차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이 사람 대식이 임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청탁 못할 것 같은 것은 아니니 좋기는 오늘 이 자리에 말을 끊도록 하자고 일부러 밭에까지 찾아온 마름은 말을 꺼내놓고는 대식이가 대답 주기 전에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가 막무가내로 밭에다 씨를 다 뿌려놓은 뒤 꼭 부탁대로 하겠노라고 대답해서야 마름은 쩔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대식이는 부부가 매일매일 일밭에서 밥비 돌고 있는 사이 다리를 부자지 마름은 몇 번이나 그 대식이를 찾아 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네, 마름이 왜서 또 찾아왔죠?
1: 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마름이 또 절룩거리며 대식을 찾아왔습니다. 임자가 혼자 떼목을 탈 수 없으니 우리 주인 어린이께서는 임자를 도와줄 타동네 떼군들을 둘이나 구해왔네. 그저 임자가 떠나는 날에 나한테 알리게나 내가 그들한테 전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마름을 시켜 대식이가 더불어 장백산으로 들어갈 떼군까지 진짜 구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낱날을 지고 있는 자 보다 낮자루를 쥐고 있는 자가 세력이 더 세다고 부자집이 땅을 소장먹고다 살아가는 대식이를 부득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을 갈아 한 해의 곡식을 대충 심어놓고 난 뒤 장백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을 조심하세요. 대식이 아내는 어쩐지 근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길은 오래 갈 것이 아니라 대여세만 뒤는 인차 돌아올 것이요. 대식이는 아는 남편을 동구 밖까지 발해 두었습니다.
0: 대식이가 무사하게 돌아와야 할 텐데요.
1: 네, 그런데 인차 돌아오마 하고 집을 떠난 장백산으로 들어간 대식이는 엿새가 지나고 열흘 지나도 웬일인지 생겼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라 집에 홀로 있는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진작 속이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임자의 남편은 여직도 돌아오지 않는가. 부단히 마름은 제단히 대식인의 집에 찾아 탐문도 하고 관심도 보였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돌아오겠지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며 아니꼬은 말로 마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가고 석 달 지나가도 진작 돌아와야 할 대식인은 그냥 무소식인지라

0: 안달하는 대식이 아내가 사체에다 소식을 띄워 알아봤지만 남편은 3년이 넘어도 종종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부단의 말은 문턱이 닳도록 대식이 아내의 집에 다니며 홀몸이 된 대식이 아내를 제가 하라고 좋은 말로 구슬했지만 대식이 아내는 한사코 도루묵질을 했습니다. 대식이가 종로 소식이 된후 부자가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마름이 대식이 아내를 욕심내어 부자의 세도를 빌어서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도 떠돌았고 지어 대식이 황제 장백성으로 들어간 때꾼이 대식이를 죽였다는 설도 나아돌았지만 대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식이 아내는 마름과 부자를 관청에다 고소했으나 부자와 마름은 관청에 몇 번 불려갔을 뿐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1: 네, 대식이가 잘못된 것이죠.
0: 네, 그 대식이 아내는 압록 강가에 나가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절름발이 마름이 끈질긴 핏박에 못 이겨들려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자리에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강 안에는 남편을 기다리는 바위가 생겨났는데 그 바위를 망복석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0: 이반시 대왕향에는 상해방과 하해방이란 동네가 있는데 원래 이 동네를 양어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유 흐르는 압록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느 한 동네 어부네 가정이 있었는데 어부가 반백이 넘도록 웬일인지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어부네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식 하나도 곁에 두지 못한 채 서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내가 자식 하나를 낳으니 너무도 귀한 옥동네인지라 어부네 부부는 너무도 기뻐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어부는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만 하면 매양 양을 먹이는데 아내의 저금의 양젖을 짜서 그 딸애를 먹이는 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염소가 아니다 보니 저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라도 저지 나올 줄 알았더니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로군. 젖도 없으니 길러서 잡아먹어야겠군. 모르고 양을 사온 어부는 또 이렇게 두들거렸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고 사온 양을 황야에다 내버릴 수 없는지라 어부는 부득불 물고기 잡이를 나갈 때에는 양을 앞세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양을 앞세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은 온순한 양은 너무도 잘 자랐습니다. 어부의 귀여운 딸에는 이럭저럭 잘 크더니 다른 것은 더 무서워서 싫어했지만 양만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늘 안고 놀았고 지어 양 곁에서 잠도 잤습니다. 이처럼 귀여운 딸의 좋은 벗으로 되다 보니 어부의 부부간도 자연히 양을 잘 보살펴주면서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길러서 잡아먹자던 어부는 더는 그런 어음들을 못 내던 차 어느 날 양을 슬그머니 끌고 강가에 나가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양이 없으면 딸이 찾지 않을까요?
0: 네, 양이 이뤄졌다간 딸애가 통곡하며 울어대니 어부와 그의 아내는 귀한 옥동네를 달려갈 수 없는지라 부득불 감춰놨던 양을 고스란히 집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어부의 염소로 잘못 알고 사온 양은 외동딸 자비로 사랑하고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스럽던 동네에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글쎄 어디에서 왔는지 압록강 물속에도 비도 몰아오고 바람도 마구 불어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물고기 배를 마구 뒤집어 놓고 사람까지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그 누구도 감히 강가에 나가지 못했고 지역 강은덕에도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부도 물고기 잡으려 몇 달 채 나가지 못하고 가난에 부대끼며 그날 그날을 겨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이야 금이야 애중지 켜가던 어부의 딸애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더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 네, 귀염둥이 딸이 아르니 부모들이 조급하게 됐네요.
0: 예, 그런데 딸이 아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실말인지 헛말인지 옆 사람들이 알아듣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압록강의 물고기가 너무도 먹고 싶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애가 얼마나 물고기가 먹고 싶으며 아르면서 물고기를 먹고 싶다 이럴까. 딸의 말을 듣노라니 어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딸이 소원대로 다 해준 어부였지만 지금은 괴물한테 목숨을 잃은 어부가 여럿이어서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한이 되어 그저 바질바질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모질게 먹은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압록강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부를 막아 나섰습니다. 여보게, 물고기 잡이를 가다니 임자가 제 정신인가? 무슨 괴물한테 먹히자고 그러나 가지 말려나. 그 말에 딸애가 하도 물고기가 먹고 싶다는 걸 꼭 가야 하네. 어부는 동네 사람들이 권고를 마다하고 한사코 강가로 나가는데 방정밖에도 집에서 딸애의 곁을 떠날 줄 모르던 양이 뒤를 따라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따라온 날이 아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어부는 자기 뒤를 따라온 양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1: 양이 왜서 따라올까요?
0: 네, 그러자 어부의 손짓을 알았다는 듯이 졸졸 따라오던 양이 인차 멈춰서더니 어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가든 말든 어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기 그물을 어깨에 맨 채 압록강가로 나가니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옳지, 그놈의 괴물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그물을 늘어놓아야 되지. 몇 마리 물고기라도 어서 잡으려는 어부는 쪽배에 올라 재빨리 강가에다 그물을 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지난 뒤 어부가 물고기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마침내 큼직한 연어와 송어가 그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때를 같이 하여 싸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어부는 삽시 속이

0: 문구를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지? 과연 담도 크다. 함부로 어르신님의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다니. 강물 속으로부터 물고기처럼 생긴 머리가 불쑥 나오더니 강 안으로 향한 쪽배를 덮치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무서운 괴물은 다름 아닌 수백 살 되는 물고기 요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내놓으라 우쭐대던 물고기 요정은 강물에 올라와서도 사단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 놈은 바람을 몰아오기도 하면서 강물이나 강가에서 무엇이 있으면 거침없이 마구 잡아먹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부가 족배를 강언덕에 대려는 찰나 몸이나 비늘을 꼿꼿이 세운 물고기 요정이 어부한테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1: 네, 어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0: 예, 괴물은 헛방을 치게 되니 재빨리 몸을 돌려 어부가 탄 배를 강물에다 뒤집어 놓으려고 족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부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배에서 내리는데 홀째 돌바위 가운데로부터 무엇인가 날개에 뛰어오더니 물고기 요정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어부가 눈을 휘둥그려서 살펴보니 물고기한테 덮쳐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네 그 양이었습니다. 어부 몰래 강가에까지 계속 묻어나온 양은 몸을 돌바위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사나운 괴물한테 달려들자 괴물은 쫓아가던 어부를 버리고 양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둘은 삽시의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어허, 너는 도대체 웬 놈인데 이렇게 나이 좋은 일에 재수없이 회방을 놓는 거냐? 보아하니 네 놈은 머리에 뿌리를 달고 점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놈이 틀림없구나. 고기도 먹지 못하는 네 놈이 살겠으면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물고기 요정은 이렇게 양을 보고 호통질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 놈은 이 어른이 뿔만 보고 의지되는 거냐? 네 놈은 살겠으면 당장 꺼져라. 그렇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맞서다가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대놓은 양도 물고기 요정한테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괴물과 양의 싸움에서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0: 예, 이때 어부도 이웃 사람들도 평소에 매우 온순하던 양이 그처럼 털이나 깎이오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놈은 순순히 물러갈 놈이 아니구나. 오늘 내 주먹맛을 보여줄 테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 물고기 요정은 제 땅에 쏴하고 바람을 일구어 모래와 먼지를 마구 날리면서 양을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기세에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를 잡으러 온 줄 넌 아직도 모를 거다. 이 기회에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물고기 요정과 양은 서로 간에 치고 받고 하였습니다. 한바탕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니 물고기 요정은 더는 박토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양은 물고기 요정이 대가리를 끌어안고 다리로 그놈이 몸뚱이를 꽉 짚고 하니 물고기 요정은 마침내 엄짝 달싹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1: 네, 양이 끝내 괴물을 잡았군요.
0: 네, 따라서 양도 물고기 요정을 앉은 채 굳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위돌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암흑과 기석에는 양머리와 물고기 몸뚱이로 뒤로 도바위로 굳어지 양어두란 바위돌이 생겨나 후세 전설로 되어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을이라 할 때 뇌중풍이 온 분들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뇌중풍이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질병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질병을 말하죠. 예, 요즘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전화와 문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발성 뇌경색에 대해 말씀 드립시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혈관이 세 곳부터 막히면은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예, 환자분들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다섯 곳, 여덟 곳, 열 몇 곳 막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조직의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예. 뇌경색에 속합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에서 폐쇄돼서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 뇌경색 부위가 그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은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인지기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샹리, 이 띵샹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죠. 예.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기능, 이걸 지금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추노의 이 추노가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입니다. 예. 대뇌 깊숙한 중앙에 위치한 회백질 이런 덩어리인데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시오. 예. 이렇게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 추노하고 기억력하고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과 같은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역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면은 그 위험도가 매우 커지죠. 예.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다발색인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왔는데도 나는 지금 사지를 뭐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리와 가지고 한두 번 더 발작하게 하고 서너 번 또 더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옵니다. 예. 지금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치료를 못합니다. 예.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간다. 또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그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죠. 예. 이런 분들의 결국 머리 온도를 잘 모른다.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예. 언어 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꿈도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죠. 이런 분들이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올 때도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예.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한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요. 예. 아, 이렇게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위에서 설명드린 증상이 나타날 때 수선 먼저 네 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아,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장약신뇌방 아, 이런 걸 해결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녹여주고 미세순환이 잘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결핍시켜줘야 됩니다.

0: 나이 그래서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서 네 혈관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이런 치료를 해주는 면에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하고 새로운 치료방법인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인 파핵용지효소를 그런 파핵용지효소로 가지고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치료 목표가 똑똑하기 때문에 치료작용이 매우 좋죠. 그리고 혈액 속의 혈질을 낮춰줘가지고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서 대뇌의 여러 곳에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그 야생약재 서홍화가 들어갔는데 이 서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이 서장에서는 연황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은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왕입니다. 그리고 소목하고 천궁, 황기하고 당기, 홍경천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아주 잘 내려줄 수 있죠.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줘가지고 혈관 안에 빵块이 탈락돼서 뇌의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줘야 됩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이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천궁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서홍화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우슬이 들어갔고 또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천궁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혈압 혈당 때문에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주지 않는다면은 대뇌의 여러 부위가 막히게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약이고 이 장약 심리방은 그 안에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약 심리방을 저희가 이제 5년 3개월을 거의 지금 되게 강의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장약 심리방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그 원인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성분인 황기가 들어가는데 혈당 조절이 아주 좋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정식 시간도 수고 많으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예 우린 이 예, 장약 심리방에 정말 야 약은 어쨌든 써볼까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써본 사람이고 사압니다.
2: 예, 예, 어째서 이만한 약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 중풍을 맞아서 병원에 세 번 들어갔다 나와도 예,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예, 그만 내려간다만 그러니까 사람이 중풍한 사람이 혈압이 약병에 넘어가면 10ml 100이 넘어가면 입원이
0: 재표하지
2: 않겠습니까? 재표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 본인은 나는 우선 죽을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듣고 소리 야 어쨌든 우리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 난방약 좀 써보자고 소리 결국 이건 천연약재지 선생님
0: 예. 그렇죠
2: 이렇게 산소수저량도 많은 이런 천연약재고 과산지
0: 해발이 또 얼마나 높은 곳이 야생약재입니까 또
2: 그렇습니다
0: 약재 예원이 중요합니다
2: 예. 예, 해발이 엄청 높죠 아, 연황금으로 된 약이 한 가지 되고 4,500m 이상 되는 약이 연황금으로 된 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 홍경천 5,400m 정말 우리 마마 들어도 높이 보는 것도 아찔해보고 하늘 높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 이런 약재로 우리 쓴다는 게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니 여기 이런 약재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연황금으로 든 약이 이게 네 가지가 들어갈까요? 아, 제프 치료에 무슨 치료 못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해서부터 예, 한 달 되니까나 예, 혈압이 차차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래까. 아이, 그 다음에는 본인이 얼굴이 어서 열이 계속 오른다 만다 40도, 39도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0: 그런 게, 예. 그럼, 예, 염증이 있다는 걸 설명한다. 그렇게
2: 이해하시기 어렵네. 그러니까, 살살 바빠지, 머리랑이 어지러워 나지. 그게 자꾸 미스거워 하지. 그리고 또 소변한 게 거기 또 일어나서 상한성이 네 번, 다섯 번 그래야지까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습이 시작했는데 혈압이 차차 내려온 게 마지막 열 달 수문화가에 선생님 지도하에서 예, 또 한 가지 또 우리들 또 제품도 한 가지 또 이렇게 우리들 알려줬지, 그 뭡니까, 선생님.
1: 아, 그렇지. 네.

0: 예. 예, 같이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자산 내려오기 시작한 게, 아이, 그 다음 얼굴 뻗은 게 내렸지. 10년이 그 다음에 내려갔다거나. 그 다음에 제 부야에 온다 말한다. 그 다음에 본인 형 그거 들어봐야지. 얼굴 벌써 이게 뻑, 지레 열이 올라서 그거 뻗고 치자는 게 그게 내릴까. 그 다음에는 뭐,
1: 그렇죠. 예.
0: 해라, 내려갔지. 이래까에 본인 형 들어간다 말한다. 그래, 여기 보니까 중풍을 치료한다는 게 그게, 아, 약하게 딱 써있을까.
1: 쓰여있습니다. 이기는, 이하고는. 이 중풍 치료라는 게 이게 대체적으로 내 이제도 말했지만은, 그것은 뇌경색하고 뇌출혈 이게 대체적인데, 이 뇌경색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창시식노공이랑 다발성 뇌경색이랑 여러 가지 있겠구만입니까? 그건 다 막혀서 오는 질병입니다, 결국에.
0: 하초병이 중앙되고, 종만 어떠냐 할 때 입에 치료 못한다. 어째 치료 못한다. 아, 다 그 뭔가 재배약자니까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거는 천혜약자니까 쓰인 게 연한금은 네 가지 들어갈까? 그런 게 기다리면 배로 이겨내서 그냥 제풀 오지 않을까? 이 사람은 늘 이끌어지고 선생님 말해서 나타 생명을 구한 게 아닐까? 그래, 이게.
1: 예. 그렇다고 다른 사람 것도 몽땅 뭐 재배약제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예.
0: 예. 그리고 뭐니까, 그 다음에, 그 변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30년 동안 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1: 예.
0: 이렇게 변비 나사졌지, 골가병이 또 나사졌지. 아이, 그게, 그 다음에, 밤에 서면, 네 번 다 수분 오던 게, 그 다음에 또, 예. 아이, 그게 나사졌지. 이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어? 약은 어쨌든 맹약이면 맹약입니다. 아니, 내려서, 예, 1년 앞다리 지금 다니고 있고, 예,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구한 건 사실이고, 어쨌든 심리가 지금 있다 하는 사람들은, 내 중풍이 오기 전에, 내 출혈 오기 전에 이런 약속을 받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0: 말 받고, 예. 또, 예, 우리 친척이 한 분이 또 내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한 약도 소개했습니다. 그런 게 이분이 녹고 한 번 왔습니다, 선생님.
1: 예.
0: 이 약속이, 아, 이제 한 달을 그거 쓴 게 기다리면, 야, 어떤 약이, 이래, 머리 어지럽지, 어지럽지, 뭐.
1: 예. 이 노공이라는 게, 형, 이게 위험합니다. 이 노공이. 이 노공이 정말 인지기능하고 유관되는 이런 구역에서 지금 노공이 온다 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공 홀씨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안에 다발성되긴 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뭐 한 번 두 번 와도 뭐 무슨, 아, 그 치람, 그 옆에 뭐 저기 손이람에 뭐 닭이람 다 제대로 쓰고 있고 바로 다 제대로 쓰는데 무슨 이름이 홀씨하는데 이런 걸 홀씨하지 말아야 됩니다.
0: 그렇죠. 시간 시간 또 온다 말.
1: 예, 몇 번 이래 예, 그 예, 발작하면.
0: 그래서 따겠단다.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빠의 옛노공에 건너가서 이 반신 잘 못 썼겠습니다.
1: 예.
3: 그다음에 아주 얘 30년 넘어 먹었는데 나 얘 옛날에 얘 이제 온전하게 돼가지고 얘 중풍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뭐 걷고 밤에 못 자고 소변이 살고 그다음에 소화에 대기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밤에 뭐 심장이 나빠서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치료는 많이 받았는데 어째 잘 알게 되다. 그래다 그 후에 방송 듣고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에 세상에 학습 시작했는데 공동수제 딱 중풍 치료한다고 딱 시에 서니까 이거 썼는데, 예, 한, 일구야 듣다 했으니까, 나, 예, 그동안 혈압이 엉덩되기 시작한 게, 예, 그 후에 예, 혈압이 아예 적게 먹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예, 지도하에서, 예, 적게 먹고, 어디서 먹고, 이래면 하니까, 나,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1: 예.
3: 지금은 장량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지금은 예, 바깥에 출입도 할 수 있고, 혼자 살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1: 얼마나 좋습니까?
3: 그 사람, 예, 중풍이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나도 심장이 피닥발닥 찌고, 신경질이 많고, 허리 아프고, 나는 뭐 경력이 없고, 안 닦더라면 어렵지 않고, 밥은 못 먹고, 맥이 이러든지. 지금 팔팔해서 지금 활동하려면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10년 더 정말 빨라졌습니다. 예, 이 아주 정말에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경상적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해. 많이 쌌습니다.
1: 중풍이 온 분들은 이 약을 쓰면 꼭 좋습니다. 어째 그런가 이게 이
3: 예.
1: 해발이
3: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무시디디 예. 하고 토생 나던 게 지금은 화스러운 게 정말 이런 보기 좋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 장약 먹어 이렇다고 뭐도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통말로 예.
1: 예.
3: 그래다가서 예. 우리 또 이 활동할 때가 쌌습니다. 이게 경기 공기통 전기주지, 그 다음 무수고 주는 거 맞지, 손을 감해주지, 아까 우리 또 얘 미리 싸놓느라 쌌겠습니다. 얘인데 우리.
1: 얼마 좋습니다.
3: 누모, 그 누모가 한 명 있는데 얘 중풍이 세 번 노공에 걸려가지고서 얘, 방금씩 내가 소리 그래다 전문의 선생님과 물어보고 소리 이왕에 그런 썼는데 지금 하니 효과 좋단다. 이래요. 예. 오늘 활동이 이렇게 좋다고 이랬거나 맨날 먹으라고 우리처럼 경상적으로 먹으라고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싸라고 이랬거나 오늘 배달 받겠다고 전화해달랍니다.
1: 예. 한 번이 부유 온 사람들은 꼭 제 부유 오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3: 예, 그리고 거기... 이야기는 조금 이담 때다. 예. 공기청정기 주지 돈을 가내 주지 활동이 좋죠. 좀 필요한 예. 남았으니까.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십시오.
3: 예, 24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당연히 시예방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이게 혈압조절을 안 돼서 정말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아댔습니다.
1: 예.
4: 그,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당연히 시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되는데 지금 예,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지금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약 달 만에 장약 심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4: 예, 그뿐만 아니라, 예, 난 이게 내 경찰이 오면서부터, 예, 계속 어지럼증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야, 눈도 무거워, 뜨기 힘들었습니다.
1: 네.
4: 예,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벌써,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전신이 바짝 나는 게 아니니까, 예, 야, 매일매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뿐 아니라 이게 관절이 나빠서 예 몇 며칠도 뭐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서 이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은 모르고 다니는지.
1: 좋죠. 예.
4: 예. 그래 예. 이 약에서 너무 효과 봐서 우리는 우리 남편도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이번 우리 활동 서울 대신 저기 약 배달 받아 왔는데 예.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구도 지금 약 쓰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친구는 예. 심장에 두자리를 세게 하고 숨이 계속 차서 예. 약 그렇게 많이 먹어도 어디 낫지 않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심장이 그렇게 좋아졌답니다.
1: 야, 이 심장 치료에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심장 주자를 세 개를 했으면 이분이 앞으로 또 세 개, 두 개, 다섯 개 이렇게 더 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꼭 써야 됩니다. 이 약은.
4: 예. 예. 아,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관절이 더 좋아지고 또 생각밖에 소화도 잘 되고
1: 그렇지.
4: 어지럼증 그렇게 나던 게 어지럼증 아예 나니까 야, 지네 이 약 있으면 자기에 딱 맞는 다음에 지금 여기 오늘 지금 혈인 연수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다며.
1: 예, 우리 활동 지금 딱 7월 10일까지 딱 하게 되는데 현금도 감해주고 또 그 이 공기청정기라며 이런 전기 제품 또 주제입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네, 주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도 이게 혈액이 온전한 데서 서양의 혈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5: 그러다 예, 선생님이 잔약 심혈방 강의를 듣고 아, 잔약 심혈방 먹게 되는데 아, 먹으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 먼 후에 특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액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썼는데 아, 좀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됩니다.
1: 예.
5: 그래놓고 나는 야두딸만 먹고 심혈방 먹고 있는데 아, 혈압 조절이 정말 그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1: 예.
5: 예. 그래갖고 나는 또 예, 경동에 예, 오른쪽 예, 방콰이 있었는데 항상 그지마다 이 심혈방 넉다 반만에 검사를 하니까 예, 경동에 방콰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아, 빨리 사라졌습니다.
5: 예.
1: 선생님은 예.
5: 예, 그리고도 나는 심장이 안 좋아 항상 가슴이 아니, 숨이 차고 답답하고
1: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그 힘들었죠. 예.
5: 예. 예. 그래 특히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어야 숨 나온 것 같은데 이 심내방 먹고부터 이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1: 예.
5: 예.
2: 신호가 안 좋네요.
5: 예, 여러 번
1: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5: 예, 그래, 예. 제가 이 약 먹으면 여러 번만 좀 하고 왔는데, 특히, 밤소변이 잦았는데, 한 번만 소변에 조금씩 나가고, 아이라니까 밤소변이 많았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 좀 소변 차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 아, 좋은 일입니다, 예.
5: 예, 그러니까 아침에 때는 머리 맞고 정신이 좀 아팠다는데, 이래.
1: 네.
5: 그 다음에 약이 하도 효과도 하니 앞으로도 건강 자기가 제수하는 것 같지만, 이번 또.
1: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 하셨습니까? 하상업구렴까?
5: 아니, 우리 해서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5: 예. 예. 그래, 내 또 한 가지, 내 친구로 좀 소개를 이야기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왜, 중풍도 하고, 혈압도 높고, 또, 배피도 심하고,
1: 예.

0: 우리 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딱 10까지 하는데 연차이 없습니다. 예.
1: 네, 바빠 그래.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 우리 활동 진행 중인데 7월 1일부터 하는 우리 활동 딱 7월 10일까지 하게 되는데 연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그 우리 활동이죠. 예, 장약 심내방 항구하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요 우리 활동이 아후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침대 위에 펴는 겁니다. 예, 아주 고급적이고 예, 정교하게 만든 겁니다. 예, 질이 매우 좋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인데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야, 네, 이거 본 게 아주 좋습니다. 정말
2: 네, 고급적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작년 심의방 먹는 한자인데요.
0: 예.
3: 예, 나는 이하고 예. 먹고서 엄청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네.
3: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인연이 나는데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이야기 너무 좋아서 내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하고 많이 예. 그랬는데 다 잡사본 사람들 다 좋단다.
0: 예, 어머님 정말 소개를 여러 번 했습니다.
3: 예,
0: 소개도 하고 또 한 분은 또 두 번 또 싸고 막.
3: 두 번 싸고 예. 우리 형과 작년부터 이야기 다 쓰는 게 녹음에 왔던데 지금 야릇다 넘었는데 지금 매일 활동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얼마나 회복이 잘 됐습니까?
3: 예, 싸금 철 타고 다니는 게 정신없고 힘하고 자로 못 멀잖아요.
0: 그렇죠. 예.
3: 야, 그게 예. 지금 얘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형감이 아시서 이런 약 최고라고 소리 이하고 무슨 계속 쓰였다고 자꾸 말한다.
0: 자기한테 그 치료가 좋으면은 치료 효과가 좋으면은 모두 제일 좋다죠. 예.
3: 예, 그래. 너무 정서적 사람과 똑같이 활동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은 정말 안개 웃음 꽃이 핀다.
0: 좋은 일입니다.
3: 누구마게 예. 우리 새 생명 찾았다 우리 형감 되게 좋아합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 내 일을 하죠. 아, 내 소개한 분, 그분도 지금도 예, 효과 좋아서, 그리고, 굳이 용감이 또, 예, 주제를 다섯 개를 했답니다.
0: 오, 예.
3: 우리, 예, 둘이 같이 구약 모니게, 예, 지금, 예, 둘이 사서가 빨리 달아나서 또 주문하겠다.
0: 아,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아, 이 건강 웰빙 매트에 아주 그 질량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 이 그 매트가, 그리고 이게 또,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전토토의 베개 있으니, 그거 두 개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베개를 그 안에 그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아주 시원하면서도, 그 좋은 질량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침대에 펴는 요 매트를 보니까나 다 뽀배를 했고 또 앞뒤 양면으로 양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공기 순환이 그 잘 되게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그 아주 고급적인데 여기 전기 압력솥이 독수리 벨리페입니다.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이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예. 찜을 한다거나 조림을 한다거나 할 때도 아주 편리하고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예.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해서 내 찜닭을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그 시간에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오시자마자 찜닭도 드실 수 있죠. 예.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강한 이런 제품이 말이죠. 예, 36 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정금의

0: 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3단계 공기정화를 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잡아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이런 공기청정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공기청정기를 썰어보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참 커팅에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비가 크죠.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 공기 희박한 감이 알리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랑 가지실 분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군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하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암일꾼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청춘응원팀이 눈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0: 활기 찬 응원 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풍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역량을 주입했습니다.
1: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영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민의 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게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게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리먼 사회구역은 인대 대표의 집을 주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 대표를 조직

0: 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안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미니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재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계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재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재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민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근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령가도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령가도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도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불이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

0: 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 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일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 2옥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 2옥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 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 통일 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 송권 및 한간의 재산 몰수, 여러 민족 대중의 권익 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리는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영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영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 력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 력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 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 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 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 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러 민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 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 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촉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촉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0: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조 전통 민족 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외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 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의 하늘을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2인 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민덕 작사 최학찬 작곡의 변경유람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변명이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생생하게 담은 이 곡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활기찬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룡 작사 김미란 작곡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품고하는 순수한 소망,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 까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은 이 곡은 금민미에게 고향이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니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이 진한 정취와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곳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리메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노을이 물든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맨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를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드립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프리미엄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를 구매하시면 9박스를 더 드리고 또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0: 프리미엄 허브차향 베개 하나를 드립니다. 18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허브차향 베개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또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일에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단기 특별 행사는 지금 오늘까지 세 날이 남았죠. 예,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이런 여름철 특별 상품을 선물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여름 이불하고 베개, 예, 그리고 선풍기하고 또 공기청정기 등 이런 상품들을 드리기 때문에, 예, 같이 또 발효 동충 하초 균분하고 선물을 같이 쓰신다 할 때에는 여름철 더위도 이겨내면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효능을 또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인차도 우리 283-0666번에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과학적인 효능을 보면은 예,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아주 이런 신비한 약으로서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만성 질병하고 이난병에서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그 이름 자체에 아주 신비로운 생명 활동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 우리 겨울에는 벌레 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풀이 된다는 이런 뜻이 이름은 동충 하초가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순풍이 와서 우리 항상 행하던 게 지금에 행하지 않고 한쪽 팔이 구부러들었던 게 좀 펴졌습니다.
1: 네.
2: 위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늘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2: 이게 계속 소리나던 게 소리나지 않고 귀가 다 들리지 않았는데 귀가 오늘 잘 들립니다.
1: 네.
2: 당뇨 합병증이 있어요. 눈이 부르게 보이는 게 지금 무슨 마라선 감이라고 해. 혈탄 조절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2: 딴 곳에서 중풍이 좋다고 했어요. 약을 썼지만 효과 없었는데 이야기서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맥혈증이 지금 특별히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네.
2: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을까? 열야드각을 배달받아 계속 쓰라고 그랬다.
1: 예, 지금 열야드각에는 20곽 더 드리면서 이 공기청정기하고 또 베개를 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0: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우리 집 아바이니 동포 후유증으로 야, 고생, 어느 세계에서 요즘 죽은 후유증이 언제 어쩌나 한 3년 됩니다. 이래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서약을 세게 수련, 입원하고 나이트 한번 그 서약을 가서 댄디 맞고 이래고. 나와서 이런 것 같으면 또 진짜 반복이 오고 반복길 너무 반복이 오기니까 야, 정말 신경 써도 안 맞다 막하면 동부들이 자꾸 말하더라 말해 어째 그런 이 동충하수를 알 수 없는 거 그래 동충하수 좋다는 말을 많이 들은지 먹을 음료를 먼저인데 너무 밥 안 먹고 또 이거 먹자고 술 먹은 게 야, 정말 술하고 못 썼어 어느 장애도 있고
1: 네.
3: 그리고 또 술하고 못 써놓고 미색색할 때도

0: 이렇게 그 사례 부추를 받아가고 또 어느 장애가 있었나 무슨 말을 하긴 한데 입안에서 그래서 울러 버리고 하고 또 그랬더니 이거 없어 벌써 얼마 안 삽니까는 벌써 수족 잘 놀리니까
1: 예.
0: 아, 이 기적 기적인데 이거 봐 수족 뭐 썼어요 다 바빠는데 우리 집에 3층밖에 애들이 그 올라갈 때도 여파를 짓고 집회를 짓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리 힘들어하던 게 요즘에는 벌써 이게 새까지 집회를 아이스포드 옆에 짓고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생실을 가기도 바빠고 침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영 바빠야 했는데 요즘에 그 침대도 그래서 저 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야 이 수족을 잘 쓰니까 요즘에는 영 옆에 사람도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리고 또, 어느 장에서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보지, 요새 약간씩 알아보지. 그리고 또, 아, 이 숟가락 밥을 떠잡시켜도 흔들거림이 못 샀어요. 요즘에 그것도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빈에 잡은 것이든 게 요즘에, 이 동중화서 잡신다 보니, 지금 잠을 잘 쉬어야 되고, 아픈데 그리 없는지.
1: 네.
0: 야, 이거는, 이 약은 정말, 서장이 그렇고 온실에서 저 겨울에는 벌릴로 여름에는 화초를 하면서 숙소에 대대를 대면서 그런지 정말 이 효과가 확실하고 효과가 강이라면 너를 약보다도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언니 몰랐단 말이 있어요. 입을 써보니까 알립니다. 써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활동에 저리에 열 과거 사든가 열이 숙과거 사든가
1: 열리아트 과학입니다. 예? 열리아트
0: 과학.
1: 예. 열량도 가게 20곽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 청정기하고에 368원 하는 고급 이 베개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0: 그 베개 그리 좋다 싶다.
1: 예, 예. 2830066번에 연결하시죠.
0: 예, 이라도 꽃소리 100알 받기쇼.
1: 예.
0: 예.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전 하트에서는 한단다.
1: 예.
3: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골서 소리 나고 밤에 자지 못하고 만날 불안하고 예. 어쩌면 내일에도 나이 쓴다. 80 넘쓴다.
1: 예.
3: 그래서 온갖 바로 빼대 어디나 다 아픈다. 예. 그래서 방송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거 듣고 그래 내 이야기 선택했는데 선택했습니다. 많이 듣고 예, 고려를 하고 예. 시작했었는데 시장 잃었습니다 정원이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또 얘가 그래서 20날 보름날 3-4초에 들어갑니다
1: 예.
3: 이 동전화초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싸면은 장애도 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주고 값도 적합하고 예. 그렇습니다
1: 예.
3: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이가 예. 세 가지가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건강상식, 음식요법, 그 다음에 약에 결별해서 써야 되지. 망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노연이 아닙니까, 선생님?
1: 네.
3: 그래서 예, 주요하게 몸은 건강하자면 자기 몸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딱 약에 의지하지 말고.
1: 네.
3: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건강상식도 좋고, 이사관계도 좋고, 나는 이렇게 하고 삽니다,
1: 선생님.
3: 네. 그래서 내 이게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예, 이야기가 좋으니까 예, 내 이거 좀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3: 이거 이야기 엄마 좋습니다. 한라를 한번 먹는데
1: 예.
3: 어떤 약은 한라를 세 번, 네 번 먹었던지 아예 먹었던 기억력도 어쩌는 게 좀 못하고 이렇습니다.
1: 예.
3: 그래 나는 이 약의 어쩐 끝이 날 때, 일생이 끝이 날 때가 쓰겠습니다.
1: 예.
3: 아니, 한번 가면 다시 모으는 길인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애를 맡기지 말고, 예?
1: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번 운동에, 이 활동에 참가를 해서 많이 싸려고 하는데, 이번에 들겠습니다.
1: 예.
3: 많이 싸겠습니다. 예. 이래서 가서 싸고,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3: 예.
1: 예.
3: 그래, 선생님, 이가 날마다 이렇게 강의라도 고맙고, 우리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도 동전화초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1: 예.
4: 이 약이 확실히 더운 약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예,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로 그리고 고산지구에서 자라고 발효된 약이 돼 그런지 효과가 좋습니다. 나는 원래 녹공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휑하고

0: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계속 이랬습니다.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게 지금 다 많이 하나하나 나서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일반 약에 비해서 이 약이가 확실히 발효된 게 내 그러는지 용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답답하고 놀라기도 했댔는데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고 심장이 원활하게 소리 계속 그저 그 상태에 있거든요. 영 마음이 후련한 게 안전한 게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이 약이 관절이 좋을 때다.
1: 예.
0: 저는 여수간판 탈출에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끊기도 영 힘들고 얼마나 저기 등계를 내리기도 힘들었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런 게 해결된다.
1: 예.
0: 예. 그리고 만성 위병이 있어가지고 위축성 위험도 있지 해놓을까잖아. 밥 먹기 싫고 밥 먹어도 속이 더부러가면서 소화해야 되고 입에서 냄새도 날 때도 있고 산 거 매운 것도 못 먹었댔는데 이게 발효된 게 돼 그러는지 용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특별히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거는 약을 많이 먹어봐서 이전에 약을 먹어보면 알기는데 그랬는데 이 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먹으니까든 아예 좀만 먹었든지 아이 먹었든지다 하든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영 좋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든 아예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심사에 잘 뛰는 원한하고 소리 이러니까든 아예 잠도 잘 자니까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1: 네.
0: 그래 이번 할 때 이용도 특별히 좋은 것 같은데 약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쏴주려고 합니다. 계속 꾸준히 먹겠습니다.
1: 예, 여름 이불이랑 베개라니 그리고 선풍기하고 청정기 이런 거 드립니다. 공기청정기에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상아처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네.
3: 이 주석 위험이 있어 소화 안 되고 턱이 굳게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오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저는 감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1: 네.
3: 녹음실 불속으로 어지름증이 쓰기 나던 게 어지름증이 나지 않고 서변을 자주 보던 게 서변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 손발이 차가운 건 그리 오래 쓰지 않아도 인찰이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선생님 딴 약이 이래 딴 약도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 많지만 이 동통화천은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이 신기한 약이니 믿음이 갔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네.
3: 이 약은 참 습도에 높은 효과 좋은 약이거나 효과 더 빠르고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3: 옛날보다 동통화터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본인이 직접 써봐야 야, 이 약이 정말 신기한 약이고 효과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네.
3: 이렇게 선생님 효과 좋다 오늘 연락을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저희도 우리 집이 영로 부부 사는 영 가족인데 이 동충하철 쓰고 있습니다.
1: 네.
4: 무슨 지어서 2년 거의 됐습니다. 그래. 약이 좋다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4: 우리는 이렇게 오래도록 사다니까 약이란 약은 좋은 거란 좋은 거 특별히 좋다고 선전하는 거 다 먹고 이날이 때까지 여기 왔습니다.
1: 네.
4: 그런데 이 동충하철처럼 이렇게 좋은 약은 없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이 약을 먹음에부터 다른 약보다 아이 먹어도 지금 신체가 아주 이렇단 말입니다.

0: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옛날처럼 그래도 마음대로 할도 하고 나가기 싶은데 다 가고 가기 싶은데 다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0: 옛날엔 정말 이 손발이 시계서고도 죽을 지경에 고생하고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예, 저 담요약은 다 해보고 정말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이 약 먹으면 혹시 그게 얼마나 되거나 혹시 얼마나 아이 먹은 게 손발이 차가운 게 많이 일없어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놀라고 또 이거 계속 쓴 게 지금 손발이 뜨끈뜨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0: 그게 그 몸에 내게 이겼는데 이거 되니까 세상에 제일 좀 해방 받은 것 같은 게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또 살 돼서 계속 이따 이 끝까지 고소하고 그랬는데 이 병도 예, 사슴사슴 자기 전로 이렇게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거는 그저 어제는 그저 그렇다 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밥은 만대로 맛있게 먹지 그래 놓으니까 힘이 나고 예. 전 정말 자기 하고서 주위를 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 심장이 또 푸득푸득 뛰는 소리를 겨우 고성했습니다. 그 열받아서 듣기 이전에 순차 헐떡헐떡 하는데 지금 이중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얼굴과 이 가래가 그래서 이 목에 딱 붙어가지고 영 고생했는데 생각지 않던 이 목에 이제 가래 앞으로 언데간데 없이 다 떨어지고 이러지니까
1: 네.
0: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제일요 애를 맡기던 나쁜 습관이 다 벗어지고 없어지니까 나는 사는 게 살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드립니다.
1: 예, 맞습니다. 네. 환자분이 호전된 거는 예. 간, 네. 이 폐하고 신장이 좋아지면서 기타 간하고 또 이 심장이랑 다 같이 좋아집니다. 네. 예. 네. 오래 쓸수록 네. 좋습니다. 예.
0: 그래,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이 한 가지 약만 먹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1: 그래. 네.
0: 이 늙음하게 죽을 때까지 안 내도 이 약을 달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 가서 쌌으니까 이 앞으로는 계속 쌌으면서
1: 예.
0: 갈 때까지 쓰겠다는 그 결심하고.
1: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래 쓴 분들일수록, 냄새가 있는 분들일수록 지금 우리 발효동 중화적 균분이 그 효능을 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전통적인 기능이가 인체, 바로 신장의 전기를 도와서 인체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건강을 유지시키고 수명을 늘려주는 데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약을 많이 써서 호전을 못 보던 분들은 예, 우리 전기가 보충이 되면서 몸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이 기본 상태를 조절해서 또 스스로 몸을 회복하고 질병을 대항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오래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핵심적인 기능 이라 할 때에는 폐하고 신장을 보양해서 인체의 근본 바로 전기 신혈을 공고히 하고 원기를 키워주는 데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피로감이라든가 혹은 쉽게 지치고 이 허리하고 무릎이 쑤시면서 아픈 이런 증상, 숨이 찬 증상을 개선하면서 인체의 활력을 향상시킵니다. 안에 이거 쓰다 보니까 좀 증상도 많이 개선되거니와 힘이 나고 또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하는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서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질병을 예방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이런 작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좀 유명한 이런 강장제입니다. 예, 그리고 호흡기 기능 개선에서는 아주 뛰어나면서 만성 기침이라든가 천식, 예, 그 외에도 노년성 만성 기관지염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나는 기침약도 먹고 소염제도 먹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이런 효과를 또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좀 숨이 차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무거운 등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하고 신장, 간 등 이런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면서 노화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이런 인체 세포 손상을 줄여서 인체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은 연령이라 해도 어떤 분들은 예, 건강하게 지내고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아프죠.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렇게 인체가 노화되는 속도로 많이 늦춰주기 때문에 예, 우리 젊음이 비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면은 중로년 분들이 건강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 바로 고혈압을 조절해 주고 또 이 고혈압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 주요한 원리라 할 때에는 신장하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정상화시키면서 고혈압 치료에서 주요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의 핵심적인 가치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예, 우리 인체 생명에서 뿌리는 신장이 있다 합니다. 예, 때문에 신장의 전기를 보충해주고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가 많이 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의 염증 인자도 억제시켜줘서 단백뇨도 줄이고 신장 기능을 개선하면서 장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예, 이 신장 손상을 방지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이거 간하고 콩팥에 영향이 있다는데 좀 근심하던 분들 발효동충하초 균분 같이 있으시면은 이러한 손상들을

0: 예, 많이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2838-0666번, 2838-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화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에서 이 두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특수합니다. 하나는 요 며칠간 진행하는 깜짝 우대활동에 속하는 가며, 두 번째 우대활동의 특점 자체는 사지원액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을 사시게 되면 거의 5천원 잘 넘는 이런 홍남강 치료 이기를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사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124원부터 지금 99원으로서 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홍남강 80각에 100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 이기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각에 500

0: 98원인데요. 30일 복행을 쓰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홍남강 치료기는 특선 치료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집에다 한건 이렇게 마련해 놓는다면 작은 한 개 병원을 내 집에다 모신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으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홍남강 치료기는 인체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나미부터 700나미 단순 홍광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남색광까지 이렇게 흡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직접 광으로서 지금 1호계통에서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그 이순위 제거에 따라서 이런 빛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홍남강 치료기가 특수한 이런 1호기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나도 뭔가 뭐 다 봤어. 이런 색이 있어서 아직 원액을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예.
2: 먹고 지금 좋습니다. 머리 어지럼증이 다 많이 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아픈 건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손가락이 그냥 끝있는 상 저래서 그게 참 바쁘대다. 그냥 저리 들어맙니다.
0: 신경말초염입니다. 예. 순환상해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2: 뭐건 들지 못하고 계속 자꾸 저래 나면 예, 간과에 묻다 말입니다. 그러면 손에서 자꾸 무게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뭔가 사실 원하고 먹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예. 없을 겁니다. 예.
2: 고소에 저리지 않고 예, 혹간 가서 낮에 무서워 무거워 들어 혹간 저리 낮에 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이 뭔가 머리라면 아프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수국이 쑥쑥 찌르면서 아팠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나아지고 그리고 그냥 머리 얼마나 무거워 봤겠어. 그만 둥둥뚱 같은 말 둥기 많아서 이렇게 왜 둥둥 불어나면서 머리 아프더라 말이다.
0: 예.
2: 정신 아예 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정신 나는 게 알린다. 확실하게 알린다. 저는
0: 뇌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뇌혈관이 예. 많이 막히게 되면 뇌위축이 빨리 진행됩니다. 뇌위축의 치매를 부릅니다. 예. 예.
2: 다발성 경색이라 많이 막혔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래 가슴도 막 뜨거워나면서 쪼여 들었댔어. 막 뜨거워나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조절되고 예. 그냥 황황하고 예, 숨이 많이 찼댔습니다. 그랬는데 숨도 차는 게 막 확실히 알림도 아예 차는 게 좀 차지 않습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2: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뭔가 과민성 체질에도 잤을 때다.
0: 그렇죠. 예. 이 제품 자체 특수합니다. 예.
2: 면역이 올라가서 나는 그냥 물고기 단사 못 먹어서 자꾸 이렇게 반응이 나면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물고기만 먹어도 이거 먹어서부터 물고기 먼겨서 반응이 아예 남았겠죠. 알레르기 아예 남았고 그냥 버드라시 났댔단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이게 주요하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그 말이 확실합니다. 인삼로경이 6배의 효과니까. 예.
2: 그래 너무 좋으니까 나 지금 계속 더 먹겠습니다. 또 제품을 못 주겠습니까. 더 많이 먹기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또 먹겠는데 내 저번에 이 약을 조금 싸면서 홍남광 치료기 배달 받았는데 또 이거 너무 좋았을 때
0: 너무 좋을 겁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으니까
2: 예. 약 가도록 결합하니까 나 어디 아프고 삐치고 하거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이 잘 오지 가슴이 황황하지 가슴도 황황하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래서 내 오늘도 또 어제 참고해서 그래서 또 참고해서 나는 약 배달해서 먹고서 우리 오빠가 결혼이 있어도 그 결혼에 우리 오빠를 갖다 하나 주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2: 오늘 이렇게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아주 선택 잘 하셨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사기번에 보서는 딱 5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그랬는데 이게 생각밖에 영 좋습니다. 나는 원래 녹공세 부수도 있고 지금 주의 영 나쁜다.
0: 예.
3: 그래 놓고 예. 뒷걸이도 아프고 이 오른손이 머리 감기도 바쁜다. 잘 올라와 이거
0: 예,
3: 그래서
0: 예.
3: 또 이 병원식에 댕김에 침도 맞고 안마도 받고 안에 돈을 좀 리트는 썼습니다. 그랬는데 나 경약가 났는데 그 공공버스 타자고 그 오른손은 딱 지면 올라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0: 몸에는
3: 막 그렇게 누기 웃더 말던 계속 올라갔댔습니다.
0: 그런데
3: 예. 이 사지원에 그 쓴다면이 아, 이 팔을 마음대로 놀릴 수 있고 뒷골이 항상 등시하에 나지만 예. 이 한계 그런데 그중 사이도 거지는 없어졌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을 섞고 콤파체 서우니까 그런 증상이
3: 예,
0: 개선을 가져.
3: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예, 꼬리

0: 지원하고 또 혈압 조절은 얼마 잘 되겠습니까? 나는 혈압이 높은지 어떤 신경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던데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날마다 이 그도 혈압제 뭐 128 그다음에 78 이랬을 때
1: 너무 이상적인 그래, 혈압입니다. 예.
0: 예. 그래 어떤 때는 또 아이 먹습니다.
1: 예.
0: 할 날은 아 그래서 이야기 또 위는 또 얼마 잘 도와주겠습니까?
1: 그렇죠. 종합으로
0: 나는 좋았지. 위를 도와서 위는 생각도 못했어.
1: 아, 예.
0: 근데 내 원래 위축성 위험이서 위 나쁜다.
1: 예.
0: 그래서 위축성 위험이라는 진단 받은 지는 한 20년 된다.
1: 예.
0: 예. 그랬는데, 뭐 더 뭐 다른 증상도 없고 밥이 맛있으면 땡기지. 그래 놓고 이렇게 맥이 나고, 이 다리 맥이 난다. 결국 이게 생각밖에 콩팥도 잘 도와준다.
1: 기본입니다.
0: 그래서, 예. 그래서 소변 차서 잤던 것도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서 밤에 잠을 폭자니까 좋고 밤에 꿈이 많던 것도 어떤 일인지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밤에 세게 꿈 끼고 나면 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0: 자꾸 꿈이 죽은 사람이 온다 말입니다.
1: 아하, 어려운 꿈이었죠.
0: 그러니까 예, 예. 애 난다 말입니다.
1: 예.
0: 깨던 게 이중창도 소실됐지. 그래서 우리 언니네 이게 지내서 타니까 오늘이 우리 언니와 둘이 합해서 백각 싸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0: 이분이,
1: 아, 그렇죠. 너무 생각 잘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0: 예.
1: 하세요.
0: 아, 예. 이건 어쨌든 먹으면 먹을수록 좋습니다.
1: 먹을수록 좋죠. 예, 예.
0: 예, 학생이라던 것도 이렇고, 예.
1: 그렇죠.
0: 부엌만 좋습니다.
1: 예. 노린게 예, 들어서서는 아주 특수한 성분입니다. 예, 예.
0: 예, 결국 나는 원래 인삼로겨 못 먹는데, 이거는 무슨 불량반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1: 아, 인삼녹경이 다수에서 효과인데
0: 예,
1: 인삼녹경의 불량반응은 다 제외하고 예. 정면 효과만 보는 겁니다.
0: 그래 오늘 우리 언니가 둘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501-776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집안집, 저, 뭔가, 사촌 언니가, 예, 이미 중풍이 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중풍이 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습니다, 예.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심장도 항상 것도 두근다거리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내 위축까지 왔어요.
1: 예.
3: 아, 이거, 자꾸만, 예.
1: 기억이 안 되죠.
3: 정수 뭐, 예, 정수 먹고도, 예.
1: 안 먹은 것처럼.
3: 자꾸만 안 먹었다고. 자꾸
1: 너무 달라.
3: 예,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자꾸 옆에 가는 그 애를 맺힌다면 합니다.
1: 예,
3: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먹어도 안 되고, 고지도 않습니다. 성격도 참
1: 그렇죠.
3: 어렵습니다.
1: 정상 성격이 아니죠.
3: 다릅니다, 예. 예,
1: 그렇죠.
3: 예. 아, 제 우대대로 그도 용 옆에 사람 못 사고, 못 사겠군다.
1: 그래서
3: 다 먹어도 안 먹었다 하지. 또 이러지. 그 다음에 뭐 자기로 방조해달라는 것처럼 뭐 거둔다는 것도 집안에 거둔다는 게 다 노름만 없었다고도
1: 그렇죠.
3: 예. 예, 없는 다음에는 사람 예. 없는 다음에 싹 거둔다면서 노름만 나서 그래서 언제 용 옆에 사람 딱 애나서
1: 그렇죠.
3: 애냅니다.
1: 예, 예.
3: 네. 그래서 사지원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와도 또 그렇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래 이 사지원하고 어쩌면 한 8개월 먹어
1: 예, 사지원하고 그런데 최선입니다.
3: 야,
1: 어떠세요?
3: 그만 앉아라. 예, 예. 혈압이란 다 온정되고 그다음 혈압약도 이전보다 많이 조금 줄여 먹고 예. 그다음에 예 뭡니까 저기 이하고 수고를 해서 예. 뭡니까 이전보다 좀 많이 나가졌어요.
1: 예예
3: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좀 그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3: 이 활동이 좋을 때.
1: 예 그런 분은 이 제품을 동생 쓰시게 되면. 기본 양나온을 피하고 치매에서 해탈되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예, 예.
3: 예, 그렇습니다.
1: 예.
3: 꼭 그렇습니다.
1: 예.
3: 이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3: 성격도 좀 이전보다 많이 나서지고, 옆에 사람 말도 잘 듣고,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3: 예.
1: 그래.
3: 예, 그래서요, 활동에 참가하고, 예. 그 다음 그 뒤에도 진행 욕심났어요. 예. 싹 했답니다.
1: 예.
3: 좋고, 예.
1: 좋죠. 예, 예.
3: 예, 예. 예, 예. 그래, 선생님께 배달 받으려고 나 전화 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는 한 반년 냉제 썼습니다.
1: 예.
4: 예, 이거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이게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싱하고 정신이 나고 잠이 내

0: 없다며, 진짜. 그리고 눈이라는 게 내 백내장 돼서 원래 좀 백내장 있는데다가 눈이 잘 아예 배우고 이랬던 게 이거 쓰면부터 지금 눈이 참 잘 배웁니다, 지금.
1: 그렇죠. 또 말할 건 없을 겁니다.
0: 예. 시력도 올라갔고, 지금 내 머리 어지럽거나, 이제 잠 못, 잠도 지금 원래는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그러면 안 되는데, 예.
0: 그런 게 지금 무슨 잠, 전화기에도 한 6시간씩 잡니다.
1: 10시간은 제일 기본입니다. 10시간 보증하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낮에 일어나도 예, 뭐, 그런 바쁜 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머리 전자, 소화계통에 위가 참, 나도 이게 요즘은 위 때문에서도 오랍니다. 야, 내가 이게 위약에 여러 가지 위약을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미내 소화에 돼가지고, 그런 방법이, 그래서 그, 내가 재호셔도 되리다, 뭐.
1: 임시. 예.
0: 그거 달고 있어. 그거 먹으면 소화도 내려가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이 약 안, 아주 몽땅 떼고, 이거 안 먹어도 지금 소화 한 달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변도 옛날에 내가 2, 3일 한 번씩 보고 이랬는데, 변도 지금 참 잘 통합니다, 지금.
1: 그럼요. 예.
0: 하루 한 번씩 딱딱 보고, 그리고 저기 뭔가 하게 되면 또 하나 뭔가 내 전력선 비틀에서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0: 예, 원래 50살부터 여기 몇살 70살까지 20년이 됩니다.
1: 20년 동안
0: 그런 게 후에는 나이 뭐 제 이제 소배가 밤에 예, 옛날에 한두 번 보는 게 그 다음에는 오늘 네 번 다섯 번 지금 여섯 번 이렇게 보니까 밤에 어떻게 잡히냐 보네.
1: 콩팥이 너무 허합니다.
0: 그래가지고서도 약도 많이 먹었는데 안 되는 게 이번에 이 약 쓰면서도 지금 전력선이 비대로 해결되고 지금 소변이 한쪽에 한 번씩밖에 안 해봅니다.
1: 그게 아주 정상인데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이거 쓰면서도 경제 돈도 많이 생겨 다른 약 안 먹을까나.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사업을 그 돈도 많이 들고 또 병도 해결하고 이런데 이 약 먹으면 지금 이제 자주 약도 떼고 병도 지금 다 나가지고 얼마나 돈인지 모릅니다. 선생님 내게 오늘 약 80강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대사가 문란이 오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소변에 변에 피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신이 어느 장기 가운데서 그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암 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8, 90세에 제가 그 두문두문 어떤 개별적인 분들과 전화 통화하고 계시는데요. 소변에 피 나간다. 변에 피 나간다. 치질이 있는가? 치질이 없습니다. 피 나간다. 그리고 소변에 피 나갑니다. 이것은 콩팥 혹은 그 외에 아무튼 그 장도든지 여기에 치질 없는 정맥에서 피가 나간다면 암 발생을 의심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 사지원액은 항암 효과까지 보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뭐 혹시 어디서 피가 난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피나면 이 제품 때문에 피나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실은 없고 그건 복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월이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죠. 뭐 열기와 땀으로 번지어 내리는 화장,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 그리고 또 강한 이 자외선까지 여성분들께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맞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로 맞춤형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님들 혹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육아보조금 외에도 임신 서류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만 3세 될 때까지 모두 7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중 산전검진 비용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신 12주에 엄마가 임신 등록을 마친 후에 지정된 병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때 정책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이라면 결제 시에 직접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이나 주민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산전검진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입원 분만, 이 출산 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죠. 자연 분만이든 뭐 제왕절개 분만이든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중정 정책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요 환급받을 수가 있으며 퇴원 시 직접 결산하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더라도 사전에 의료보험 타지역 등록 절차만 제대로 해두면 환급 혜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수당을 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여성 조합원을 위한 출산복지인데요.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수당은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철강성 항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출산보험에 가입을 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남성 근로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아내에게 직장이 없을 경우 출산의료비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출산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0세부터 3세 보편적 육아 현금 보조금입니다. 아이 한 명당 연간 3,600원, 월 300원을 지급을 하며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만 3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면요, 아이마다 이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면 이 보조금은 매년 부모가 직접 1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네, 집에 만 3세 미만의 아이가 있고 부모가 정상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매달 2,000원의 개인소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 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아빠들을 위한 남성 배우자 출산 간호수당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요,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각 지역 규정에 따라 부동한다요. 아이 아빠들은 현지 정무 서비스 홀에 방문을 하여 해당 지역에 이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네, 다음은요, 특별출산장려금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별도로 특별출산장려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둘째, 셋째 가정이나 그 현지 호주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지원 형식도 1차상 현금이나 매달 또는 매년 지급 등 다양합니다.

거주 지역의 공식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부님들을 위한 7가지 생활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정보는 없으십니까?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건강하고 예쁘게 가꿀 수 있을지 그 연령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20대 초중반부터 20대 후반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잘 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분들은요, 유분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분이 많다고 무조건 세안을 자주 한다거나 자극적인 클렌징으로 팍팍 닦다보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더 번지르르해진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물이나 약산성 폼클렌징으로 가볍게, 또 저녁에는 오일 클렌징 플러스 폼클렌징 더블 세안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세안 후 1분 내에 수분 크림이나 젤 타입 보습제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만일 선크림을 바르지 않을 경우에 자외선이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을 만들어서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화장은 어떻게 할까요? 20대 직장인 출근 메이크업은 커버력보다 가벼움이 생명이랍니다. 추천 루틴 알려드릴게요. 네,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봅니다. 다음 수분 선젤로 자외선 차단 겸 보습을 해주죠. 그리고 이 커버력 낮은 쿠션 또는 비비크림을 얇게 펴 바르는데요. 이때 땀나는 이마, 코에는요, 로즈 프레시오 파우더를 살짝 해줍니다. 나중에는요, 아이라인 대신에 섀도우 음영, 마스카라보다 또 컬링 플러스 속눈썹을 고정하면서 화장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피부 건강에 관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숙성된 아름다움을 갖고는요,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30대 분들이나 육아로 바쁜 주부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30대 여성들이 특히 많이 겪는 고민이라면은 바로 피부 염증과 초기 주름, 광대 부위의 기미일 거라고 이제 보아지는데요. 무더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을 계속 쐬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는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또 땀이 나면은 유분도 많아지고 복합성 피부 특징이 도드라지는 등 트러블이 있게 됩니다. 30대는 수분과 유분 밸런스가 깨지면은 탄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특히 자외선이 주름과 기미의 주범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한다요. 네, 그래서 선크림 SPF 50, 네, PA 플러스 4개 이 제품으로도 꼭 막아주고, 저녁에는요 비타민C나 레티놀 성분 세럼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해요. 육아 중인 주부들은요, 잠이 부족한데요. 잠이 부족하다 보게 되면은요, 피부 장벽 회복이 안 돼서 트러블 뭐 잘 나고, 뭐 주름도 깊어지기가 쉽상이죠. 되도록이면은요,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하고, 정 바쁘다면은요, 저녁 시한 후에 수면 팩 하나 발라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이 30대 직장인과 주부들을 위한 에어컨 건조함 잡는 4단계 메이크업 갑니다. 세안 후에 수분 가득 에센스 토너를 3번 이상 발라줍니다. 다음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에는요 아이크림을 꼭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 플러스 보습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혼합을 발라서 피부톤을 보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커버력이 좋은 쿠션 파운데이션은요, 피지 조절되는 제품으로 땀나는 부위만 파운더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술은요, 각질이 생기면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보습력이 좋은 립스틱이나 컬러밤이 좋습니다. 광대 부위에 잡티가 나서 더 신경 쓰인다면 잡티에 바르는 컨실러를 꼭 한두 톤 밝은 걸로 점만 찍듯이 발라주면 되고요.

이어서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피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 40대, 50대 뭐 이상 그리고 또 중년 여성분들의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 연령대를 보게 되면요, 팔자 주름과 처짐 그리고 기미와 검버섯이 큰 고민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실 보게 되면 40대 50대에서 잘 관리를 하다 보게 되면 쭉 잘 되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뭐 소홀할 수도 있는데 무더위 때문에 또 피부가 더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든가 기미가 짙어 보이기까지 해서 속상하실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이 40대 이상 피부는요 재생 속도가 느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네, 그래서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영양 공급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제품을 바르기보다 저자극 고효능 위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필수 성분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주름, 미백, 탄력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은요 어느 연령대나 다 필수 사항인데요, 두 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 7월의 불볕 더위에는요 이 두꺼운 크림을 바르기 힘들므로 세럼, 로션, 선크림으로 가볍게 마무리해주고요, 밤에는요 영양크림으로 충분히 적셔주는 습관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주 2, 3회 수분 마스크팩을 꼭 해야 피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메이크업 또한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번들거림보다는요 은은한 광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과한 파우더는 오히려 주름을 도드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메이크업 전에는요 수분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다음 톤업 크림이나 광채 베이스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해주죠. 그 다음은요, 이 커버력에 좋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은요, 적은 양만

스펀지로 두드리듯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는요, 파우더를 바르지 말고 잔주름 크림 살짝 펴발라주면 좋습니다. 볼 터치는요, 크림 타입으로 광대뼈 위에 톡톡 쳐주고, 하이라이터는요, 눈 안쪽과 턱선만 은은하게 해줍니다. 40대 이상 여성들은요, 입술 윤곽이 흐려지기 쉬운 연령대이므로 입술선을 살짝 잡아준 후에 립스틱을 발라주면 더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핵심이라면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광채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위에서 각 연령대에 따른 피부 관리와 화장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종합해 보게 되면은요, 모든 연령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통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면은 바로 자외선 차단과 생활 습관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 자외선은요,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크림을 바를 때는요,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할까요? 아래 몇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요, 선크림은 외출 20분 전에 미리 발라줘야 합니다. 선크림은 아침에 한 번 발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출 중에도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야 하는데요. 특히 점심시간에 외출하게 되면은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발라줘야 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을 보게 되면요,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실내에 있을 때는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보게 되면요, 실내에서도 이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요 그냥 뭐 우리가 봐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홀수에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연령대별 여성들의 맞춤 피부 관리법과 화장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삶이 다채롭고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또 나 자신에게 엔돌핀이 도는 그런 하루가 되셨기를 또 바라지 않겠습니다. 도로시가 다시 인사드리죠.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0: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야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왕 구박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두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왕 구박액 두골테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많은 제품은 보온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겠다며 그것은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데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왕 구박액 두골테 제품 자체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썩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왕 구박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원래는 15가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15가게 15가게를 주면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5가게를 더 얹어서 100%

0: 한테 주고 또 5각을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각에 20각을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각에 398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양천에 내치 상품권을 물어다 드리는 셈이 되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갈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한 가지 제품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좋은 기회니까 한두 달 써서 되는 이런 노인성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15각에 20각을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보통 12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 주고 또 3각을 더 물어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 행군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누구든지 이 제품은 구복과 외용 두 가지가 결합된 약으로는 지금까지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아주 많은 분들이 관절 치료에 힘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펑비 주사까지 맡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와 펑비한 걸 오히려 후회할 정도로서 이 제품 드시니까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갖고 써보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도방 구복액을 썼는데 아,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아, 써보니 깔리죠.
2: 예, 이 예, 다른 약 쓰기만 얼마 좋습니다. 그 아이 백근이 약에서 한 번만 읽고 딱 해놓을까 예, 흡수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 편안하단 말입니다. 중약을 세 번 먹기만 한 번 먹는 게 효과 더 잘 본다. 그리고 예, 자기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잠이 서로로 잘 온다.
0: 그럼요.
2: 그리고 예, 나는 밤에 꿈이 많고 2시부터 잘 자지 못했는데 이 백사방 구복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예, 와 잠이 잘 온다.
0: 그렇죠.
2: 그래서 얼마 좋은지 모른다. 톡 자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렇게 보냈는데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나는 혈압조절이 용 아이 됩니다. 근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조절이 용 잘 돼서 예, 지금 한랄건 내려혈압약 먹어도 정상이 됩니다. 날마다 예.
0: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날마다 누기 맞다나 종생 드셔야 되는 게 혈압약인데 혈압이 조절 받으셨다는 건 이 제품 자체 특별한 효과성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게 예, 심장도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2: 나는 심장에 항상 후두두 해서 예, 그동안에 떨기우는 것처럼 그냥 안 그래고 문소리에도 놀랐는데 어떤 우리 아저씨 문을 쾅 닫아도 놀라지도 않고 후두두 하던 게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소변차수 잤던 것도 이거에 예. 또 우선은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볼까 예. 살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예. 소변이 급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예. 아 정말 예. 늙음하게 살만합니다 이게.
0: 그렇죠.
2: 이거 예. 70이 넘은 다음에는 정말 뭐 100까지 몸이 어디서 안 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2: 다 배에 걸린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근데 고루고루 짚어가면서 그래서 몸에 있는 데를 다 치료해주고 위도 또 영 좋아진다. 밥이 맛있고 그래놓고 예. 맥이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 또 예. 두골패도 쓴다.
0: 네.
2: 내 한 어 한 15년 전에 차 사고 당했는데 요새만 탈출이 3, 4 탈출하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 그 무슨 쌀 무슨
0: 자골신경통
2: 썩병 예, 싹 부서졌답니다.
0: 아 그래요? 크게 생겼네요.
2: 예, 그냥 그 예. 그거 예 연변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책임해진다. 그래서 연변병원이나 아이도 그런 한암병원 가랍니다. 근데 한암병원이 갈까에 아 그럴까는 연변병원만 왔습니다. 수술 아 예, 내 다리를 막 탈아놨는데 다리가 그 아픈 줄은 모를까 예, 수술하지 말고 석골로 하자.

0: 그 해고산 나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던 게 우선 70이 되니까 아 그게 다 아파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나이 다시 떼야죠. 예, 바르고 먹고 할까 바르면 그 아프던 주위가 영 시원하고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그래서 예, 네,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관절약이 다 위를 자극한다. 네, 그렇죠. 먹어볼까. 예. 근데 이게 위를 자극해주고 거기다가 쓰리 또 이 붙이는 거 이래 바르는 거 안마하고 그래놓을까 예, 효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0: 나는 예,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라앉으면 사람이 없는 데 가면 글자 있으면 앉아 쉬다 간다.
1: 아,
0: 그랬는데
1: 그렇죠.
0: 예, 어떤 아이 그래고 잘 갑니다. 그래서 예, 아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예, 투골 패드 배달받고 이 백사방 구복액도 배달받으려고 전화한 겁니다.
1: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관절치료 그리고 다각도로서 여러모로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현명하게 잘 됐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배달 받으려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도 이 백자방 소배에 거든 예, 다섯 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고 말던가 원래는 자그마에 이게 구멍들 일단 머리가 어지러우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불꽃이 뛰고 그리고 예, 이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제 뭐 세워하고 이러기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 지제까 예?
1: 예.
3: 또 예,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아, 이거 지금 다 지금 머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1: 아, 밑으로부터 새머리가 나죠? 예, 네, 바로 그렇습니다.
3: 네, 머리가 예. 많이 빠지는 게 지금 머리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어떤 분들은 정수리 부분부터 나오는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하수오라는, 이게 바로 수, 머리 숫자에 우라는 것은 검은 머리가 난단 말이겠습니다. 수염과 머리가 희던 게 그게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는 새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항상 예, 내 이게 몸이가 예, 발이부터 손까지 그냥 어떻게 여름에든 겨울에든 차가워가지고 진짜 너무 냉해가지고 예, 항상 그런 두꺼운 양말 신고 이불도 저녁에는 두꺼운 이불 덮고 여름에든 두꺼운 이불 덮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혈기가 잘 통해가지고 예, 발이나 손이나 전신이가 마우 이게 다 불산다 지금 몸이가 온화해지고
1: 순환 장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혈액이 네. 통해야 따뜻해나지 혈액이 통하지 않고는 따뜻해날 수 없습니다. 혈액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움직이는 사이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이에 그 산소가 산화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반 과정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우선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니까 그런 거죠.
3: 예, 그리고 이게 다리가 많이, 옛날에 많이 지금 나가 걸쳐야 되겠다.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리가 걷는 게 무슨 뭐, 옛날에는 아이고, 한 번씩 발짝 뛰게 되게 되면 뭐, 장단지에다 뭐, 딱 달아놓은 것도 이렇게 무겁는데, 지금 완전 가깝고, 예, 아침에도 일어나 활동도 한 반 시간, 한 40분씩이나가 걸고 와도 이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맥음도 모릅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3: 예, 확실히 이것을 까나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예 모든 이 어지럽나 이런 증세가 그래서 하나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픈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백자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백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백 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두 가지 백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3: 예, 그래서 오늘 내 이번 자 지금 15가게 배달 받으려고 오래 쓰려고도
1: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해입니다. 15가게 20가구 줍니다. 보통 15가게 15가구 주는데 20가구 주게 돼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투어패를 지금 쓰는데 나는 야이 무릎에서 이 관절이 어찌 심하게 딱딱 손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물어보고 소리 난다만 막 그러면서 아슬겁다만 합니다.
1: 예.
4: 그래서 이거 이 투어패를 먹은 다음부터는 이 지금 어디는 한 저기까지 한 달 넘지 야 정말 뼈가 지금 아픈 거 그거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도 그게 아픈 증세 없다만 합니다 지금.
1: 예.
4: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 영 빨리 들어온다만 합니다.
1: 빠릅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배짱 고병을 먹고 여러 면에서 협곡을 상당히 보았습니다.
0: 예.
2: 혈압이 가장 심해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2: 이제 지금 배짱 먹고서 지금 많이 안정되니까 예. 오지름증이 해결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좀 낫고 예.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다음을 잦으면 되는데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예. 다음은 변화에 갈 수 있어서 아침에도 남성 피난다.
0: 어,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 활동도 좀 잘한다.
0: 그렇죠.
2: 그리고 위축성 위험을 위해서 사과가 되지 않아서 예. 밥을 먹은 때였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자꾸 먹여서 들어놓고 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또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저기 뒤에서 소리 자꾸 났습니다.
0: 예.
2: 그 전기 소리 같은 게 소리 나던지 이게 좀 갖다 이롭습니다.
0: 어, 그게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건파질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하고 먹어볼까요? 구복약이 돼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먹기도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그래 약 효과 솔직히 계속 쓰려고 좋잖아요. 이건 활동이상 상당해서 배달 바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투벌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제품하고 특이성이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복합 성분, 그러니까 칭펑탕하고 진주하고 방귀 이런 성분과 그 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는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락이란 건 경락을 수통시켜준다. 우리 동통은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관절이 아프다 하게 되면 무릎 뒤에 물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고 지수가 물이 한데 고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 관절 동통은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굽히자 하면 뒤에서 또 버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0: 이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보통 국가 특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발명이란 이 문자가 더 붙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게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특허가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저도 백사방 900억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저는 우선 5달 다 거의 다 됐습니다.
0: 예.
2: 노년에 저 100년 노년상수 예, 구복액이 돼 그런지 효과가 영빠릅니다. 난 이런 약으로 구복해보기는 처음입니다.
0: 아, 그럴 겁니다. 예. 예.
2: 어째 그런가 하면 저는 혈압이 항상 올랐다 내려갔다 파도가 영 심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약을 석 달 넘어 그러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러니까 머리가 힝하고 어지럽지 않고 영도 머리가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0: 예. 예, 그렇죠. 여기 약재가 몇 가지 약재가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해주고 이런 제품이 들어갔을 경락이 잘 소통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놓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혈압이 잘 조절되니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좀 정신이 맑고 용돌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섰습니다.
0: 예. 예.
2: 항상 무수고 두고도 사지 못해 그래던게 빙상 앞에가 사서나 어디가 어디다 물건 줘도 인사 찾게 됐대다.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소변이 샀던 게 예, 이 잠이 잘 없대다. 예.
0: 그렇죠.
2: 예, 소변이 하루 장에 그래서 보통 한 번씩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굴었을때다. 예.
0: 그렇죠. 그 대대증사로 돌아온 겁니다.
2: 예.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거뿐하고 정신 나는지 영도없습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예, 무릎이 아프던 것도 중계를 예, 할머니 와서 무릎이 아팠던 것도 이것도 많이 효과 났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준 제하소라든지 인형화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관절 통통도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다리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가볍고 걸음도 걸을 수 있을 때다. 예.
0: 그럼요.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소화가 또 잘 됐대다. 예, 위 나빠서 항상 밥은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중간면 죽고 뒤떡 막히는 것 같은 경우 누르면 먹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밥을 먹고 맥이 나고 저기 기운이 난다.
0: 너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원래 예. 황성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이기 역할까지 하게 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래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약이 확실히 정말 다른 약과 달리 특별한 합대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이렇게 났을 때 계속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2: 저는 이 활동에 백사구복액을 더 쌓아서 예, 앞으로 계속 구복하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예.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아주 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구복액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모든 낮에 나가 일했던 그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간주장혈이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간에 들어가 저축되는 사이에 이 그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은 바로 깊은 잠을 자야만이 다음 집을 만들고

0: 간에 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진을 벌어서 길게 긴지해서 복용하시고 벌써 한 3주 사후에 많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나이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 먹고 보니까 한 곳만 아프면 거기에 치료만 딸라당 하면 되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안 아픈 곳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의사가 하향해서 병을 진단하는데 어디만 아픕니까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과분한 확대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세포대사는 혈액순환 장애가 풀려야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골격이 좋아야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공동이 골고루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 해서 100가지 질병이라면 100가지 약을 쓰다 보게 되면 내 몸은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과 항정이라 성분이 상초로서는 폐경락을 도와주게 되고 심장경락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성분인가 하면 중초로서는 건비위 역할을 하고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담즙을 제대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하초로서는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은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며 와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복용했는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그 효과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우리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깐궁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생리적인 깐궁은 40 그 좌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염이 비형간염, 시형간염 이런 분들 가운데서 깐궁이 6, 70, 8, 90, 100 어떤 분들 그보다 썩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간에 형성하는 분들은 어떤 데든 몇 천을 형성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백자방 구복액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한습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성 질병은 정신이 발딱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7일은 소서 절기입니다. 소서는 여름철의 다섯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7월 6일 내지 8일 사이에 드는데요. 서는 덥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소서는 조금 덥다는 뜻이겠죠. 친구들,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기 때문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몸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몇 초 만에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동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릴 동물은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사람은 생김새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카멜레온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카멜레온은 파충강 도마뱀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보통 15cm 내지 25cm인데요. 60cm에 달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한답니다. 몸은 긴 통 모양이고 양옆으로 납작합니다. 머리는 삼각형처럼 뾰족하고 등에는 작은 톱니처럼 솟은 돌기가 나 있으며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요. 다리는 가늘고 긴 편이고 꼬리는 항상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로 아프리카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는 아시아주와 유럽 남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삼림, 열대초원, 관목지대, 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데요. 대부분의 카멜레온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나무타기 전문가랍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생활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하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카멜레온의 특수한 능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요 별 동네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가장 뛰어난 특기가 바로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피부의 기본 색깔은 녹색이지만 언제든지 진한 녹색, 연한 녹색, 보라색, 남색, 갈색 등으로 변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화려한 무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가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색소세포, 멜라닌 세포 등 여러 층의 부동한 세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여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카멜레온의 몸 색깔은 어떤 경우에 변하게 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네, 동요 아기 구름과 양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은 예쁜 단장을 하기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위장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춰 색깔을 바꿈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또한 모기를 잡을 때도 환경과 같은 색이 되어 살짝 다가간 후 긴 혀로 슉 하고 잡아채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 변화로 다른 카멜레온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느꼈을 때 선명한 색깔로 변해 다른 카멜레온에게 경고 정보를 알린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로 체온도 조절하는데요. 추울 때는 짙은 색으로 변해 햇빛의 열량을 흡수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더울 때는 연한 색으로 변해 햇빛을 반사시켜 체온을 낮춥니다. 동요 7월의 해님을 듣고 올게요.

방금 카멜레온은 긴 혀로 모기를 사냥한다고 했죠. 사실 이것도 카멜레온의 뛰어난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카멜레온의 혀는 평소에는 목구멍 뒤쪽에 조용히 접혀 있다가 모기가 나타나면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몸 길이의 2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뻗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한 흡착력으로 모기를 붙잡은 후 다시 입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카멜레온은 이런 방법으로 모기를 아주 정확하게 사냥한답니다. 그럼 카멜레온은 무엇을 먹이로 할까요? 주로 곤충을 즐겨 먹는데요. 예를 들면 메뚜기, 귀뚜라미, 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끔은 작은 새나 파충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기차놀이 하자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했죠. 따깨비 모양의 눈은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쌍의 눈알이 각각 360도씩 따로 회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눈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 눈은 뒤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카멜레온은 사방팔방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다가오는 천적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카멜레온의 눈은 마치 머리에 달린 두 대의 독립 카메라와도 같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기한 동물 카멜레온의 다양한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몸의 색깔을 바꾸어 천적을 피하고 모기를 사냥하며 체온까지 조절하는 능력, 정말 놀라웠죠. 또 길고 힘있는 혀를 뻗어 정확하게 모기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카멜레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자연 속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생 내 동생의 책가방엔요 가갸 거교 1, 2, 3, 4 줄지어 놓을고 알뜰살뜰 우리 엄마 들가방엔요 영양 가득 남새 과일 친구 한대요. 엄마의 마음은 사랑 꾸러미 한 가정 지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와 동생 소꿉장난 놀이 가방엔 예쁜 궁전 집짓기가 쌓여 가고요. 설계사인 우리 아빠 손가방엔요 멋진 층집 설계도가 우쭐 텐데요. 아빠의 웅심은 희망 꾸러미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못했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헝그리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회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 종대라고 하였고 주왕 종대를 붉은 휘장 종대라고 하였다. 대축빈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조례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 종대로 달려갔다. 호위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졸레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모태똥은 면리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헬쓱했지만 마음은 산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여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저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강사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모태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선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똥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똥을 편협한 경험론에 갇혀 부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주황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똥뿐만 아니라 소베트 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으로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 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조항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똥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평치로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똥의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똥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0: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섬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가라고 말리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1: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0: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1: 걱정 마오. 나는 싸움터만 가면 병이 나오니까.
0: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산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전선에 이르러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모태동은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홍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모태동은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셰비크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 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리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못한 니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수원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해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똥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똥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등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트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그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베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 있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 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동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주왕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동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게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어제도군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제는 어느 날 저녁 모태동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태동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태동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태동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태동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장 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만,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비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태동은 말 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었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눈부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거북신산, 망보석, 양어두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길림성 지반시 경내에 마치도 거북신이 몸을 웅크리고 동네를 지켜보는다는 귀한 개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이 근방에는 한 자만한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후에 물고기잡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너 동네에는 돈이 많고 권세까지 뜨르르한 부자가 있었는데

0: 어찌나 마음이 지독한지 사람들을 그걸 매발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이 땅을 소장먹고 농사일로 살아가는 세돌이라는 이 동네의 젊은이가 물고기 잡이를 압록강으로 나갔습니다. 물고기 그 그물을 누려놓았다가 걷어들이니 이상하게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 애월하지 거북이 한 마리만이 걸려나왔습니다.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피골이 상접한 어머니한테 물고기를 대접시키러 강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꼭 물고기를 끓여드려야지. 세돌은 또다시 그물을 누렸다가 걷어들이니 아무것도 없는지라 너무도 이상해서 재차 그물을 누려놓으니 때는 이미 해가 서산이 뉘엿뉘엿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근심되는지라 세돌은 그 거북이를 고기 망태에다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런 세돌이는 망태기 속에 거북이를 꺼내놓은 뒤 그것을 고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키려고 서둘러 댔습니다.
1: 네, 쇠돌이 효심이 대단하군요.
0: 네, 그런데 웬일인지 쇠돌이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가 나 거북이를 천천히 지켜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넌 무슨 저 거북이를 잡아왔느냐. 내가 보면 저 거북이는 그저 거북이가 아니다. 배가 저렇게 붉은색이 나는 거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든다. 어서 저 거북이를 강물에다 내다 놓아라. 쇠돌이 어머님 말씀이라면 제 음식껏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는지라 거북이를 도로 물고기 망태에 넣어갖고는 그 강물에 놓아주려고 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매발톱이 마른 걸 거느리고 쇠돌이한테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쇠돌이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쇠돌아, 너 그 망태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큼직한 물고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 어르신께 어디 한번 보셨구나. 그 말에 쇠돌아가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라고 하니까 뭐야 거북이라니 너 함부로 나의 강물에서 거북이까지 잡아와 이놈아 그 거북이를 내려놓아라. 내 발톱이 호령이 떨어지자 그의 마름이 어느새 쇠돌이한테 그 물고기 망태를 냉큼 뺏어냈습니다. 이놈아 이곳이 땅도 산도 내 것이니 강물도 당연히 내 것이지 내가 내 물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내 것이라는 걸 모르느냐? 내가 거북이처럼 장수하시니 가지고 가야겠구나. 망태 속에 든 거북이를 보고 난 매발톱은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은님, 이 거북은 그저 거북이가 아니기에 도로 강물에다 놓아주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간 동네에 좋은 일이 없다고 하오이다. 쇠돌이가 거북이를 들어 망태를 도로 앗아내려고 달려들자 매발톱은 짚고 다니던 그 집행이로 쇠돌을 마구 조게 됐습니다. 뭐야? 내놈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무엇을 안다고 행악질하는 거냐? 거북이를 뺏어낸 매발톱은 제단에 장수약을 얻었다고 거듭을 빌면서 돌아갔습니다.
1: 네, 매발톱이 거북이를 장수약이라고 생각하네요.
0: 네, 매발톱은 억지로 뺏어간 거북이를 물 항아리에 넣었는데 삼라만상이 고요하게 잠이 든 한밤중이 되자 그 물 항아리가 뚝하고 깨야 됐습니다. 거북이가 용을 썼던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거북이는 그 길로 쇠돌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북이는 알을 두 개 낳아놓고 나서 쇠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알은 보통 알이 아니라 어머니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키도록 하세요. 그 말에 쇠돌이는 고마워서이다. 저희 어머니 병을 구단까지 해주시니 그 은혜 백골남왕이오이다. 그리고는 급기야 거북이를 물고기 망태에 넣고는 압록강으로 달려나가 거북이를 강물에 놓아주었습니다. 쇠돌아 고맙구나. 사실 난 보통 거북이 아니라 거북신인데 집에 계신 너희 어머니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걸 알고 일부러 너희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너희 아버님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기에 난 이미 거북신까지 된 것만큼 이 기회에 살려준 그 은혜를 갚아주려고 한 것이다. 거북이 말 듣고서야 모든 것을 낱낱이 알게 된 쇠돌이가 집으로 돌아온 뒤 거북이 두 개를 물에다 삶아서 어머니한테 대접시켰더니 과연 거북이 말처럼 어머님은 언제 병석에 누워 있었더냐 싶게 일어났습니다.
1: 네, 그런데 거북이를 잃어버린 매발톱이 가만히 있을까요?
0: 네, 물 항아리를 마시고 도망친 거북이 뒤를 쫓아서 매발톱과 그의 마름이 고추 쇠돌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이놈아, 그 늙은 거북이를 당장 잡아오라. 너 그놈 거북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내 놈도 다 산 줄 알아라. 매발톱이 마름은 앞에 나서 한바탕 울렁거렸습니다. 나으리 거북이가 혼자 달아난 것을 소연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에 뭐야 이 비련뱅이 놈 그래 거북이를 못 잡아겠다는

0: 그래야 이놈한테 내 맛을 단단히 보여주겠구나 하고 매발톤 흉한 얼굴을 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쇠돌은 죽어도 거북이를 못 잡겠다고 매발톱과 맞섰기에 달려든 매발톱이 매름한테 꽁꽁 묶여 매발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병을 새겨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쇠돌이 어머님은 울며 울며 제발 쇠돌이를 놓아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1: 네, 어머니가 쇠돌이를 구하자고 해도 힘이 너무 약하죠?
0: 예, 너무나도 분한 김에 쇠돌이 어머님이 압록강물에 뛰어들어 자결 하려는 그 순간 뜻밖에도 쇠돌이가 놓아준 거북신이 나타났습니다. 부인님께서 집에 돌아가 기다려주소이다. 소신은 인차 쇠돌을 집으로 돌려보내겠소이다. 쇠돌이 어머님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난 거북신은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단히 집으로 향해왔습니다. 주인장, 내가 혼자서 압록강에 돌아갔다고 쇠돌을 붙잡아 매를 안기고 가둬 놓다니 이게 될 말인가요? 그래, 인다 날 잡아먹자고 오늘 내가 일부러 찾아왔으니 우선 쇠돌은 내가 여기로 도망쳐 나온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만큼 당장 놓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연후에 나를 죽이든 살이든 인다 마음대로 해야 해라. 그 말이 너 겁이 간 놈이 어르신 앞에서 벌장 머리도 없이 이게 뭐냐? 매발톱이 마름이 앞에 나서 이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쇠돌을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거북신이 재차 날카롭게 말을 해서 부자는 부득불 쇠돌이를 돌려보냈습니다.
1: 네, 쇠돌이가 거북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군요.
0: 네, 그런데 매를 너무도 많이 맞은 쇠돌이는 혼자서 걸을 수 없는지라 이웃 사람들이 부축을 받으며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거북신이 매발톱을 보고 매를 맞은 쇠돌이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임자의 책임이거니 그러면 임자도 세상을 다 산줄 알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매발톱이 마름을 시켜서 거북신을 묶어놓으니 거북신은 거미줄을 끊듯이 밧줄을 동정 맞으면 것이었습니다. 보다는 그제야 이 거북이 보통 거북이 아니라 신통력이 아주 센 거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 있느냐, 너희들은 빨리 저 거북신을 압록강에 모셔드리라. 바빠 맞은 매발톱은 이렇게 마름과 하인들을 불러서 분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여기에 있으면서 강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임자가 나의 욕을 들어줘야지 강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북신이 말이 매발톱은 그래 거북신님께서 무슨 요구가 계신가요? 어서 말씀하소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없이 고분고분 해졌습니다. 쇠돌이가 임자한테 해를 입었으니 의원을 불러서 치러줘야 하고 쇠돌이한테 밭과 소를 주어 잘 살게 하라. 그리고 임자가 재산이나 세력이 있다고 함부로 동네 이웃들을 못 살게 구는 날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로다. 남의 것을 노력질 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노라. 그러다 매발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거북신은 나는 물론 돌아가지 않고 저 동네 그 산꼭대기에서 이 동네 모든 일들을 낱낱이 지켜볼 테니 모든 일을 조금 더 어긋남이 없도록 행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매발톱이 거북신의 요구를 과연 들어줄까요?
0: 네, 거북신이 요구를 그 들어주지 않다간 화를 입은 것을 불보듯이 한지라 매발톱은 이혼을 정해 쇠돌이 그 치료해주고 그한테 땅도 주고 소도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동네는 매발톱한테 변을 당하거나 옥심을 당한 일이 없었고 또한 매발톱도 자라라고 부다라고 쇠돌을 부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거북신은 또 거북신대로 동쪽 산에 올라가서 바위돌로 자신 같은 거북이신을 만들어서 이 동네를 살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압록강에서 오래오래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북신 바위는 거북신이 굳어진 걸로 알고 있었기에 자연히 이 산을 거북신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내하느라고 제도를 부리는 부자가 생겨나지 않았고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나갔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망보석 이야기 들려주시죠.
1: 압록강 북쪽 기석이 청소기령에는 특이하게 생긴 한 바위가 유피하게 솟아서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목을 못내 끌고 있었습니다. 흘러간 그 옛날 압록강 기석에는 작은 동네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밭 농사도 하고 여가를 타서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린 나무를 베고 떼목을 띄우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나날을 보냈습니다. 따스한 봄철을 맞는 어느 날 동네에 사는 대식인의 부부가 그 누구보다도 일찌감치 청소년 밑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밭 임자인 부자가 일부러 보낸 전륜발이 마름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나 대식이 이 밭을 소다 맡은 지 올해가 마지막 해이니까 어쩔 생각인가? 새해도 그냥 소다를 맡아 농사질 생각인가? 대식이는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지라 여저께 부자네 밭을 소다 맡아 농사를 지어 가을에 가서는 땅값으로 제일 잘된 곡식을 땅임자인 부자한테 바치고 남은 곡식으로 겨우겨우 그 해를 살아갔습니다.
0: 네, 땅을 빼앗겼으니 살기 어려워진 거죠?
1: 예, 아무런 세월도 그래서

0: 그러하듯이 농사꾼으로서는 땅이 없으면 목숨을 뺏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일인지라 전륜발의 물음에 대시기는 그만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후 주인 댁으로 찾아가 사정을 주인님께 여쭈려고 생각하였사오니 아마도 일부 계속 이 땅을 소도맡을까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춘 대석이는 마름을 보며 이렇게 사정을 터놨습니다. 헌데 오늘 이렇게 일하는 밭으로 일부러 찾아온 마름이 낯선 여느 때와는 달리 평온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지? 마름이 기색을 두고 대석이와 그의 아내는 어쩐지 가슴에는 돌덩이가 내리누르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식이 임자가 주인이 생각을 모르니 주인집으로 직접 찾아와 주인님과 사정을 이야기해보거나 더 말하지 말고 나는 가겠네. 사람이 마음을 올려놓고는 뒷말도 하지 않는 마름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동네에 살면서 주인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한마디 기쁨이라도 해주세요. 이 대식이가 알아서 조차하리라. 대식이가 마름한테 청탁을 하였습니다.
1: 네, 마름이 대식의 청탁을 들어줄까요?
0: 네, 그런데 그 말이 은을 내서인지 급히 돌아가려고 섰던 마름은 대식이네 부부한테 인차 돌아섰습니다. 사실 남이 밥을 부쳐먹고 살아가는 그 한일 농사꾼으로 대가 바르게 살아온 대식은 밭주인한테 그렇게 마름한테로 별로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기에 무턱대고 소장맡은 밭을 빼앗아 낼 리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르신께서는 기와집 한 채를 더 지으려고 하였은 즉 지금 어디에 가서나 홍성목자를 살 수 없으니 임자가 도와 나설 수 없겠나. 우리네 주인 어르신께서 임자가 대바른 사나이라고 생각해온 테니까. 마름이 내놓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밭주인이 대식이를 부려먹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툭 털면 온몸에 먼지밖에 없는 이 대식이가 어째 부사님한테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인지요. 말을 꺼내놓은 마름이 기색은 점점 온화해지면 말소리도 잔잔했는데 아마도 믿는 부탁이라도 맡겨놓으려는 거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누구한테 함부로 어려운 부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대식이도 본연히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 임자한테 처음으로 드는 청이니 임자는 사양 말고 우리네 주인님의 청을 어디 한 번만 들어주게나. 그러면 이런 밥 같은 거야 그저 다룰 수도 있을 것이 아니네. 마름은 끝내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던 생각을 터놓았습니다. 청탁이라니 무슨 청탁인지 들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임자가 밭갈이를 끝내고 저 장백산에 들어가 청송을 배우거나 이러면 되면 족할 것 같네. 압록강 주변 사람들은 여서는 장백산에 들어가 아름드리 나무를 떼어 그 강물에 떼먹을 먹어가지고 띄우곤 했는데 소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1: 네, 사품치는 강물에서 뗏목을 다루는 일은 쉽지 않죠.
0: 네, 그렇습니다. 남이 밭을 소다먹고 살아가는 신세라 못하겠다고 하자면 지금이라도 인차 명줄인 소다맡은 밭을 찾아낼 것이 번연했고 도와주겠다고 대답하는 말한 대로 생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손목을 날라와야 했습니다. 아무튼 대식이 임자는 이 동네 치고 정직하고 유순한 사나이라는 걸 우리네 주인님께서는 진작 보아온 거니 어떻게 하나 이번 일만은 성사시켜줄 것으로 기대하네. 도와주겠다고 선뜻이 대답이 없는 대식이 마음을 곁들어 본 듯이 언제나 사람을 울리고 닥치기를 곧잘 하는 마름은 한마디 구슬했습니다. 헌데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이라 몸을 뺄 수도 없고 하니 자차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이 사람 대식이 임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청탁 못할 것 같은 것은 아니니 좋기는 오늘 이 자리에 말을 끊도록 하자고 일부러 밭에까지 찾아온 마름은 말을 꺼내놓고는 대식이가 대답 주기 전에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식이가 막무가내로 밭에다 씨를 다 뿌려놓은 뒤 꼭 부탁대로 하겠노라고 대답해서야 마름은 쩔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대식이는 부부가 매일매일 일밭에서 바삐 돌고 있는 사이 다리를 부자지 마름은 몇 번이나 그 대식이를 찾아 밭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1: 네, 마름이 왜서 또 찾아왔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부자가 마름이 또 절룩거리며 대식이를 찾아왔습니다. 임자가 혼자 떼목을 탈 수 없으니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는 임자를 도와줄 타동네 떼군들을 둘이나 구해왔네. 그저 임자가 떠나는 날에 나한테 알리게나 내가 그들한테 전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마름을 시켜 대식이가 더불어 장백산으로 들어갈 뒷군까지 진짜 구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낱날을 지고 있는 자 보다 낮자루를 지고 있는 자가 세력이 더

0: 최다고 부자집이 땅을 소장받고 다 살아가는 대식이를 부득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을 갈아 한 해의 곡식을 대충 심어놓고 난 뒤 장백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을 조심하세요. 대식의 아내는 어쩐지 근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길은 오래 갈 것이 아니라 대여세만 뒤는 인차 돌아올 것이요. 대식이는 아내는 남편을 동구 밖까지 발해 주었습니다.
1: 대식이가 무사하게 돌아와야 할 텐데요.
0: 네, 그런데 인차 돌아오마 하고 집을 떠난 장백산으로 들어간 대식이는 엿새가 지나고 열흘 지나도 웬일인지 생겼는지 돌아오지 않는지라 집에 홀로 있는 그의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진작 속이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임자의 남편은 여식도 돌아오지 않는가. 부단히 마르면 재단이 대식이네 집에 찾아 탐문다고 관심도 보였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했으니 돌아오겠지요.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며 아니꼬운 말로 마름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가도 진작 돌아와야 할 대식이는 그냥 무소식인지라 안달하는 대식이 아내가 사체에다 소식을 띄워 알아봤지만 남편은 3년이 넘어도 종종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부단히 마른 문턱이 닳도록 대식이 아내의 집에 다니며 홀몸이 된 대식이 아내를 제가 하라고 좋은 말로 구슬했지만 대식이 아내는 한사코 도루묵질을 했습니다. 대식이가 종모 소식이 된 후 부자가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이 떠도는가 하면 마름이 대식이 아내를 욕심내어 부자의 세도를 빌어서 대식이를 죽였다고 하는 말도 떠돌았고 지어 대식이와 함께 장백산으로 들어간 때꾼이 대식이를 죽였다는 설도 나아돌았지만 대식이는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식이 아내는 마름과 부자를 관청에다 고소했으나 부자와 마름은 관청에 몇 번 불려갔을 뿐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1: 네, 대식이가 잘못된 것이죠.
0: 네, 그 후 대식이 아내는 압록 강가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절름발이 마름이 끈질긴 핏박이 못 이겨 드디어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자리에 바위가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강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바위가 생겨났는데 그 바위를 망복석이라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0: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양어도 이야기입니다. 지반시 대왕향에는 상해방과 하해방이란 동네가 있는데 원래 이 동네를 양어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유유 흐르는 압록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자그마한 어느 한 동네 어부의 가정이 있었는데 어부가 반백이 넘도록 웬일인지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어부네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식 하나도 곁에 두지 못한 채 서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부의 아내가 자식 하나를 낳으니 너무도 귀한 옥동네인지라 어부네 부부는 너무도 기뻐 온 동네를 다니며 자랑을 하였습니다. 어부는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만 하면 매양 양을 먹이는데 아내의 저금의 양젖을 짜서 그 딸애를 먹이는 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은 염소가 아니다 보니 저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라도 저지 나올 줄 알았더니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로군. 젖도 없으니 길러서 잡아먹어야겠군. 모르고 양을 사온 어부는 또 이렇게 두들거렸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고 사온 양을 황야에다 내버릴 수 없는지라 어부는 부득불 물고기 잡이를 나갈 때에는 양을 앞세고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양을 앞세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런 말썽도 부리지 않은 온순한 영은 너무도 잘 자랐습니다. 어부의 귀여운 딸에는 이럭저럭 잘 크더니 다른 것은 더 무서워서 싫어했지만 양만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늘 안고 놀았고 지어 양 곁에서 잠도 잤습니다. 이처럼 귀여운 딸의 좋은 벗으로 되다 보니 어부의 부부관도 자연히 양을 잘 보살펴주면서 친자식처럼 귀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을 길러서 잡아먹자던 어부는 더는 그런 어음들을 못 내던 차 어느 날 양을 슬그머니 끌고 강가에 나가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양이 없으면 딸이 찾지 않을까요?
1: 네, 양이 잃어졌다간 딸애가 통곡하며 울어대니 어부와 그의 아내는 귀한 옥동네를 달리할 수 없는지라 부득불 감춰놨던 양을 고스란히 집으로 끌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어부의 염소로 잘못 알고 사온 양은 외동딸 자비로 사랑하고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스럽던 동네에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글쎄 어디에서 왔는지 압록강 물속에도 비도 몰아오고 바람도 마구 불어치게 하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물고기 배를 마구 뒤집어 놓고 사람까지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그 누구도 감히 강가에 나가지 못했고 지역 강 언덕에도 얼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부도 물고기 잡으려 몇 달 채 나가지 못하고 가난에 부대끼며 그날 그날을 겨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이야 금이야 애중지 켜가던 어부의 딸애가 갑자기 온몸이 열이 나더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0: 네, 귀염둥이 딸이 아르니 부모들이 조급하게 됐네요.
1: 예, 그런데 딸애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실말인지 헛말인지 옆 사람들이 알아듣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압록강의 물고기가 너무도 먹고 싶어요. 그 물고기를 잡아오세요. 애가 얼마나 물고기가 먹고 싶으며 아르면서 물고기를 먹고 싶다 이럴까. 딸애의 말을 듣노라니 어부는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딸이 소원대로 다 해준 어부였지만 지금은 괴물한테 목숨을 잃은 어부가 여럿이어서 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한이 되어 그저 바질바질 가슴을 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모질게 먹은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압록강으로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부를 막아나섰습니다. 여보게, 물고기 잡이를 가다니 임자가 제 정신인가? 무슨 괴물한테 먹히자고 그러나 가지 말이야나. 그 말에 딸애가 하도 물고기가 먹고 싶다는 걸 꼭 가야 하네. 어부는 동네 사람들이 권고를 마다하고 한사코 강가로 나가는데 방정밖에도 집에서 딸애의 곁을 떠날 줄 모르던 양이 뒤를 따라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따라온 날이 아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어부는 자기 뒤를 따라온 양한테 집으로 돌아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0: 양이 왜서 따라올까요?
1: 네, 그러자 어부의 손질을 알았다는 듯이 졸졸 따라오던 양이 인차 멈춰서더니 어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이 집으로 돌아가든 말든 어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기 그물을 어깨에 맨 채 압록강가로 나가니 바람 한 점 없이 조용하였습니다. 옳지, 그놈의 괴물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그물을 내려놓아야 되지. 몇 마리 물고기라도 어서 잡으려는 어부는 쪽배에 올라 재빨리 강가에다 그물을 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지난 뒤 어부가 물고기 그물을 거두어 들이는 마침내 큼직한 연어와 송어가 그 그물에 걸려 있었습니다. 때를 같이 하였어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어부는 삽시 속이 뭉클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이지? 과연 담도 크다. 함부로 어르신님의 영역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다니. 강물 속으로부터 물고기처럼 생긴 머리가 불쑥 나오더니 강 안으로 향한 쪽배를 덮치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무서운 괴물은 다름 아닌 수백 살 되는 물고기 요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내놓으라 우쭐대던 물고기 요정은 강물에 올라와서도 사단을 일으켰지만 그 누구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 놈은 바람을 몰아오기도 하면서 강물이나 강가에서 무엇이 있으면 거침없이 마구 잡아먹곤 하였던 것입니다. 어부가 족배를 강 언덕에 대려는 찰나 온 몸이나 비늘을 곳곳에 세운 물고기 요정이 어부한테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0: 네, 어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1: 예, 괴물은 헛방을 치게 되니 재빨리 몸을 돌려 어부가 탄 배를 강물에다 뒤집어 놓으려고 족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재빨리 몸을 피하며 배에서 내리는데 홀째 돌바위 가운데로부터 무엇인가 날개가 뛰어오더니 물고기 요정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어부가 눈을 휘둥그려서 살펴보니 물고기한테 덮쳐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네 그 양이었습니다. 어부 몰래 강가에까지 계속 묻어놓은 양은 몸을 돌바위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이 사나운 괴물한테 달려들자 괴물은 쫓아가던 어부를 버리고 양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둘은 삽시에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어허, 너는 도대체 웬 놈인데 이렇게 나이 좋은 일에 재수없이 회방을 놓는 거냐? 보아하니 네 놈은 머리에 뿌리를 달고 점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가는 놈이 틀림없구나. 고기도 먹지 못하는 네 놈이 살겠으면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물고기 요정은 이렇게 양을 보고 호통질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 놈은 이 어른이 불만 보고 의지되는 거냐? 네 놈은 살겠으면 당장 꺼져라. 그렇지 않고 그냥 나한테 맞서다가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대놓은 양도 물고기 요정한테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괴물과 양의 싸움에서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1: 예, 이때 어부도 이웃 사람들도 평소에 매우 온순하던 양이 그처럼 털이나 깎이오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놈은 순순히 물러갈 놈이 아니구나. 오늘 내 주먹맛을 보여줄 테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 물고기 요정은 제 땅에 쏴하고 바람을 이끌 일구어 모래와 먼지를 마구 날리면서 양을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기세에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너를 잡으러 온 줄 넌 아직도 모를 거다. 이 기회에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물고기 요정과 양은 서로 간에 치고 받고 하였습니다. 한바탕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니 물고기 요정부터는 박토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양은 물고기 요정이 대가리를 끌어안고 다리로 그놈이 몸뚱이를 꽉 짚고 하니 물고기 요정은 마침내 옴짝달싹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0: 네, 양이 끝내 괴물을 잡았군요.
1: 네, 따라서 양도 물고기 요정을 끌어안은 채 굳어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바위돌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암흑과 기세견은 양머리와 물고기 몸뚱이로 뒤로 도바위로 굳어지 양어두란 바위돌이 생겨나 후세의 전설로 되어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538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논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투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락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에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여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

절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주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호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 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대강당 주재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엽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재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인민대학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구원 부원장인 진립붕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좌를 했습니다. 진립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이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 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금후 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에 중대한 정치의 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 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 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재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과

0: 적성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련다고 표했습니다. 주정엽 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주흥변부민 촉진국에서 주관한 붉은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주재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선발 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공고 흥병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산업을 발전장대시키면서 연변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새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 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주 민족 단결과 흥변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응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다.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수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우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우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당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 되고 교육 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 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덕목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반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학교 초중 고중 교수연구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 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 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0: 홍색 사상 정치, 미혹 견학 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 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 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 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 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 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주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학업수준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주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 주 홍수기 경고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홍수기에 들어서면서 침수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을 하고 인민대중 특히 광범한 소년 아동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변조 하장제 판공셀과 주수리국은 홍수기 하천 후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금할 때 관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고문은 모든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상 부분에서 강우 예보를 발표한 이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작업 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와 수역 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재학생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단으로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침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길입니다. 만약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10, 119, 120 신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나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후에 진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현시 향진 촌급 화장은 하천 순찰을 더 강화하고 관계없는 인원이 하천 호수 저수지능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위험지역에는 경고 표식을 설치해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조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수역이나 그 주변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부문은 즉시 해당 인원을 제지시키고 비판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경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홍수 대처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홍수방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개울가나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침수지역 산간이나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 곳으로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을 피하고 이동식 가옥이나 림시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 안전수칙도 숙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아예 내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홍수 예보나 경보 때는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를 해두고 갑작스레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주고요.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침수 주택은 가스나 전기 차단기가 꺼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소개한 홍수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름철에도 자신한테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죠. 하지만은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체력 소모도 많을 만큼 운동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철 올바른 운동 방법은 구경 어떨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원 선사님을 모시고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 운동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도 뭐 자신의 취미에 맞고 또 신체 상황에도 어울리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름철 운동은요,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3: 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름철에 자신이 몸에 알맞게 하는 우리 규칙 운동을 우리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우리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냉방병 예방이라든지 또 면역력 강화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3: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 아래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폐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예, 심장은 우리 전신 체력순환의 중심이며 피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은 인체의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고 피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이 두 가지 능력을 신체기관과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칙적 운동은 호흡근의 강도와 근력을 높이고 폐순환 순응도를 개선해가지고 폐기능과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을 보다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함으로 하여 심장의 혈액공급이 효율성을 보장해가지고 심혈관계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2: 네.
3: 두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뼈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이 더 강합니다.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나 관절 그리고 근육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뼈의 신진대사를 강화해주면서 뼈의 직경을 커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두꺼워지게 하고 뼈의 배를 규칙적이고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와 구조가 잘 변화함에 따라 뼈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뼈 강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 운동은 관절 표면의 연골과 골 밀도를 두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줌으로 해가지고 관절낭과 인대를 두꺼워지게 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세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품위가 있고 유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골격근 계통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근육은 몸매를 더 잘 유지하게 하고 몸맵시를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좋은 감정과 상태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가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이 계절이 또한 계절인 것만큼 여름철 운동 시에는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도 많습니다.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네, 여름철 우리 적합한 운동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몸에 별다른 우리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에어로빅 댄스나 요가나 또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등산이나 야외 캠핑을 즐기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걸맞은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놀이나 뱃놀이 그리고 수영과 같은 수상 운동들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학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우리 몸은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 능력이나 운동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에는 대기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햇빛이 량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뜨거운 날씨거나 습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될 경우에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실외에서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열피로라든지 열경련, 열사병호 같은 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장시간이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무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은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간 소환 그래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빨리 걷기나 등산 그리고 수영과 같은 이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래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걷기와 같은 운동 종목은 하체나 허리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체의 근육을 튼튼히 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는 데 좋겠고요. 그외에도 체중 조절이나 심폐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몸이 상하체의 조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 힘이나 허리 힘을 올리는 데 좋겠고요. 심폐지구력이나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등산 운동은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다소 맑아진 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등산 운동은 장시간 견제하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체내의 지방 해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여름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즐기는 수영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운동 우리 전신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위 조화 능력은 물론 심폐지구력의 향상을 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고요. 체중 조절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좋지 않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계절 특징상 오랜 시간의 운동은요 적합하지 않다고 보십니다만 이 여름철 운동하면은 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3: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운동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운동 시간을 공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네.
3: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계절보다 체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고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신을 운동할 때 생성된 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또 습도가 높기라도 하게 되면 증발하는 땀 때문에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상승으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말초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시키는 반면 우리 근육으로 가는 우리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피로도가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되는 원인이 있겠거든요. 여름철에 운동할 때에는 우리 체온이 상승하여 위험수에 이르게 되면 스트레스와 일습방해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에 유익한 운동 시간은 운동 후 땀이 나고 숨이 가쁠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을 다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일 경우에는 자신이 몸에 맞는 운동을 1시간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운동 차수가 늘면서 점차 개선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더위에 우리 정상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여름철에 운동을 있어서 우리 운동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운동 초보자는 짧은 시간으로 운동하고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운동량과 운동 시간도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상태를 파악하면서 적당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마도 이 시간대가 운동에 가장 뭐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시간,
3: 네, 그렇습니다.
2: 저녁 시간.
3: 우리 네. 여름철은 우리 날씨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운동하시려거든 우리 아침 시간대나 또 저녁 시간대에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화적 측면에서 보고되는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후 7시 이후 저녁 운동이 낮 시간대에 하는 운동보다 운동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 예.
3: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오후 7시 무렵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들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면서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햇빛이 한 자외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식물이 밤에 이산탄소를 내놓아 저녁 운동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봅니다. 식물이 호흡작용에 의해 밤에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낮 시간대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방출되는 산소의 양에 비해 가지고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 네.
3: 세 번째는 우리 저녁 운동은 운동 후 잠을 잘 때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한때 좋은데요. 청소년들이 경우에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력 제고와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운동은 보통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식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고요.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보고 그 외에도 우리 저녁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밤에 혈당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저녁 운동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운동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녁 운동은 절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야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침 운동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 운동과는 반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젊은이들보다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한테 아침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또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좋겠지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뇌졸중 위험성과 심장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저혈당을 약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뇌와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뇌졸중과 같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원수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철의 운동에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으로 하는 다소 강도가 높은 운동은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으로 하는 저강도의 운동 종목은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그렇죠. 강도가 높은 것을 저녁 시간대에 미루다 보게 되면 좀 이따가는 뭐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게 부하가 좀 더 크도 안 좋죠.
3: 예, 그렇죠.
2: 운동에 아무리 신체에 좋다고 해도 부담이 갈 정도로 밤에 뛰고 뭐 그렇다 보게 되면 근데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서 워낙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을 잘해야 하거든요. 운동을 할 경우라면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운동 시에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어떻습니까?
3: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 운동에 있어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운동 후 탈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수분 보충 방법은 적은 양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보충 방법이겠고요. 우리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매 1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은 600ml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동 과정에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체내 전해질 병력 유지에 필수 영양소들인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을 땀이나 소변으로 제외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나 염분 용액 그리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조금씩 보충해주고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병행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2: 네.
3: 운동하자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며 그래야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하여 운동 시 단백질로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일정한 양의 농도가 낮은 염분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 운동 시 종목 선택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 종목 선택 부문이나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대 그리고 운동 빈도 설정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2: 네.
3: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을 할 때에는 고혈압증이 우리 분유나 정도 그리고 합병증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운동 형태를 선정해야 하며 따라서 운동 시에는 운동이 요요 한계와 안전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적당한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60% 수준으로서 최대 심박수의 7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4회 정도로 운동 시간은 한 50분 정도로 하되 빨리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그리고 가벼운 등산이나 대근육을 이용한 유산소성 운동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철에 운동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소모는 물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네.
3: 여름철에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할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절대 금물이겠고요. 가급적이면 시원하고 곳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제창하고 우리 혈당은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이 힘들면 거실이나 방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RM과 같은 우리 운동유를 이용해가지고 근력 단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보겠고요. 우리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로 이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 네,
3: 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는 등 운동 시 조심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의 여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 및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해주는 우리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이고 기술적 운동을 하게 되면 활동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당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 자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야외 운동 시에는 낮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른 아침에 6시나 7시 사이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저녁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시나 8시 사이에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운동량은 종농 강도의 부하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라든지 등에 약간 땀이 밸 정도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2: 네.
3: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겠고요. 운동빈도는 일주일에 3번을 초과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면서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고요.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3도 좌우면 운동하기가 좋은 우리 실내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노인들은요, 이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소에도 이롭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요, 조심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 운동 시에 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지 우리 전문가의 얘기 듣고 싶네요.
3: 예,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여름철에 운동하는 우리 노인님들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 운동이 노인님들이 건강 장소에 이롭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인님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에 운동 종목이라든지 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단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운동 강도 설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인들이 여름철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이 한 60%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인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목표 심박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노인님들이 운동의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 70%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심박수를 우리 일반적으로 1분간에 한 13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게 운동할 때 좋습니다.
2: 네.
3: 두 번째로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운동 빈도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이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든다면 중등 강도의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최소 한 3회 정도로 하고 더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회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으로 최소 30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여름철에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찬물을 3개 마신 후 뇌혈관 사고로 발생한 확률이 평소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여름철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나이 들면서 들면 들수록 혈관에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되는데 이는 혈압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관 변화는 노인들이 영양간 혈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흔들어진 벽에 다시 한번 강하게 걷어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일부 노인님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 점막에 불에 굽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자극을 주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병력이 있는 노인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원래 약한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운동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철에 노인님들은 물을 마실 때 균형 잡힌 수분 섭취를 습관을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번에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냉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온도가 15도 이상 그리고 적당하겠고요. 또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할 때는 물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 요령을 장악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사전 준비도 이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네. 여름철을 지나가는 운동만의 어느 계절이든지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날씨 변화에 중심을 돌리면서 쾌적한 운동 복장이나 준비 운동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으로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운동 내용과 준비운동 시간은 다른 계절보다 다소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 진행한 준비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이 서서히 늘어지고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 어깨,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우리 발다리나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라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기후변화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운동할 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로 생기는 탈수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네. 운동 전에 그 사전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3: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기온이 높다고 해도 운동 전 준비 운동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2: 네.
3: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우리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혈압 등을 우리 안정수술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2: 네.
3: 여름철이 우리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기술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짧은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도로 낮은 강도로 우리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 운동은 준비 운동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말하자면 우리 준비 운동은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몸을 풀어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정기운동을 통해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심장 박동수가 분당 한 8회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운동 후에 우리 심장 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 안정시 심장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여름한철 보면은 비가 뭐 자주 온다든가 질병 있는 환자들이 뭐 실내 운동을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네, 우리 여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우리 허락된다면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집이나 우리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을 우리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의자나 우리 책상 모서리를 잡고 하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2: 그렇죠.
3: 우리
2: 네,
3: 그런 이런 운동이 이기고요.
2: 네.
3: 다른 하나는 우리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냐면 탄력밴드라든지 고무줄이죠. 탄력밴드 그러자면 아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체중을 이용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우리 체중 부하를 이용한 우리 윗모 일으키기 우리 양모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발굽혀펴기 우리 부어청이라고 하죠. 이러한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질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력을 달리는 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동작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우리 반복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또 점심 식사 후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네. 그리고 여름철 뭐 그래요. 땀도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운동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의 주의를 하면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더 집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에 좋을까요?
3: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름철에는 운동 시에는 운동 시간대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계절 특성상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 기온이 상대로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실내 운동이 제일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는데 우리 여름철에 야외 운동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점심 시간대에 햇빛이 의한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운동을 이때 하는 거 우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3: 두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와 우리 수분 보충에 주의를 도는 게 좋습니다. 농시 우리 몸은 땀, 배출을 열기를 체외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그래야 탈수 희생을 미리 방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수보주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해가지고 운동 시 땀 배출을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염분을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3: 세 번째로 우리 햇빛이 위한 우리 자외선 복사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자외선 복사 기능이 그 어느 기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여름철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우리 노출된 되면은 피부 손상이나 심지어 피부암까지 소리할 수 있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강한 햇빛이 될 수 있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야외에서 한다면은 자외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 운동 전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또 선글라스라든지 또 무슨 이런 장갑 같은 것을 우리 끼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운동량과 운동 부하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3: 운동이 아무리 신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여름철 운동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무더운 여름철에 하는 지나친 운동은 피로조정만 초래하고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위를 먹는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고요. 때문에 여름철 운동은 반드시 자신의 신체 상황과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운동 후 우리 체온을 서서히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그렇죠.
3: 운동 후 우리 즉시 냉수를 하거나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우리 전기구를 나온 산발을 맞게 되면 우리 상당히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이외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2: 네, 그래요.

0: 더운 여름철인 것만큼 뭐 땀도 많이 나고 피로해지기 시기이죠. 나이에 알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을 찾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이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해 가면서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기분 상태도 나란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시기인 것만큼 운동 시간대와 운동 시간 길이 면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시고 주의점도 해 주셨습니다. 운동 당연히 몸에 좋죠.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학적 방법,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또한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건 바람에서 건강 365일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늘 건강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1: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0: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1: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0: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벚꽃 타령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불러봤는데요. 저희가 또 점검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수요일에 그 민요가락 차차차 코너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보면은 벚꽃 타령이 어렵다고 해요. 잘 몇 부분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1: 한 박자 쉬고 들어가나 한 박자 네. 쉬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빠하시는데
0: 네. 우리 현장에서 배우시는
1: 다시 후퇴드리죠.
0: 그렇죠. 현장에서 배우시는 학생분들은

0: 어때요?
1: 글쎄요.
2: 글쎄요.
0: 근데 우리는 예, 다 잘 되죠?
1: 예, 잘 되죠. 감각입니다.
0: 예. 그, 네. 그럼 오늘은 반주 선생님이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가상 선생님. 그래서 오늘 그냥 장고론만 지금 하셔야 되는데 네. 키를 잘 잡으셔야 네. 할 것 같아요.
2: 키? 뭐 네. 알아서 하심. 네. 예, 네, 한번 심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고 제가 한 대목 제가 짚어서 또 알아줄게요.
1: 또 와요.
0: 네, 짚어가고.
2: 7월에 한번 해보지. 7월에 이만한 되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 그냥 숨기시고 다른 아무 그 소동작 하지 말고 뭐 호흡 가진다 무슨 내 무슨 위치 가진다 하지 말고 그냥 7월에 얘기해보죠. 7월에 꽃무지개 7월에. 승강부를 물들이며 그 이쁜 노래.

이래갖거든. 네. 그래서 이제처럼 당시 마음대로 쓰면 그냥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호흡 억지로 쓰는 하자면 다시 2절 가봅시다. 아, 근데 그 쫀타는 가지고 이런 이건 가져야 되지. 네?

0: 꼭 위치는 위치지만 아래 네 줄을 당겨줘야 되는데 이리 서놔야지.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면 로 살라이 살라이 당겨 네, 가사를 살라이 내려놔라면 네 되겠는데요. 요즘에 무슨 모를 때 있습니까?
1: 잘 안 되는 부분
0: 우리 저 활용 어디에 말할 때 있으니까 전번에 어디를 자꾸
2: 틀렸어요.
0: 네 틀렸습니다 하면서 아~ 잘못 올라갔다 어디 아 어헐 어헐 쉬고 다시 아하리라 시작

0: 다시 우어어 행복 타령시 그냥 그냥 이후에서 어오 이건 위치 생각하느라 그런다 말도 그냥 어 올려준 듯이 시작 행복 타령시
1: 행복 타령의 절로 나오
0: 이게 어지 이게 누르지 말라 한다 오 이런 거 우 듣긴다면 오 허블로 오 누르지 마 이게 누르지 말라 하면 잘하는데요 뭐 자 세 번 또 해봅시다 그럼 얘네 한 번 틀리면 제가 지적할게요 7월 시작

사실 허브도 많이 간다고 한다. 이름 알겠지? 공간은 소라고 한다. 소리 내는 공간은 얼씨구 다 닦겠지? 저 이름 이겨. 얼씨구 저 야관하고 야관을 둘다가 얼씨구 우리가 찾지 마셨다. 얼씨구 저 시작.

잘했다. 얼마나 죠? 이제 다 같이 해봅시다. 이제처럼 이제봐 모처럼. 예. 반가운 벚잎 네들 해란강을 찾아오는 듯 편안하게. 예, 자, 시작.

어디? 어디냐?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아하리랑 스, 스, 아, 아, 아하리랑 스리랑 스 밀지 말라 말인데. 아하.

0: 이럴 때 오르 오르 행복 타령이 솔로 나오 샤프에서 추천해 줘라고.
1: 잘하는데 그만할까요? 시간 많아. 자, 우리 여섯 분 정식 연출 추천해 봅시다. 이 노래도 앞에 인절이 지금 아이 배워줬는데 예, 네. 아얼씨구 들으세요. 이 악보에 없죠? 그 밑에 거 보세요. 아얼씨구 악보 때라는데 그래서 인서는 지금 이따 악보에 좀

0: 예. 알만하죠? 2절을, 2절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또, 뭐, 한 번, 제가, 오늘은 6분밖에 안 오셨으니까.
1: 네.
0: 네, 어느 분이 잘 모를 분들 내가 좀, 어느 부분이 또 늦어지는 게 있었네. 2절 가봅시다. 반가운 번님네들, 좀 더 빨리 해랑강을 찾, 시작!

0: 네. 어느 분 자신 있는 분 한번 인창을 해보시오. 작은 묶어서.
1: 우리 이제 앞에서 서야 했을까? 이번에 뒤에서 세 분 한번.
0: 해보시오, 그럼. 네. 1절 하시오. 1절. 1절 하시오. 1절 승리. 뭐 공부라 했으니까 2절 암송 아니야.
2: 가사 암송 못, 암송 못 하셨어요?
0: 저도 암송 내기 바빠합니다. 근데 노래를 많이 배웠으니까 그 가사 암송 내기 바쁘지 뭐.
2: 네.
0: 네. 가봅시다. 7월의 꽃무지개 여기서 시작.

0: 잘했어. 네. 잘했어.
1: 잘했어.
0: 잘했어. 네. 이 노래를 우리 한 달 했을까?
2: 그럼요.
0: 한 달 했을까?
2: 네.
0: 저 한 번 한 번 시간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음악 해봅시다.
2: 반장님도 반장부터
0: 한 번 할래요? 두근두근 할래요?
1: 너 잘해야 돼 뭐지.
0: 지르리 지 준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우리 음도 안 해도 돼요. 지르리 꼬무지 지르리 오라물러 시

0: 그냥 그냥 뭐를 장난하니까 또 잊어버려.
1: 아이 보고 하자 했다.
0: 예쁘지? 어디 떠들어? 7월의 꽃무지. 어째 이 가사였을까? 그래 말해 꽃. 예, 요래 요런 소리 나지. 7월의 꽃무지에 그냥 어 예시 준비 시작.

0: 앞에 아프면 잘
1: 앞이 잘아야 됐어요.
0: 품은 누구나 다 있겠는데 간단하면 7월에 꽃무지개 바람을 7월에 꽃무지개 내 손을 잡으려니까 먼저 보죠 미씨가 일단 내려와 나라만 한다 이속하지 말고

0: 나도 견질 못해.
1: 자는데
0: 행 버리네 소문 행 위치가 다 행복 타령이 솔로 나오 이다 쪽에서는 말에는 뭐 일부라도 갈 수 있는데 행복 타령이 있다 어헐 시구시 정석하지 마 시작.

그렇지.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갑시다. 1절. 시, 지, 히, 히, 러, 레, 이런 정서 가지셔. 시작.

0: 잘했어. 예.
1: 생각하지.
2: 네. 그 굳어져서, 예. 굳어져서, 아, 어떻게 내 하겠니.
3: 혼자시 할 때는 사실 그게 1대1 레슨이거든요.
2: 예. 예. 제가 한 번 그 후음 봐도 되니까. 자, 우리 강. 정서 소챙가 좋은데 이거 정서에 나무이라는 나무 또 이제 어떤데 이 소리가 해봤길래 속으로 지르래 지 누르지 마세요. 다시 준비 시작.
4: 지르래

얘기를 아, 넓지 않은데. 아, 아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들리니까 뒷대가 겁이 다르게. 아하리랑 스리랑 벽꽃 타령이 솔로나. 어허 살라. 어허 누르지 마. 어허 시고 절 그렇게 하면 되지. 저허 다시 해보겠습니까? 기회 줄게요. 아하리라 시작. 힘 쓰지 말고.

네. 품격은 영정한데. 네, 맘말라. 칭하도. 정서가 장단 잘 탄다. 누구나 다 그 개성이 있다면서. 이제 부른다며요.

0: 반은 야채면 되지 않습니까? 너 문제는 문제라면 내 성금이 그만하니까 쪼 야채면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1: 예.
0: 시작!

이 괜짜. 다 불렀어. 됐을까? 됐을까? 까만치에서 치 뚫뚫 좀 치 시작.

0: 잘했어.
1: 엄마 연습했어.
2: 연습했어. 잘했어.
3: 연습을 많이
1: 했지. 예, 정말 그렇죠. 자기 혼자 들린다고.
3: 네, 이러면 벚꽃 타령은 이젠 예. 다 무난하게 지나가겠죠.
4: 예, 예, 예. 그래서 가사 내용을 그 다음에 잘 흥미하면서 더 재밌게 부르는 시간은 이 시간이 다 못한다면.
3: 예? 그럼요.
4: 그렇죠.
2: 네, 맞아요.
4: 네, 한 번 한 번 봐줘야 되는데 뭐 그 시간이 못 봐서 너무.
3: 그렇죠.
4: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3: 시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또 배우신 노래 가운데서 이 노래는 좀 본인한테 있어서 아까? 가장 또 아, 예, 어려웠고 한 번 더 레슨 받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2: 예 시원컬컬 되었습니다.
4: 시원컬컬
2: 감추러
4: 뭐 많이 들었잖아요.
2: 아니 그래도
4: 그 어디에 이거 딱 이렇게 불러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갔으니까 나 품격을 그냥
2: 품격에 따라서
4: 네 감수 타령 가봅시다.
3: 감수 타령
4: 감주로다 시원컬 그걸 감주 너 좀 목덜미 생각하지 말고 순비 제 하는 거 들으세요. 제가 목덜미 많이 아니었고 제랬다고 해라는 게 아니라 감주로다 시원컬 그걸 감주로다.

0: 할만할까? 예. 어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알려줄게.
1: 예. 우리 한번 해보겠시오.
0: 예. 해보죠. 다음 도시. 저동이 중요한데. 우리 컬컬하게 해야 돼. 캄주. 캄주. 누르지 말고. 캄주로 시작.

있는데, 근데 소리 비례를 보세요. 뭐든 뭐 이말 실하게 다 한다 말다. 감소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하게 한다 말인데, 감소로다. 이제 약하게 할때 약하게 그래야 유 힘도 남죠. 감소로다. 시원걸 감수로 놀아라면 모내기 돌 이기고 모내기 돌교 이렇게 힘 맡겨 모내기

0: 크리센트 야 그다음 그게
1: 시원컬
0: 이게 막 그게 안 돼 앞으로는 살랑살랑 살랑살랑 가면 한번
2: 네 한번 더
0: 자 살랑살랑 하셔요 말 살랑 귀에다 옆팔에 귀에다 크게 하지 마세요 옆사람 귀에다 살랑살랑 잠꾸스 자 가봅시다 감수시작

집에가 들어보시 이제 한 것처럼 하면 듣기 좋다 말입니다. 네. 통곡 감주 에헤야 이라고 힘들어 못 들었습니다. 원래 노래는 옆사람이 다 살랑살랑 말하거든. 감 네 요 마이크도 되고 감

0: 딱 듣기 좋다고.
1: 그럼요.
0: 그렇죠. 네. 우리 어서자 노래 못 들어. 또 시간이 다 됐어.
2: 벌써 시간이 됐어요. 야, 네. 이거 두 번 할까네.
1: 시간이
0: 하쇼.
1: 빨리 가죠.
0: 예. 네. 하쇼.
1: 다음 시간에 하죠.
0: 예. 네. 네.
1: 그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배우는데 정진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미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또 하나라도 우리가 다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0: 깔끔하게. 네.
1: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여태 배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네. 노래를 골라서
0: 뭐로 원래 배웠던 거 다 있죠. 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노래 통해서 한 곡 훑으며 갑시다.
1: 네. 훑으면서
0: 예, 훑으면서
1: 훑으며 갑시다.
0: 예.
1: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연명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에 이어서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대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동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주울래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동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굴이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그는 기와를 볕더미에 던지면서 소리를 쳤다. 말을 준비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붉은 회장 종대로 갑시다. 당시 비밀에 붙이기 위하여 군사위원회 종대를 붉은 별종대라고 했고 주왕종대를 붉은 휘장종대라고 하였다. 대축빈 말이 집 앞에 왔었다. 주울래는 곧장 말에 오르더니 주왕종대로 달려갔다. 호위병 두 사람도 말을 타고 뒤를 따랐다. 주울래가 곱비를 채자 말은 더 빨리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바꿉 소리가 경쾌하게 골짜기를 울리었다. 모태동은 면리 떨어진 동족 살림집에 묵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헬쓱했지만 마음은 산강을 건널 때마다 홀가분했다. 모태동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호위병을 불렀다. 꼬마, 요사의 집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없나? 몇 사람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꼬마 심씨가 대답했다.

0: 그럼 가서 달걀 좀 사오게 대접을 해야겠어. 누가 오나요? 아니, 동지들을 좀 먹이려고.
1: 저희요? 호위병들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저희를 왜 대접합니까?
0: 생각해봐. 우리가 강사를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1: 모태똥이 손을 꼽으며 말했다.
0: 날마다 걷기만 하니까 깡 말라서 다들 말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산강을 얼마나 어렵게 건넜다고 축하할 일이지.
1: 모태똥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서너의 만에 처음인 것 같았다. 1931년 11월 감남회의 때부터 모태똥의 애군은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중앙대표단이 주최했는데 모태똥을 편협한 경험론에가 지어 부농노선을 주장하는 매우 엄중하고도 일관된 우경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사실상 그를 소베트구역 중앙국 대리석의 직무에서 해임하였다. 모태똥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태똥뿐만 아니라 소베트 구역에 있던 많은 간부들도 놀랍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술렁거리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의 세 차례 포위톱으로 짓부시는 전투에 모두 나서서 수많은 적군을 무찔렀고 소베트 구역을 더 넓혀 남경 정권과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는데, 세상에 이런 우경 기회주의도 있단 말인가. 하지만 중앙대표단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 불만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 얼마 뒤 모태똥은 서금 동부에서 2-30리 떨어진 동화산으로 병치료를 떠났다. 동화산에는 소나무가 많았고 또 버려진 절이 하나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과 호위병을 데리고 옛 절에서 살았다. 그는 매일 이런저런 책을 들추어 보고 서류나 뒤져가면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지냈다. 절은 어둡고 습하여 바닥에 이끼가 많이 자랐다. 하자진은 모태똥이 다른 병을 또 얻을까봐 호위병과 함께 철로 된 서류 상자를 가져다 뜰에 책상처럼 놓았다. 그리고 낡은 널판지를 구해다가 의자로 삼았다. 모태똥은 거기에 앉으면 반나절을 일어날 줄 몰랐다. 너무 적적할 때면 말을 타고 읊조리던 시 원고를 꺼내 하자진에게 읽어주곤 했다. 겉으로야 지금 처지가 대수롭자는 듯했지만 마음은 늘 산 아래에 가 있었다. 감주를 치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는 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이 싸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이 전술은 적의 중심 도시를 빼앗으려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모태똥은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홍군은 한 달을 싸워도 감주를 빼앗지 못한 채 적의 정문 부대가 밀려오자 칠 수도 물러날 수도 없어 달리는 범에 올라탄 격이 되고 말았다. 사상자만 숱하게 늘었다. 이때 항영이 도와달라며 산으로 찾아왔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었지만 모태똥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떠나려는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더니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풍우가 닥칠 조짐이 보이었다. 하자제는 비가 지나가면 가라고 말리었다. 모태똥이 말했다.
0: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나?
1: 그러자 하자진이 걱정스레 볼멘 소리를 했다. 병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예요.
0: 걱정 마. 나는 싸움터만 가면 병이 나오니까.
1: 모태똥은 웃으며 대꾸를 하고는 말에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갔다. 산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전선에 이르러 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 못했던 건 감주를 포위하고 있던 공군을 철수시킨 뒤에 쉬면서 부대를 정비했다. 그리고 곧 적의 허점을 잡고는 군대를 이끌고 동쪽 복권 서부로 진격하였다. 못했던 건 상항, 룡남, 장주를 차례로 함락했다. 그런데 그 일로 감주를 공격하라는 주왕의 로선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말았다. 1932년 10월에 열린 룡도회에서 모태동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모태동의 전략을 두고 적을 기다리는 우경차고라고 호된 질책을 당한 것이다. 룡도회의가 끝나자 모태동은 군대에서 완전히 밀려나 정부위를 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다. 곧이어 홍군 제1방면군 총정치비원 자리에서 쫓겨났다. 모태동은 집으로 돌아와 말 한마디 없이 줄 담배만 피워댔다. 하자진이 여러 번 물어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날 군대에서 쫓아냈어. 모태동은 갈수록 몸이 축해갔다. 두 볼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반짝이던 두 눈도 푹 꺼져 들어갔다. 모태동은 아이를 낳으러 가는 하자진을 따라 장정으로 갔다. 그는 하자진의 곁에 앉아서 종일 말이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모모라고 지었다. 부부는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 모태동은 하자진과 함께 장정하러 나가 강가를 거닐기도 했다. 때로는 혼자 지는 해를 바라보며 통소를 부렸다. 그러다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그는 이따금 통소를 놓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100% 볼세비크 동지들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오래 굶은 사람처럼 단순히 배부르기를 바라다가는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1933년 1월 중국공산당 림시조항정부 정치국이 상해에서 더 배겨내지 못하고 강서 소베트 구역으로 옮겨왔다. 그러더니 반우경의 줄을 더 팽팽하게 당겨 2월부터 라명 로선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태동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모태동과 가까운 사람들은 곧장 타격을 입었다. 라명과 등소평, 모택담, 사유준, 고백 같은 리들은 물론 하자진까지 비서에서 접순으로 밀려나 기밀 문서를 더는 만질 수 없게 되었다. 곧 하자진의 여동생 하이와 부모에게도 뒤탈이 미치었다. 하자진의 부모는 글을 새기고 등사를 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모태동과 하자진이 모모를 데리고 서금해온 뒤부터 그것마저 못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문턱이 닳도록 손님과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지금은 감히 찾는 리가 없었다. 모태동은 남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진종일 심지어 다른 사람과 말도 나누지 않았다. 몹시 적막하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항상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던 모태동이라 이런 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구나 싶었다. 모태동은 앞에서 일을 못하게 하면은 뒤에서 일을 하면은 되지 하고 자신을 위로했다. 몸이 좀 가뿐해지자 그는 우산과 남포 등을 챙기고 말을 타고 나섰다. 그는 반년 가까이 산 넘고 물 건너 소베트 구역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농촌을 돌아다니며 그곳의 형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혁명의 법칙을 탐구하고 경험을 쌓았다.

저의 이름난 글들 이를테면은 경제사업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계급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군중생활에 관심을 갖고 공작 방법에 주의하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때 쓴 글들이었다.

1933년 9월 장개석은 5차 포위 도보를 시작했다.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작전이었다. 그런데 좌경 노선이 홍구로 이끈 뒤로 소베트 구역은 점점 줄어들었고 전투 상황은 신속히 나빠지었다. 모 대통령은 걱정이 컸다. 자신이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 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직 어떻게 해야 국민당 정권의 5차 포위 토벌에 맞서 소베트 구역을 지키고 홍군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만 마음이 쓰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떤 회의에는 참석할 수도 없었다. 11월 중순 복권 사변이 일어났다. 모 대통령은 지금이 홍군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걸 예민하게 알아차리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국민당 군과 홍군, 여러 군벌 세력들의 형편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복군에 있는 재정계의 부대에 대한 정보도 모았다. 깊이 생각한 끝에 모 대통령은 주왕의 편지를 보내 두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는 재정계와 손잡고 함께 장개석의 공격에 맞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를 거느리고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강소절강 안위 지역으로 가서 적의 동지를 위협하면서 바깥에서 이번 포위 토부를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바다에 던진 돌이 되고 말았다. 모 대통령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당주왕으로 직접 찾아가 얘기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 모 대통령은 또다시 몸져 누웠다. 홍군 근거지가 줄어드는 만큼 학질은 더 심해지더니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번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사불성이 되곤 했다. 모 대통령은 홍군이 흥국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하자진은 어느 날 저녁 모 대통령의 방에 들렸다가 몹시 놀랐다. 책상에 큰 군용 지도가 펼쳐져 있고 모 대통령이 외투를 걸친 채 지도에 푹 파묻혀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운 탓인지 코끝이 지도에 닿을 지경이었다. 하자진이 달래가 모 대통령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면서 몸도 아픈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그러자 모 대통령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이요. 무슨 방법이? 하고 중얼거리었다. 모 대통령은 아픈 몸을 이끌고 장장 길에 올랐다. 속에는 숱한 아픔과 불만, 온갖 감정들이 억눌려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만은 비관하지 않았다. 불행 끝에 낙이 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잘못된 노선이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 때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게 되면은 그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겨나겠지 하고 여기었다. 모 대통령은 말없이 돌아가는 형편을 살피었다. 정세를 보니 드디어 전환위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듯하였다. 상강 싸움은 말할 것도 없이 큰 비극이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성 백에 한 쌍을 넣어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레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기 쉬운 질병들, 특히 우리 머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나타나는 질병

0: 면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하게 보는 게 특히 우리 지금 인구가 러령화에 들어서면서 치매라든가 이 중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뇌세포가 손상 오면서 오는 질병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풍 봅시다. 우리 길거리를 가다 보거나 혹은 병원에서 보면은 중풍이 와서 한쪽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혹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른쪽을 못 쓰든 왼쪽을 못 쓰든 그 발이나 다리가 문제 생겨서 잘 쓰지 못하고 반신불수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말을 못한 데서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 머리에 있는 언어중추라든가 운동중추라든가 이런 신경들이 손상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아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뇌세포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하면은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에 운동신경 중추를 압박하고 손상 왔다 하면은 왼쪽 발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왼쪽에서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 왔다 할 때는 오른쪽 발다리를 못 쓰면서 언어장애 것은 옵니다. 이래서 중풍이 왔다 해서 다 언어장애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중풍이 와도 발다리는 못 쓰지만 말은 잘하고 이거는 왼쪽 우리 막혔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머리에서 생기는 많은 이런 변화들 다 뇌신경세포라든가 뇌세포가 손상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중풍 후유증도 좋고 이 치매도 좋고 그 외 우리 실면증도 다 이 머리에 있는 이런 그 멜라토닌 분비가 아이 되는 겁니다. 뇌세포가 많이 손상 오게 되면은 별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중추신경이 모여있는 사령부란 말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죠. 때문에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뇌에서 생기는 이런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고 예방하자면 이런 근뇌보신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뇌보신환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치료를 합니다. 그 원인 치료라는 게 바로 콩팥이나 간이나 비위나 이런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높여주면서 이런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근뇌보시하는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쓰는데 병원에 와서 한 보름 출연에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인차 이거 썼는데 효과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영 좋친가? 불약에 우리 이모는 이렇게 언어장애 와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더니 어제는 말을 알아듣고 수말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입이가 아직 떨어진 입은 어제는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이가 저 왼손이가 이렇게 오그라졌던 게 다섯 손가락이 오그라졌는데 두 손가락이 피졌습니다. 이거에 반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영 좋습니다. 이 약에 쓰던 중간에서 중풍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약의 효과 아주 빠릅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다 머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약 쓰면 빨리 회복됩니다.
2: 그리고 후유증이 없습니다. 제프의 아이옵니다. 그리고 소변 차수 그렇게 심하더니 어제 소변도 나가는 게 영 잘 나가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어제는 화장실을 겨우 다니더니 어제는 자기 손으로 화장실을 다닐 수 있어요. 영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효과 봐도 정말 든든히 보지요.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에 없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약이 이게 우대 좋을 때 좀 많이 써야겠다 합니다. 계속 쓰자고 소리.
0: 네.
2: 오늘 배달 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래서 모든 질병들이 보면은 그

0: 원인은 머리였습니다. 머리에서 대뇌신경이 그걸 유관되는 대뇌세포가 손상이 온 겁니다. 특히 우리 기억력을 책임지는 하이마 부분이 뇌세포가 손상하다 하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도파민 분비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면 파킨슨병 같은 겁니다. 역시 대뇌에 있는 흑질이란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잠을 자게 하는 디산스 엔진이라는 호르몬 역시 우리 그 대뇌에서 분비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군이 고향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해가 나쁜 사람인가요? 가해가 나빠가고 어떤 땀이 올라갔는데 골이 그리 아프니까 지금 골이 아프니까
0: 골이 터지듯이 아플 겁니다.
2: 예, 영성은 아프다, 기차게 아파. 그렇게 한참 더 들어가서도 계신 몸은 조금 진도이 되고, 그래도 안내 없이 주사를 맞으면 이래도 안 갑니다. 약을 먹고.
0: 네.
2: 이 분이 보시한 쓴다고 하더니, 이 땀이 어찌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까?
0: 예, 이 25가지 약 종류에서 그 반 절반은 간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2: 예, 그래, 그런지 그렇게 효과 빠르고, 예. 아주 제가 나야 그렇게 좋습니다. 예. 그래, 난 또 다친 아픔. 저도 서른 차수 얼마나 다든지도 모른다. 저도 작게, 예, 그렇죠. 그랬는데 역습니다. 또 지금 그런 짓을 많이 살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나빠서 그동안 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자꾸 화를 그리 납니까? 심장 나쁜 사람 이렇습니까?
0: 자꾸 간이 나쁜 사람들 화가 나고 간이 나쁘면 심장열이 세진다. 올림이 이래서 예.
2: 예, 그래 그렇습니까?
0: 예.
2: 자꾸 그것도 화나지 여기 좋은 말이야 또 그래 답답하라 듣기는 것도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간에 더 빈만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머리도 터지는 듯이 하고, 예, 혈압도 예.
2: 혈압도 덜도 아예 되네. 혈압도 덜도 안 되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0: 네.
2: 자꾸 소리 나네. 밤에 잘 수도 없고, 어지럼증이 나고, 골이 아프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약을 쓴다고 이런 증상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그런 걸 싸웠습니다.
2: 예, 그래, 나니. 좀 이 좋은 약을 좀 계속 써보려고, 예. 오늘 보니까 열과도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10곽 쌓아도 10곽을 드립니다. 보내 15곽 쌓아야 15곽 드렸죠. 7일간 의대 활동에 들어서면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를 해드립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요?
1: 네.
2: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도 우리 한쪽 말로는 투이해수라고 합니다. 이 약국에 가면 투이해수 잠자는 약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도 머리에 있는 성과체란 부분에서 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3: 예, 건네보시오하니 나는 이 건네보시오하는 순계 영달했습니다. 우리 오빠 먼저 써서 예, 야, 양만한 게 없다. 게 무슨 어둠이 좋은가 할까나. 콩팥지에 허해가지고 소변 네 번, 네 다섯 번 넣는데 대체 사람 아바라 못 자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너무 나빴단다. 그러니까 한 날에 지금 저는 우리 오빠는 넉달 썼습니다. 이게 한 번에 두 번 볼까? 어디 살 것 같아? 어디 배에 다 떨어진 것 같단다. 우리 오빠는.
0: 예.
3: 제 내 먹었어요.
0: 직접 콩팥이 좋아지는 약입니다.
3: 예, 확실히 콩팥이 돕는 약이 그것이 다 이렇게 좋다고 다 저도 뭐 콩팥이 좋다는 얘기는 모종의 영양이 좋다 해도 정말 이 약은 확실히 좋다는 그랬대요. 그래서 예. 또 써볼까요? 나는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뭔가 소변은 그렇게 한 번에 두 번 보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상인데 밤에 이렇게 뭔가 소변 볼 때는 자꾸 아플까 하고 허리 아픈 이렇다 말입니다. 허리 아픈다 예. 소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허리도 무슨 뭐 콩팥이 죽이라고 하는데 내 아무래도 나중에 이거 콩팥이 그리 좋아지나 따라 이렇게 난 이제 한 50이 썼습니다. 그러니 예. 허리 정말 아예 아프고 예. 소변 볼 때는 좀 힘이 나서 예. 이렇게 뭔가 그 배출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 많이 줘서

0: 하면 잘 나간다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컴파스 얘기 없는 이야기 옳지 했구 뭡니까 선생님. 예. 그러니까 그게 컴파스 도와주는 이제 이 머리에 좀 무겁고 기억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좋고 울어봐야 되겠다. 나의 기억력이 없어. 이 기억력이 돕는 것 같다. 원래 이건 그건 시황이 됐고
1: 미지포를 살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0: 예, 그래, 그니, 보시아니, 내일을 놓고 공파전 할 것이 보는데, 어쨌든 이게 소변에 나는 것도 한 번도 보니까, 나하고는 배 없는 걸로 찍어서 이 학교에서 달고 사겠다는 거였대다. 그래, 우리 일이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 오빠 좀 말해서, 내 요새 아래 좀, 약이 좀 싸서, 미역가게 거기 좀 놔둔대요. 상가하자, 그랬다.
1: 예, 제가 놔두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런 행동의 지배는 사령부에 속하는 머리에 속지 명령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뇌세포들이 건강해야만이 이런 멜라토닌 분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도파민 분비요, 여러 가지 이런 머리에서 진행되는 이런 생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 한 60살 넘어먹고 우리 말에나 해보면 노바이즈 빙벤이요, 어머님의 머리 혈관이 모세 혈관이 막혀서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수고하셨어요. 저도 건조보수할로 누워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도 건조보수할로 어째 먹었는가 하면 지난해에 그런 한번 생이 걸렸다 딴 말이 모르겠는데 생이 걸려서 치료를 하고 나왔는데 어째서 그냥 뒷골이 그냥 아프고 뒤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이 기운들이 와를 용인에 건망증이 왔죠.
1: 기운력이 떨어지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심지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좀 더 바쁠 겁니다.
3: 그래 그래 어디서 떠나서 어디 동무들 놀라가면 어디서 너는 그리 그 사람 기억을 막 자꾸 물어봐 말을 자꾸 물어보는가 말하고 또 하고 고망증이 와를 용인다. 야 그래서 내 약 두 번 썼어. 약 써도 안 되는 게 이게 방송 들어볼까네. 우리 동네 말하더라 말이야. 그 나를 먹어보라고. 그런데 그 먹어서 벌써 얼마 안 먹은 게 벌써 기억이 증가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물어봐도 자꾸 물어보는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 지금. 그리고 난 손이 그리 나빴어. 그런 것도 허리 다리 어찌 아파서 다리 아파서 나는 골과의 문제는 가서 골과 결혼을 해야 했는데 아이들은 이 건조보수 다리를 먹고 지금 허리 다리 문제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골과병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3: 글쎄 말이야. 신기합니다. 좀. 그리고 나는 손이 서면 또 찾아서 할랄 때도 이게 대학습에서 나가도 요즘에는 이 약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내가 지금 열심히 먹습니다. 이제 다른 약 그리였으면 이거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저는 소변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나가고 기억은 특히 기억력이 지금 좋아지니까 여기서 그래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이번에 저를 열 꽉 싸겠어. 우리 언니도 좀 기억력이 나쁘다 말입니다. 열 꽉 싸면 열 꽉 싶지다. 예. 그래 오늘 내
1: 콩팥이라면 나쁜 걸 오래 두면 특히 콩팥이 나쁘다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진액을 넣기 쉽다 말입니다.
3: 혹시 그게 무슨 물어보십니까?
1: 이 약은 여러 가지 약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약을 주로 소화놓고 할라래 뭐 이라드까지 먹던 사람들 이 약이가 그런 여러 가지 약을 다 필요 없이 이 약 한 가지 갖고 될 수 있는 약입니다.
3: 하여튼 이 약이 한 마스만 더 떴습니다. 어느 약보다는. 나 그래 오늘 열 꽉 받아 말고 열 꽉 받아 말고 그래 스무 꽉 가지고 누구나 해?
1: 그렇죠. 네.
3: 영 좋았어. 우리 언니가 같이 먹겠는데 오늘 배달 받기죠. 내가 번호가 얼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0: 건조보수환 하면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총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적게 들어가도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많이 들어가도 또
1: 아이 좋습니다. 약이라는 게 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30종이 이상부터는 우리 크게 지창해야 합니다.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런 약종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이름 있는 제약공장 산동둥어어조라는 제약공장 이게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제약공장이 이름 있고 실험 넣을 수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었고 약 처방 자체가 1771년도 건중황제부터 쓰면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작용, 그 다음에 청열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에는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교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2: 네.
5: 예. 연기입간구복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인에서의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낭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연기입간구복에 쓰고서 지금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1: 예.
5: 예, 소리 쉬워이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스부스 왔으니까. 아이들 키워야 된다고
2: 생각합니다.
5: 네. 해라도 돈이 잘 되고. 예. 그러면 오늘 돈순다게 식사도 돈이 잘하고, 예.
2: 예.
5: 먹이라네, 막, 이 말라도 울고, 이래서 그것도 죄송해. 말, 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았어.
2: 예.
5: 그래, 내게 이게, 방해가 될 중에는, 그, 말까지, 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가 그런다.
1: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5: 501-2797번인가요?
2: 네, 맞습니다.
5: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격오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격오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이럴 때가 많았죠.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서
2: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6: 예, 이 깡고보게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들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뜨기도 그렇고 눈이 들이 자꾸 피드지네.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걔,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다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깨고 또
1: 예.
6: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 눈이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1: 예.
6: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 버린다, 선생님.
1: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6: 예. 예. 아,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이.
2: 네.
1: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뭐죠?
2: 네.
7: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7: 연지 깡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7: 아니, 배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면, 아니, 그때 저번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저번 또 많이 뒀습니다, 지금.
1: 그렇죠.
7: 제가 조금만 이거도 많이 낳고 늘상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뜨는 자수들도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1: 예.
7: 네, 다리 아프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7: 이 양동도 대단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사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7: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격오람이란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제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는. 오래 먹는데 그 약제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제 때문이고 이 약제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제를 이 찾아보니까 격오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격어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격어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 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0: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유명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곡으로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나팔꽃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조국의 백호원은 가족의 웃음과 일상의 기쁨을 모으는 공간입니다. 매일 새로운 만남과 행복을 선물하며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따스한 품입니다. 아래 김상근 작사, 정춘복 작곡의 조국의 백호원을 오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시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디를 갈지 모르는 떨림 속에 고시는 여행을 떠납니다. 문춘선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시 여행을 오금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 만나 즐겁게 일상을 보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날마다 좋은 날을 유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고향 연변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주덕진 작사 방화 작곡의 금산 은산 내광 연변을 경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람에 흩느는 꽃처럼 웃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세상에 감동을 선사합니다. 김종원 작사, 박승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다들을 여성 3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소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북경 시간으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마음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 쫓겨 주변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풍경과 만나고 낯선 공기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 멀리 펼쳐진 하늘과 바다 풍경은 쌓였던 스트레스를 씻어줍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걷다 보면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설렘과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평온해지겠죠?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더 활기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바로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입니다. 은천은 중국 우수 관광도시로 선정된 매력적인 곳으로 오랜 세월 이어온 황하 문명과 신비로운 서하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광활한 사막과 싱그러운 오아시스가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 풍경은 어느 곳에서도 만나보기 힘든 은천만의 자랑인데요. 오늘은 은천의 주요 관광 명소부터 역사 유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현지 별미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고 생생한 은천 여행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은천의 관광 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천은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 관광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서쪽은 하란산을 중심으로 웅장한 산악 풍경과 고대 역사 유적이 집중된 지역이고 동쪽은 황하를 끼고 아름다운 수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 각자의 매력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은천 서쪽의 대표 명소 바로 하란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란산은 웅장하고 장엄한 산악경관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란산 국가삼림공원은 자연을 만끽하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구불구불 이어지는 산길을 걷다 보면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은 하란산 암각화입니다. 이 암각화는 약 3000년에서 만년 전 고대인들이 바위 위에 직접 새긴 흔적인데 마치 인류 최초의 소셜미디어 혹은 살아있는 일기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암각화만 해도 5천여 점에 달하는데 내용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야생동물과 힘차게 싸우는 사냥 장면, 고대 종교 의식을 담은 제사 풍경, 부부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주는 축제 춤 모습 등 고대인들의 삶과 감정, 일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위 하나하나에 깃든 옛 이야기를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며 선조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광지입니다. 이 하란산 기슭에 자리 잡은 서하왕릉은 은천 최고의 역사 명소이자 동양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서하왕릉은 영하 은천시 하란산 아래쪽에 위치하며 11세기 번성했던 서하왕조의 왕실 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서하시대 문화유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하왕릉이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불릴까요? 이곳에는 왕후와 귀족들의 배상묘가 장엄하게 자리잡고 독특한 구조입니다. 특히 제왕릉은 규모가 워낙 거대해 명나라 13왕릉에 뒤지지 않을 정도인데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가 특징입니다. 서하왕릉은 진시대부터 당송시대 황실 릉묘의 장점을 모두 모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불교 건축 양식의 영향도 받아 독창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막 끝자락에 봉분 형태의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 웅장한 하란산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 광경을 마주하면은 고대 왕조의 흔적과 역사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수동구 풍경구입니다. 이 수동구는 중국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로 무려 3만 년 전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3년 프랑스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중화 문명의 뿌리를 찾는 100대 중요 발굴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량의 석기 도구와 동물뼈 화석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선사시대 인류가 사용했던 정교한 사냥 도구들이 잘 보존돼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신기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수동구는 고대 유적 외에도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악마의 성이라 불리는 지형과 첩첩산중 대협곡은 마치 외계 행성에 온 듯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기이한 바위 형상과 깊고 구비진 협곡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반면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맑은 호수와 드넓은 갈대숲, 숲 사이를 유영하는 원앙새들의 모습은 마치 동양적인 이상향을 보는 듯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수동구에는 명나라 시대에 축조된 중국 유일의 3차원 장성방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남아있어 군사 역사를 살펴보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지하에는 함정과 암시설이 가득한 협곡 요새가 자리잡고 있어 마치 고대 전쟁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간 듯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옛 유적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점도 수동구의 큰 매력입니다. 풍경관에 마련된 4D 체험관에서는 증강현실 AR 기술을 통해서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공룡과 사진을 찍거나 실제처럼 느껴지는 화산 폭발 현장을 경험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가 준비돼서 남녀로서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하란산 만포마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마을이 아니라 예술과 휴양, 문화체험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테마파크입니다. 총 207무 규모 공간에 달하는 넓은 공간에 온천, 와인, 예술 공간이 알차게 조성돼서 하루 종일 즐기기 좋은 휴식 명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만나볼 천목 온천은 이 마을의 대표 시설인데요. 야외 테마탕 83개와 프라이빗탕 19개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위기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별바다 테마 온천은 밤이 되면 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조욕과 온천을 즐길 수 있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입니다. 와인 애호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간도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와인 테마 거리인 주조만행에서는 영하 특상 와인과 현지 음식을 함께 맛보며 독특한 미식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와인 문화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란산 와인문화체험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와인의 역사부터 영하 와인의 특징과 우수성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전문 소믈리에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술을 즐기고 싶은 분께는 아란산 천의 예술촌을 추천합니다. 현지 작가들의 갤러리와 작업 공간을 둘러보며 지역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천 동쪽 황하 인근의 대표 명소 명하 대해자 사막 생태 풍경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해자는 중국 서부 최고의 사막 모터 스포츠 명소로 유명한데 5km에 달하는 전문 사막 레이스 트랙이 갖춰져 있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와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의 최대 연간 행사는 대해자 사막 차량 오토바이 레이스인데 영하, 내몽골, 감숙 등 여러 지역에서 약 500명의 라이더와 300대의 차량이 참가해서 열띤 경주를 펼칩니다. 구불구불한 사막 모래 언덕과 급 커브가 만들어내는 짜릿한 스릴은 직접 보거나 체험해보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구역은 구기자의 신화와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 실크로드와 구기자 무역의 역사를 살펴보는 문화관 마지막으로 전통 중리학에서 구기자의 활용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양생관으로 구성됩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를 꼽자면 명나라 황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구기자 보관 용기와 증강현실로 재현한 구기자 실크로드 무역 장면입니다. 특히 3D 홀로그램으로 제작된 황제의 구기자 진수성찬 영상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박물관은 영하 백서원 기업이 3년간의 연구와 준비 끝에 선보인 문화 프로젝트로 단순한 전시를 넘어 구기자라는 지역 특산물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천시가지에서 동쪽으로 38km 떨어진 황하강가는 빙구 문화관광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총 26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진나라 유적, 한나라 무덤, 사막, 황하, 협곡 다섯 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독특한 관광지로 역사 탐방과 모험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나라 시대에 쌓은 옛 성벽인 진정을 따라 걷다 보면은 2000년 전 고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한나라 무덤 군락에서는 실크로드의 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사막과 거대한 황하가 어우러진 풍경도 압권인데 특히 해질녘 노을이 물들 때의 모습은 사진 작가들도 극찬하는 명풍경입니다. 또한 드라마와 영화의 로케이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고즈넉한 역사 분위기와 웅장한 자연 풍경이 영상 촬영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운이 좋다면 촬영 현장을 구경하거나 출연 배우를 만나는 즐거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려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지 별미 음식이죠. 이제 은천 영하 지역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양고기입니다. 영하를 대표하는 전통 요리로 이름 그대로 손으로 찢어먹는 양고기 요리인데 원초적이면서도 깊고 풍부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이 요리의 비결은 바로 영하 지역에서 자란 품질 좋은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후추, 생강, 파 등 간단한 양념만 넣고 맑은 물에 푹 삶아내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고기 본연의 육즙과 담백한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한 입 물면 고기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삶은 양고기를 소금과 후추에 찍어 먹거나 식초에 곁들여 먹는데 이렇게 하면은 잡내는 잡아주고 고기의 맛은 더욱 돋보입니다. 때로는 마늘

장갓지나 신선한 허브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직접 손으로 찢어 먹으며 느끼는 손맛이야 말로 이 음식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양고기 빵입니다. 이 음식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24시간 동안 정성껏 고아낸 진하고 구수한 양고기 국물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손으로 찢어 먹는 빵 모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든든한 음식을 아침의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침 식사로 즐겨 찾습니다.

오늘은 중국 영하회족 자치구 은천의 다채로운 관광명소, 역사유적 체험 프로그램과 현지 특색 음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역사가 숨쉬는 유적, 신비로운 사막과 산악 풍경, 즐거운 체험 시설, 맛있는 향토 음식까지 갖춘 은천은 언제 방문해도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행정보가 여러분의 여행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전해주는 가요,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스러운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변의 사랑, 푸르른 일광산. 그곳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눈앞에 펼쳐지는 드넓은 풍경에 가슴이 탁 트입니다. 박승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일광산으로 가세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광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경쾌하고 힘찬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일광산으로 떠나보신 건 어떨까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 이어서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깊고 더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요?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최래령 가수가 부른 황혼 인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비슷한 일상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똑같은 아침을 맞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일상에 정성 들인다면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 삶의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 일상을 더욱 따뜻하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하루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일상을 꾸준히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연출하는 진짜 인생 감독이 돼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이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이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땀과 우리의 건강 관계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파 후에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요, 때이르게 올해 첫 폭염을 맞이하게 됐고,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당신은 땀을 많이 흘리는가요? 발한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서 땀을 분비하는 것은요,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 대사 산물은요, 호흡기통, 비뇨기통,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이런 네 가지 질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요,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둘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인데요.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지상 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감염성 질병인데요.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요, 야간 도우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넷째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이 전신 다한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은 출산, 경영이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해주고요,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죠.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라면은요, 오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진 꼭 잘 받아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번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꼭 수건을 세탁하는 스타일인가요? 바로 수건을 바꾸지 않으면 속이 껄끄러워 어떡하냐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교체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샤워 후에 사용하는 수건은요, 매번 새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위생을 생각하면은요,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일부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한 몸의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박사는요, 수건은 온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요,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가 있지요. 싱클레오 교수는요,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래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며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 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에 재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매번 새로운 수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번 사용한 후에 세탁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수건을 사용할 때 잘 말리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용 후에는요, 최대한 펼쳐 걸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요, 욕실보다 통풍이 되는 곳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요, 샤워 후에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살림의 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작은 집을 깔끔하게 쓰는 살림 정리 및 홈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좁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공간도 아이템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요, 넓고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벽걸이 수납 선반입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주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책 액자 등을 올려놓으면 정리도 되고 분위기도 살아나죠. 조립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살림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용도 접이식 의자입니다. 평소에는 벽에 세워두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다가 손님이 올 때나 휴식할 때 펴서 쓰면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동도 자유로워서 작은 집의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계절옷 수납 가방입니다. 입지 않은 계절 옷, 이불 등을 압축 수납 가방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옷장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먼지와 습기도 막아주어서 옷 보관에도 좋고 싸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소지 공간 활용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틈새 정리됩니다. 냉장고와 장장 사이 좁은 틈새에 맞는 얇은 정리대를 두면 조미료, 생활 잡화, 세제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쉬운 틈새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살림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의 멀티 커튼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커튼으로 나누어 작은 방도 침실 공간과 작업 공간으로 분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인테리어 분위기도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집 꾸미기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 이렇게 오늘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그리고 또 작은 집을 넓게 쓰는 살림 정리 인테리어 팁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모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 살림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을 묵묵히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젊은 여성, 기층 간부 장수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5년 감숙성 주곡현의 한 평범한 장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당시 대학교 입시에서 주곡현 문과 수석으로 명문대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북경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문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의 고향 주곡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이 이 소식을 접한 그네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북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기층건설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창 꽃같은 청춘 시절에 장소연은 피해를 입은 고향에 자리를 잡고 11년간 향촌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2010년 주곡현은 큰 홍수와 토속류 재해를 입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장소연은 자원에서 구호돌격대에 참가하였으며 밤새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장소연을 선호하여 전주제의 간부, 부향자, 향규를 검사위원회 서기를 거쳐 주곡현 빈곤층 부축 개발 판공실 부주임으로 임명되어 온 정력을 다해 빈곤층 부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현내 208개 행정촌을 모두 돌아다니며 3만여 명의 빈곤 군중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매 초민호의 구체 상황과 여러가지 빈곤층 부축 정책을 손금보듯이 자악한 그는 현지 군중들로부터 살아있는 사전, 이동식 데이터베이스라 불려왔습니다. 수준이 낮은 고향 사람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는 알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정책 설명 자료를 제작을 하고 위챗 플랫폼과 음성 방송을 이용해서 매 가정에 정확하게 해민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퇴근 후에도 몇 시간씩 전화로 간부와 군중들의 정책 문의에 해답하다가 전화를 든 채로 도는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고향 전체 주민들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과 가족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장수연은 향촌 빈곤층 부축 조사 업무를 마치고 밤도와 귀가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그가 탑승한 차량이 백룡강에 추락을 했습니다. 34살의 젊은 촌간부 장소연은 사랑하는 고향 땅에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장소연은 짧지만은 빛나는 일생으로 초심을 다하는 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국가와 군중을 우선시하면서 피 끓는 청춘의 불타는 열정을 고향의 빈곤층 부축 사업에 바치었습니다. 장소연은 희생된 후에 조직에서는 그에게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빈곤 해탈 모범, 전국 38 붉은 기수동 영계를 수여했습니다. 장소연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조국이 필요한 곳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녀의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관리와 작은 집 살림 정리 인테리어 툴킵이 꿀팁 담긴 뭐 생활의 지혜여서 청춘의 피 끓는 정열을 묵묵히 또 조국 건설에 맞춘 나젊은 여성 기청 간부 장소연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지혜를 쌓아가면 우리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지거든요. 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이 세상에

목요일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버에서 추천한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화면 앞의 동년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나기 바쁘게 인터넷과 휴대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아이들의 동네는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때론 중독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인 수잔 리가 쓴 이 책은 이러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저자는 장기간 상업 환경이 어떻게 아이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터뷰, 조사 연구와 이론적 지지가 작품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전자제품과 정보기술이 어린이 성장 배우에 스며든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근본적으로 화면 앞에 동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이의 심신 발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 나아가 이 곤경을 해결해 가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산해경 동화라는 책입니다. 상고시대의 기이한 책인 산해경은 신화 인문 지리서로 산천 지리의 외관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렴한 기백의 허우와 실이 어우러진 전방위적인 공간적 구성과 복잡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은 산해경을 재정립하는 데 무궁무진한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동화 작가 조정의 산해경 동화는 아마도 아동문학 중에서 현재까지 산해경의 원형에 가장 근접하는 서술 방식일 것입니다. 산해경, 해경, 대환경을 동화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시 풀어내며 더 광활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세계로 녹아들어 생명 최초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낭만적이고 눈부신 상상 속에서 이 책은 어린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원초적인 생명의 본성을 느끼고 터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대하라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서위파의 장편 아동 소설 신작으로 어린 시절의 한강을 매개체로 하며 가족의 고향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공감을 녹여내며 하나의 큰 강을 어린 시절 부모 세대와 생명의 본질을 비추는 정신적 거울이 되도록 합니다. 작품은 아이들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백마, 검은소, 모래톱, 나루터 등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고 풍성한 시골 생활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순수함과 자연의 정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묵묵한 헌신과 시대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글로 풀어내며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세한 부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독자들이 동년과 가족의 정을 이해하고 생명의 깊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장소만이 쓴 실기문화 작품인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는 섬서성의 한 시골 출신의 어머니가 청소부 경력을 통해 서툴지만 심수라는 이 큰 도시와 어울리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저자는 이 도시에서 고령 청소부들의 생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계기를 빌어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의 시점에서 본 심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녀가 다시 서로를 향한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으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회고 등 여러 감정이 겹쳐져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눈처럼 산처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는 장천익이 창작한 단편 소설집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들려주는 현대 여성의 생존 곤경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녀기, 청년기에서 중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책은 각 인생 단계의 여성의 생존 현황에 대한 관찰로 충만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 산후 우울증, 독립을 잃은 아픔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7명 여주인공의 인생 단면을 통해 릴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성장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음력설 수송기간 기차에서 독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조용한 여학생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독자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간 아기를 안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일 수도 있으며 독자 집 이웃에 혼자 사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인에게는 하나의 같은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는 이처럼 다르면서도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가공범은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장편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85년부터 4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게이고가 작가로 활동한 기간과 같습니다. 장르 작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대문호의 반열에 오른 게이고가 미래 세대에게 독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설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범인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방화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교살로 밝혀지며 타살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에 지역 관할소와 일본 경시청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지지만 사건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고다이 형사는 뜻밖의 인물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까 유령을 쫓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양새라 허탈하다는 뜻으로 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쓰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 우리는 가공의 범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가공의 범인,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촘촘하고 치밀한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 형상, 허를 찌르는 반전, 모두 게이고의 커다란 강점이지만 독자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인간미가 흐르는 미스터리야말로 작가의 전매특허입니다. 작품 가공범에는 이 같은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됐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인 찾기가 골자인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작가는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감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변하는 시대, 복잡다단한 인간사, 거기에 얽힌 크고 작은 사건들과 저마다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년이 된 게이고는 인간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습니다. 경제의 흥망성쇠, 세대 간의 갈등, 연인과 가족의 애정 등 전 세대가 겪었을 보통의 경험에 기반해 굵직한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소설의 본령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가공범을 발표하며 게이고는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작가 생활의 소회를 함축한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침내 게이고의 새로운 시리즈인 고다이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다이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천재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먹게 하는 게이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때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고다이는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은 수수께끼에 쌓인 작가지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인간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이 소설가로서의 완숙함과 함께 빛나는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진실과 허위에 대한 질문과 깊은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초반에 느린 전개도 불구하고 고다이 형사의 현실적 수사를 따라가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복선에 한편의 영화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가공범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맞다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독자들의 수많은 찬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로 굳건히 자리하며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스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 150분 이상 중, 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등 주요 보건기관이 권고하는 주 150분 이상 중고강도 운동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을 의미있게 낮추려면 현재 권고 기준보다 더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며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명 폴리텍대학 연구진이 조사한 참여한 평균 연령 57세 성인 17,08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손목에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 7일 연속 평소 운동량을 측정했으며 사이클 테스트를 통해 심폐 체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심폐 체력은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격렬한 운동 중 몸이 산소를 얼마나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심장과 폐, 근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연구진은 심폐체력이 낮을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증,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7, 8년의 추적기간 심방세동 874건, 심근경색 156건, 심부전 111건, 뇌졸중 92건 등 총 1233건의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8%에서 9%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위험을 30% 이상 줄이려면 초당 560에서 610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8, 90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운동량을 실천한 사람은 전체 참가자의 12%에 불과합니다.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동일한 수준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그룹보다 일주일에 30분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했습니다. 네컨대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낮추기 위해 체력이 가장 낮은 그룹은 주당 약 370분의 중 고강도 운동이 필요했지만 체력이 가장 좋은 그룹은 3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연구진은 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같은 건강에서 리점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심폐 체력 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 만큼 운동량 증가가 심혈관 질환 감소를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이 비교적 건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나 저강도 활동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현재 운동 지침이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최적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에는 개인의 체력 수준을 반영한 세분화된 운동 권고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 얼마나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이상 낮추려면 총 고강도 운동을 560에서 610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약 8, 90분 수준입니다.

현재 권고되는 주 150분 운동은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주 150분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8, 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더 큰 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력이 낮은 사람은 더 많이 운동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체력이 낮은 사람은 같은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 위해 체력이 높은 사람보다 주당 30에서 50분 정도 더 운동해야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할까요? 피부 관리에서의 세 가지 잘못된 인식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피부를 관리하지만 항상 효과가 없고 심지어 관리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사실 피부 관리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피부 관리법을 알아야 합니다. 북경대학 재활병원 피부병 주임의사 오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인식 1. 빈번한 각질 제거. 많이 청결할수록 더 깨끗하다.

과도한 청결은 각질층을 파괴하여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질 제거 빈도가 너무 잦아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시간보다 주기가 빨라지면 각질층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2. 고농도 제품 효과가 더 좋다. 사실 스킨케어 제품, 특히 자극적인 제품들이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너무 높은 농도의 제품에 우리 피부는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 3. 자외선 차단이 필요 없고 미백 로화 방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는 사실 하나는 급수관, 다른 하나는 배수관에 해당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과 로화 방지는 모두 헛수고가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검게 하고 늙게 만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제철이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모임을 갖거나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얼얼하고 매콤한 감칠맛에 자꾸 손이 가지만 이 맛있는 음식 뒤에는 위염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재를 잘못 먹어서 생기는 위장장애, 알레르기, 식중독 등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재는 주로 수심이 얕은 진흙 환경에서 자라며 머리, 가재황, 내장, 아가미 등 부위에 중금속, 세균, 독소, 기생충이 가장 많이 축적됩니다. 이런 부위를 장기간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사육하는 물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런 부위의 오염물질 농도가 수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재는 폐 흡충을 쉽게 옮기므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복린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염되면 가슴 통증, 기침, 객혈, 폐손상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재는 반드시 철저히 익히고 적어도 10분 이상 고온에서 삶아야 하며 덜 익힌 가재나 절인 가재 등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안전 한도가 있을까요? 가재는 고단백 식품으로 일반적인 조리법은 기름과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과 뇨산 수치 상승, 통풍 유발, 위장염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회 섭취 시 5마리에서 10마리, 총량은 250g을 넘지 않도록 한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섭취 한도는 15마리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로인, 어린이 등 위장 기능이나 대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회 3마리에서 5마리만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홍준 작사 최자일 작곡의 할미꽃으로 시작해봅니다. 꽃들도 저마다의 어여쁨을 자랑합니다. 할미꽃,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정과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의 작사 임종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다짐이 담긴 가요입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 호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렁주렁 사과배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동산, 풍요와 결실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장경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은경 작사 리하수 작곡의 두메라 산천에 웃음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깊은 두메 산골에도 활짝 핀 웃음꽃, 어디서든 피어나는 기쁨과 희망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전분선 현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강호혁 작사 김봉관 작곡의 일할수록 성수나오. 일하면 할수록 기운이 샘솟는 로동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하여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열왕술의 령노모간에 보내드립니다. 술에 희망을 가득 싣고 고개 너머로 넘어가는 그 길,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공부도 하고 각종 활동도 참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요. 처음부터 열정을 쏟고 힘껏 노력하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 긴장을 풀거나 방심해서 아까운 결과를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노력이 마지막 매 순간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연변의 꽃망울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막술에 목이 맨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막술은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으로 드는 숟가락을 가리키는데요. 이 속담은 밥을 잘 먹다가 마지막 숟가락 밥에 목이 맨다라는 뜻으로 일이 순조롭게 잘 되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그만 탈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앞과장은 수월하게 잘 마쳤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을 대충 넘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죠.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마지막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느슨해지면 아까운 점수와 승리를 놓치게 되겠죠. 한순간의 방심이 지금껏 애써온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으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공들여 쌓은 탑도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힘을 들여서 애써한 노력과 성과도

마지막에 방심하거나 소홀히 하면 몽땅 보람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하면 오랫동안 준비한 발표, 시합, 도전도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답을 쌓듯 꾸준히 노력했다면 끝까지 단단하게 지켜내야 진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닿는데 발 내민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이 속담은 뛰어가는데 곁에서 발을 내밀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일을 하는데 중간에서 방해하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입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일에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방해를 끼치면 전체 흐름이 깨지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죠. 특히 일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갈수록 작은 방해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끝까지 함께 힘써야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단체 활동에 임할 때 함부로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겠죠. 모두 함께 올바른 태도로 마지막까지 일을 착실히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다 된 밥에 재뿌리기라는 속담을 볼까요? 맛있게 다 지어진 밥에 아무렇지 않게 재를 뿌리면 온 밥이 못쓰게 되듯이 잘 돼가는 일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생기거나 쓸데없는 행동이나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순조롭게 흘러가던 일이라도 마지막에 작은 부주의 하나가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진행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한송이 꽃으로 되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손꼽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린더간차에 띄우러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찍으려 할 때 도끼를 잃어버린다라는 말로 딱 써야 할 때 쓸 수 없게 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시험 당일 필기구를 잃어버리거나 발표 직전에 준비물을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준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되니 미리미리 챙겨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前到世上 丢了牛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례까지 끌고 간 소를 잃어버렸다 라는 말로 일이 다 성사되는 순간에 사고를 일으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준비한 학급 행사가 마지막 순간의 부주의로 흐트러지거나 어쩌다 다가온 기회를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일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잘 들여 노력해야 소중한 결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前功尽弃라는 성구를 볼게요. 앞, 전, 공, 공 다할 지인, 버릴 기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지금까지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공든 탑이 무너져 헛수고임을 비교 이르는 성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마지막 시험에서 방심하는 바람에 좋은 성적을 놓치거나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훈련을 열심히 했음에도 마지막 경기에 실수로 모든 성과를 잃는 것처럼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공쿠이이쿠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공공 지지러질 휴, 한, 일, 삼치기, 괴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아홉 길 높이의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쌓지 못한다는 말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실패하거나 거의 다 된 일을 막판에 실수로 그르침을 비겨 이르는 성구입니다. 숙제를 거의 다 작성했지만 검사를 소홀히 해서 오류가 생겨 다시 고치는 일이 바로 이 성구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소홀히 하면 결실을 맺지 못하니 꼭 끝까지 꼼꼼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변함없는 친구야를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공부든 활동이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이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을 마지막 방심으로 망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처음의 열정을 끝까지 이어가고 작은 실수도 조심하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속담들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모든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9일하고 10일,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되겠습니다. 국가급 통증 전문가의 주전국 선생을 특별 요청해가지고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숙충량 원장님과 함께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국가급 통증 전문가 조정궁 선생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분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보기료법에 척추교정요법에 칼침에 이러한 말의 기술을 장악해가지고 주의하게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각종 병증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경추병이라든가 견두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에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에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에 각종 류형이 허리다리 아픈 병증, 사지가 드러나고 마비되고 냉해지는 이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우리 숙충량 원장님.

0: 님을 놓고 본다 할 때에 35년이라는 중리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일찍이 장천중리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중화중리약학교 회원으로 또한 국가급 맥노중리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이런 병증을 치료할 때는 석충량 원장님이가 저에게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논치한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한 후에 처방을 내서 첨약을 지어드리고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침구의료법이라든가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합니다.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리고 갑상선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갑상선 낭종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들이 대란대 이야기 되면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저 소개를 했지만은 경추병을 비롯해서 요추간판 돌출증이라든가 좌골신경통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병증들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증 전문가를 요청해 왔는데 우리 오늘 통증하고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 지구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근 3억에 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허리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병률을 놓고 보게 되면 감기 버금으로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년 분들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연령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40세 내지 60세 되는 분들은 근 20%를 차지하고요. 60세 내지 70세 이 연령 단계 분들을 보게 되면 근 50% 정도로 말이죠.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70% 이상으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라든가 관절의 연골, 활랑, 힘줄, 인대의 신경 등 조직결구들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관절 주위가 말이죠. 아파나고 부어나고 굳어지고 활동 저해를 받는 이런 질병들입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은 여러 가지 말이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경견종합증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의 증상

0: 불편을 놓고 보게 되면 늘상 말죠. 예? 목이 불편하고 예? 어떤 분들은 말죠. 예? 목이 불편하면서 어깨 주위가 말죠. 예? 아파나고 목을 놀리거나 어깨를 놀리거나 팔을 쓰거나 이러한 마저 활동을 할 때 다 저해를 받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저 그런 수행가.
1: 네.
0: 말씀하세요.
2: 기체중에 그 원장 선생님도 그런
0: 예약하겠습니까?
2: 예,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2: 팔이 저리고 손끝이 저리고
0: 예, 예.
2: 반대로 이 어깨 저리고
0: 예.
2: 발이 저리고 발끝이 저리고 어떤 때는
0: 예.
2: 춥고 어떤 때는 덥고
0: 예.
2: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네 말씀 좋겠니?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다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아, 절차핑하는 오마예.
0: 예, 예, 맞습니다.
3: 내 오늘에 그런 비 와도 내 오늘 짐 맞으라고 약질라 그 절차핑 가야 되는데.
0: 어느 번호 보이겠습니까?
3: 그 강준이잖아. 내 강준이 예. 그냥 짐도 맞고 약도 지어왔는데 내가 좀 오늘 가서. 그 침도 맞고 약도 짓다고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3: 가면 되겠죠
0: 예 연기 됐습니다 예
3: 알았습니다
0: 예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예예예네
1: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4: 그 간주민을 연락해 갑시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그 다리 아파서 그 침도 맞고 오늘 가서 병원 가게 됩니다.
0: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네, 요즘 들어서
1: 네.
5: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예.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5: 또 그대하고 다리가 저리면서 약을 좀 쓰려고 하는데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5: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전입니까?
0: 예, 맞습니다.
6: 아니 이지연이 날씨 변해 그랬는데 어디 백신이도 없는데 허리 막 아프지 몸이
0: 예.
6: 막 빠나서요 원장 선생님 한번 찾아서 병 보이라고 그랬나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됐습니다
6: 예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제 차례인가
0: 예 네. 맞습니다
7: 아 예 제 무릎 전교 올라갔다 왔다 할 적이 있을까.
0: 예.
7: 그리고 저리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원장 선생님 데서 봤는데 찔린 거는 괜찮은데 지금 저린 게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7: 한번 좀 더 예약해 주셔.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네,
7: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0: 예.
8: 네. 저는 이렇게 하루에 자꾸 자수 설사가 돼서 보나고 그래서 병사 자수 하는데 저 박창호 선생님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9: 네. 저는 저 좀 지침은 많이 짓는 사람인 환자인데
0: 예.
9: 좀 찬바람이 부나 무슨 뭐 좀 뭐 어디 그저 약간 어찌면 감기 오고 감기 오면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0: 예예예
9: 그래서 여기 들어서 저 네, 이 우측에 사는 부위 말하는 게서 뭐 연결 그 길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이서 입이 잘 된다고서 소약을 좀 한번 써보라고 내가 권유하더군
0: 예예
9: 예. 네, 지금, 오늘은 이제 비 와서 무슨 어찌고 말까지 했는데, 일제병원에

0: 가게 되면 그분이 그냥 출근하는가요?
1: 예, 토요일에는 오전만 합니다. 예. 기타 예. 시간에는 다 오전 오후 다 봅니다. 예.
0: 아, 일요일은 쉬지 갑니까? 일요일은?
1: 일요일은 쉬어야 되죠.
0: 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박정우 선생님 좀 잘한다고 내기도 하기도 뭐, 알려주도 막 그래서.
1: 예. 지금 한 맞습니다.
0: 번 예. 예. 그나마, 예. 출근한다니까, 그냥 아무 날 가도 됩니까?
1: 예. 예. 토요일에는 오전만 문진하길래 오전에 오세요. 예.
0: 예, 그럽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수장님.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에 말이죠. 현대의학적학도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말이죠. 예? 중노년 분들에게 허리다리 아픈 증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예? 요투 하는데 예? 요추관 반 돌출증에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요추에 있는 말이죠. 예? 간판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데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수액이라든가 섬유환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조성됐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섬유환이가 말이죠 파괴되게 되면 수액이 말이죠 빠져나옵니다. 이 수액이 빠져나와가지고 인근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아픈 환자니까 일태병원에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1: 예.
3: 아니, 어째 나을 것 같으리 하면서
1: 예.
3: 자꾸 더 아파가지고 좀 어떻게 갈 또 가서 약도 줘야 되겠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3: 그랬을까요?
1: 예, 예.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맞습니다.
4: 예, 저기나 내일로 박윤동 선생을 예약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안에 저기 나 다리도 시리고 저 무릎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이 자꾸 붓겨서
1: 예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4: 내일로 갑니다. 예.
1: 예, 내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예
1: 예.
2: 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 그 원장 선생님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5: 예, 전번에 그 허리가 좀 아프고 어깨 박죽이 좀 뻣뻣해서
1: 예.
5: 그래서 저 한번 친구도 맞고 했는데 조금 한번 더 맞으려고 원장 선생님.
1: 예, 됐다.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5: 예, 알았습니다.
1: 예,
5: 수고하세요.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보게 되면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활동

0: 강좌를 받는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에 좌골신경을 말죠. 자극을 줄 때 있습니다. 우리 좌골신경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인체에서 보게 되면 가장 굵은 이런 신경인데 그 부위가 말이죠. 여제부하고 척수의 다리 이런 데까지 말이죠.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는 말이죠. 좌골신경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 뒤편이라든가 옆으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경감엔 말이죠. 통증은 통증인데 좀 걸을 수 있는데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체에 하늘로 마외선증이라 하는데 예. 말꼬리 신경에 이 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년 분들이 허리다리가 아프면서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보기가 바쁘고 어떤 분들도 대소변이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대소변 나가는 거 모른다 말입니다.
1: 네,
0: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아, 수고합니다.
0: 예, 예.
2: 아, 김태준 의원의 방송장 보다고 그랬다.
0: 예. 어느 방송장을 보겠습니다.
2: 강선생, 강설수 선생.
0: 예, 강설수 선생. 예, 그냥 오십시오.
2: 아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아이 그 다리도 내 옆에서 좀 가라 그러는데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최영희 의사가 계시죠.
0: 예예예 예, 예.
3: 예 제가 발이 올라가지 못해서 어제 갔다 왔는데 조사 한 번을 딱 맞았는데 발도 올라가고 신기하게
0: 네.
3: 뭐 머리 좀 불편한 면이 없어졌습니다.
0: 네.
3: 오늘 한 번 더 맞으려고 하는데
0: 네. 그냥 오십시오. 예, 네, 그냥 네, 오시면 하세요. 됩니다. 예.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허리 다리가 아픈 분들이 요추간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약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허리에 있는 추가니가 협착증이 나타납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척수라든가 신경근이라든가에 이러한 말죠. 조직들을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히 허리다리가 몹시 아프고 마비되고 저해나고 어떤 분들도 냉해지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중노년 분들을 본다 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이 허리다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납니다. 관절인 거리가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닳게 되고 골질이 말이죠. 증식 현상이 생기고 이러게 되면 말이죠. 관절 활동이가 몹시 저해를 받으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하늘로의 구두수승증이란데 년세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말이죠. 이 골질에 말이죠. 듬성듬성해지는 이런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또 허리다리가 말이죠. 몹시 아파나고, 주위를 돌리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구조에 골절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노년 분들은 이 골관절 교통 질병에 대해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는 말이죠. 생활상에서의

0: 아껴야 됩니다. 예. 뼈라든가 이런 말이죠. 힘줄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도대들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간주진, 예, 선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간이라는 이런 말이죠. 장은 말이죠. 예. 힘줄에 근요 이런 것을 말이죠. 예. 양해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구라 하는데 중의학에서는 선을 말이죠. 곰팥을 선천지보라 합니다. 뼈를 주관해줍니다. 그러니까 년세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간주진하는 작용하고 선주구하는 이 작용이 점차적으로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중노년 분들이 이 허리 다리 아픈 병증을 말죠. 예방하자 하게 되면 평소에 말죠. 간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러한 장을 말죠. 잘 말죠. 양해줘야 됩니다. 보양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래야 말죠. 이런 말죠. 중노년 분들이 허리 다리 아픈 병증을 말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림상에서 보기 때문에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60% 이상을 말죠.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간판이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는 말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거나 경추에 말죠. 골질이가 증시 현상이 생길 때 말죠. 척추 내외 평형이 말이죠. 파괴됩니다. 내외 평형이. 이 내외 평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이라든가의 주동맥이라든가 척수라든가의 교감신경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을 말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가 림상에서 각종 말이죠. 증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이 되면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현상이 생기거나 목을 말이죠. 놀리거나 하는 이런 말이죠. 활동이가 몹시 저해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팔 쪽으로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마비가 되거나 절연하거나 냉해지는 이런 증세를 보일 때 있습니다. 또한 말이죠. 주동맥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이 되면 이 경축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절낭 부위가 말이죠. 부원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압통이 나타나고 머리를 돌리거나 할 때이기 때문에 현운증 현상이 아주 명확합니다. 심할 때에는 번져진단 말입니다. 절도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교감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이가 경련 현상이 생기고 활동이가 목을 놀리거나 하는 활동이가 저해를 받고 압통점이 나타나고 마치 말이죠.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이죠. 이 류형을 보게 되면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척수를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기장여기가 항진되고 기력이가 감퇴되고 반사가 항진되고 이런 말이죠. 일련의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통증 전문가의 주정국 선생이 오시는데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0: 그런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우리 당 꾸준히 분투하면서 인민을 이끌고 위대한 성과 창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학습 관찰의 대회란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 연설을 발표해 우리 당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당이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며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을 도철하게 개괄해 신시대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더 자각적으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더 확고하게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05년대 혁명, 건설, 개혁과 신시대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유일한 정확한 길로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적 조류에 순응했으며 인민 대중의 옹호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수백 년을 걸어온 시공간적 압축 속에서 세인의 주목을 끄는 2대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백지와 다름없는 빈궁하고 낙후한 상황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발전하는 바 중화민족은 마침내 일어서고 부유해지는 대로부터 강해지는 대로 나아가는 위대한 도약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시대 이래 우리 당은 두 개의 큰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주동권을 장악해 리론과 실천에서의 혁신, 돌파를 끊임없이 실현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장하며 빈곤 퇴치 난관 돌파를 완수하고 전면적인 초여사회 건설에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로정은 좋은 시작을 실현하는 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위해 더 완산된 제도적 보장과 더 튼튼한 물질적 토대, 더 능동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줬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민은 이미 운명을 자기 손에 단단히 들어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 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은 생기와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식 현대화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경로를 넓혀줬으며 우리 당은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으로 발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105년의 휘황한 역사는 좌우감을 가질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호자만하거나 전진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당의 휘황한 역사와 위대한 성과로부터 신심과 역량을 흡수하고 인민의 긴밀히 의거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새롭고 훌륭한 답안을 써낼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협에서는 7일 2026년도 정협 대강당 주제학습회를 열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선전하고 광범한 정협위원과 기관 간부들이 연변 민족지역 실제에 입각해 사상공감대를 응집하고 여러 민족 각계 대중을 단결하였습니다.

연결시키는 직능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인도했으며 생동하고도 효과적인 실무 조치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이 학습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주정엽 부주석들인 마운기, 하우조, 권대걸, 전경로가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제 선전강연단 성원이며 중국인민대학 교수, 박사, 연구생, 지도교수,

0: 을 특별 초청해 조제 강조를 했습니다. 진리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충분히 인식,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선전 관철 사업을 깊이 있게 잘할 때 관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알기 쉽게 강의해 회의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 실시한 것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을 관철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절박한 요구로서 민족 사물을 법에 따라 치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 추진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각급 정협 조직과 광범한 정협 위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지금과 근무 한식이 중요 정치임으로 삼고 이 법률 실시에 중대한 정치의 의의, 법치의의와 실천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치자각,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법치정신을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는 것을 견제하고 직책 수행 주선을 단단히 들어주며 중심대국에 봉사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사업이 로 모범에서 새 전형으로 도약하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 승격판을 구축하는 데 정협위원들의 더 큰 지혜를 기여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위원들을 조직해 기층과 여러 민족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법률 선전과 정책 해독을 하게 하며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고 전주가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 연변이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역 체험구 건설을 다그치고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사업 세 장을 엮어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강당은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현시 정협의 분회의장을 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정협위원들은 이번 대강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내면화, 심화, 전화에 힘쓰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반 요구를 정협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각 방면에 융합시켜 고품질 직책 수행으로 우리 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주정협위원이고 연교시 공원가도 문체소 소장인 사정입니다. 중국인민대학 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감수가 매우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학습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법치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직책 수행 담당을 강화하고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직책 수행 전 과정에 관통시키겠습니다. 법치의 힘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착실한 실천과 책임 담당으로 공동 발전을 촉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방대한 역량을 응집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에 봉사하는 데 정협위원의 힘을 기여하렵니다. 주정협위원 송춘도입니다. 이번 집중학습을 통해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취지,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수확이 크고 많은 개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발휘하고 더 많은 왕대, 교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감대와 역량을 모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정협위원의 지혜와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의 지지하에 조인민정부에서 조치하고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조흥변부민 촉진국에서 조관한 붉은 해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성과 선전소개 활동이 7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에서 정식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기관봉사국 중국민족어문 번역중심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북경조제 길림성 판사처 등 부문 관련 책임자들이

0: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부조장 윤조희가 가동식을 사회했습니다. 의식에서 참가자들은 성류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변 연변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선전 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변경 여러 민족 대중이 서로 돕고 단결 분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느꼈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 주임 풍경충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선발지역입니다. 단열내 연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을 조선으로 변강 안정공고 흥병부민의 시대적 사명을 짊어졌으며 장백산의 독특한 생태자원과 연변지역 지리적 우세에 이탁해 특색산업을 발전장대시키면서 연변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인지도가 높은 녹색 유명 특산을 육성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고품질 발전으로 민족 단결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변경 여러 민족이 공동 번영 발전하는 새장을 힘써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진흥성과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성과 전시와 특산 소개를 참관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에서는 A, B 두 개 기능 전시 구역을 나눴습니다. A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4개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해 신시대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에서 구현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집중 전시하고 연변조 민족 단결과 흥변부민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B 전시관에는 연변 각 현시 39개 기업에서 생산한 159가지 특색 유명 제품이 전시되는데 연변 입사를 비롯한 량질 알곡 식용유 제품, 연변소, 장백산 인삼, 버섯, 조선족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시식 체험 구역도 마련돼 수도 주민들이 연변의 특색 풍미와 산업 발전의 활력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은 1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관련 부문과 직속단위, 북경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및 속지 관련 부문, 공급 판매 개통, 농산물 유통업계, 금융기구, 대학교와 교우회, 북경에 있는 상회와 협회 책임자 및 대표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반지역 항일투쟁 형세의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공조항의 126 지시서한 정신을 관철한 후 동만의 항일투쟁은 신속히 발전됐고 반일 통일 전선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 근거지에서는 인민혁명정부 반일회 등 조직을 연이어 건립하고 일제와 괴뢰 정권의 자산을 몰수했으며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놔 군민의 항일 역량을 응집시켰습니다. 당은 각현 유격대 정치사업 제도를 건전히 하고 대대와 중대의 정치위원 또는 정치지도원을 배치했으며 당위 또는 당지부를 건립했습니다. 당 공청단 조직을 정돈 완산하고 군중사업을 확장해 당원, 공청단원 대우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일무장과 적극 연락하고 작전 맹약을 체결해 힘을 합쳐 적에게 대응함으로써 통일전선의 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했습니다. 정돈을 거친 동만 4개 현 유격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는 바 1933년 10월에 이르러 4개 현의 유격대 인원수는 연초에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후 일본군과 괴뢰군이 연이어 두 차례 대규모 군사토벌을 발동하자 동만 유격대는 각 방면에 항일 역량과 연합해 용감하게 반격하면서 포위토벌을 성공적으로 분수했습니다. 전투를 거쳐 대우의 실전 능력은 대폭 제고됐고 대우가 발전 장대해졌으며 기타 항일무장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돼 점차 동만 지역 각 항일무장의 종견 역량으로 됐습니다.
1: 최근 성당위에서 전성 선진 기층 당조직을 표창했는데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는 변강에 뿌리 내리고 당건설로 인재 양성을 선도한 착실한 성과로 길림성 선진 기층 당조직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단열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근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당건설 사업과 교육 수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고품질 당건설로 더욱 인재

0: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운영이기를 통솔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붉은 촛불 인재 양성 단건설 사업실. 당원 교원들이 네 가지를 갖춘 훌륭한 교원되고 교육열군의 정확한 실적관 수립하기를 주제로 한 특별 당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짙은 사업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청년 교원들이 빠르게 업무 골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은 처음에 평범한 청년 교원에서 지금은 경험이 풍부한 당원 교원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학교 두 가지 육성 기제와 청담 결연 방조 부축 사업의 생생한 증견입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정치교육처 처장 왕정입니다. 방금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 교원이었습니다. 당 조직이 이런 양성 플랫폼을 마련해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인솔하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학교 당지부는 정기적으로 상시화 사상 정치 학습을 조직하고 로 당원들은 솔선수범합니다. 이는 청년 당원인 저로 하여금 일에 더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에는 현재 당원 선봉일터 32개가 있습니다. 당원 공약벽, 기층 수업 지원, 전체 교원 가정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당원 교원들이 모두 앞장서 선봉 모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년 연속 별이 빛나는 3중 교원 덕목 브랜드를 만들고 믿고 배울 수 있는 일선 우수 사례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교에서 서로 배우고 앞서 나가며 교육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원 교원 장건화입니다. 우리 지부는 언제나 기풍이 바르고 한마음으로 뭉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부 지도부는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고 전체 당원들이 마음을 합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상 주제 당일 활동은 참답게 진행되고 학교 교수 연구 과제 해결에 앞장서며 자원봉사 활동은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실천합니다. 앞으로 저는 로 당원의 선봉 역할을 발휘하고 초심을 명기하고 솔선수범해 모든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영예를 소중히 여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단일 내 안도현 제3중학교는 당건설 브랜드 선도와 실천 과제 해결을 함께 중시하며 당건설 사업실에 입학해 지부, 학년, 교수 연구조, 학급, 사급 연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민족 학생 분산 배치 사업을 타당하게 완수하고 곤란 학생 연 800여 명을 상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학교 초중 고중 교수 연구 연맹을 구성해 학교 간 교수 연구를 26차례 진행했으며 방과 후 특색과정 10여 개를 개설하고 교정공청단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홍색사상정치, 미육견학활동도 상시적으로 펼쳐 학생들의 종합소양이 꾸준히 제고됐습니다. 당원 교수연구 성과 비중이 88%를 넘고 각종 학교 운영 핵심 지표가 현내 선두를 차지해 진정 당건설로 교수를 선도하고 교수가 당건설 성과를 검증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도현 제3중학교 당지부 서기이고 교장인 김신군입니다. 당 건설과 교수를 깊이 융합하고 수업 개혁, 학교 간 교수 연구, 홍색 사상 정치 견학을 심화하며 가정 학교 협동 인재 양성 연결을 완성해 민족 단결 기본 선을 지키는 동시에 당 건설로 교수질을 높여 변강 지역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우수한 교육을 향수하게 하겠습니다. 당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져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교육 고품질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연변주 고중입시 성적이 10일 오전 10시, 8학년 생물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이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연변주 고중입시 학생 모집 정보넷에 오르거나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취업 고중입시 성적 조회를 통해 고중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안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흐린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2026년 종소학교 및 유치원 여름방학 안전사업에 관한 통지가 일전 인쇄 발부됐습니다. 통지에서는 각 지역과 학교는 여름방학 숙제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휴대폰으로 숙제를 내주거나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숙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하거나 학부모가 숙제를 검사하고 채점하도록 요구하는 현상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및 방학 전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성 학교 간 통일시험이나 평가를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름 캠프, 현장 학습 등 명목으로 시험이나 테스트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통지 요구에 따라 각 지역과 학교는 학생 모집 및 학교 운영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초교육 규범관리 강화 연간 활동과 중소학교 양광입학 특별행동에 관련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기 개학, 방학 연기, 방학 중 학생 집단 수업 및 보충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의무교육 단계에서 시험 없는 링근 학교 배정을 엄격히 실시하고 일반 고중 관할 지역 내 모집 및 공립 사립 동시 모집 등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간 우수 학생 스카우트, 규정 위반 조기 모집, 정원 초과 모집을 금지하고 거주지, 학적 분리, 유령 학적을 금지하며 학생 모집을 기부금 지원, 교육기금 등 각종 명목과 연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허 선생님과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시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소비신고와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오늘 방송 내용에 앞서 최근에는 연결시 소비신고 접수중심에서는 어떤 분교들을 주로 접수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예, 지금 여름철이 들어와서 우리 신고 접수중심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복장류라든가 네. 또 신발류에 대한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택배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복장류 같은 것은 계절이 따라서 싸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알다시피 상가들이 판소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여름철에 옷을 겨울에 쓴다든가
0: 네.
1: 이래서 사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 옷을 입은 중에서 복장에 대한 이런 지역 문제나 하면 이런 우리가 만시가이 담보하기 아주 어려운 되었습니다.
0: 네.
1: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 이야기를 보면 도리는 맞습니다. 내 여름철 옷을 여름철 입지 않고 어떻게 다들 입는가?
0: 그렇죠. 야,
1: 그렇지만
0: 네.
1: 알다시피 이런 규정이라는 것은 특히
0: 네.
1: 법률법규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절을 따라서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무슨 이런 상품을 산 그날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0: 네.
1: 우리가 백화점을 우리 영시 백화점을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복장류 같은 것은 보통 3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복장들은 우리가 제가 말하는 모든 복장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런 절대로 복장은 그렇습니다. 신발류도 보통 보게 되면 석 달을 두고 있습니다.
0: 여기에서 말하는 3개월이란 어떤 내용들이 3개월입니까?
1: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투이 보환 보시우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말하는 복장 같은 거나 신발류 같은 것 이런 일단 질량 문제가 실제는 그러니까 이 3개월간에는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은 다시로 것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질량 문제를 하면 이 3개월간에는 예를 들면 수리해 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환불할 수도 있었다.
0: 네.
1: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소비자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좋기는 알다시피 이런 이 복장류라든가 신발류 같은 것은 소비품이 아닙니까?
0: 그렇죠.
1: 이래서 특수한 성을 내놓고는 이런 겨울철이 그러니까 여름 옷을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0: 네,
1: 계절을 따라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0: 저도 최근에 사실 많이 봤습니다. 이 계절을 반해서 판다는 가격이 뭐 겨울철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우세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의 뭐 겨울 패딩을 판다든가 겨울 신발을 판다든가 이런 브랜드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주의를 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지금 보게 되면 계절에 따라 계절마다 이런 판매하는 상품도 우리가 말하는 판속 활동마다 그러니까 유회 가격이 모두 비슷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알다시피 계절 따라 그건 새 상품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내시가에는 이런 많은 소비자분들은 특수한 정원 내놓고선 우리 집이라 장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면 지금 택배에 대한 소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어떤 문제인가요?
1: 알다시피 택배를 지금 보게 되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 군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소비 군체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도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택배를 이용해서 지금 약도산 형성됐습니다.
0: 우리가
1: 말하는
0: 네.
1: 기타 먼저 택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콰이디라든가
0: 네, 네.
1: 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메이투아라든가
0: 네.
1: 이래서 한 소비자분은 그러니까 택배를 통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네. 약을 샀는데 약을 먹은 후에 우리 그 소비자의 이런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부작용이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당시 소비자는 자기절로 가서 우리 엄마는 다 댄디를 하고
0: 네.
1: 또 자기절로 기타 약을 사 먹지만.

0: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1: 네.
0: 이래서 다시 그 약, 에, 그러니까 그 약방, 에, 그 객별 통해서 약방을 가서 이것을 제출했는데 그 약방의 선생님이 이것을, 에, 그러니까 에,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에,
0: 그 당시 그 약방의 얘기는 우리 소비자의 요구대로 약을 에, 판매했다.
1: 네. 네.
0: 학습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소비자가 에, 이런 걸림병은 에, 그러니까 곧 보통 감기인 것이 아니라 병두식 그렇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그 약이 효과를 보지 않고 에, 에, 이런 기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또 엄중해지는데 에,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에, 확실히 우리가 많은 마이토라든가 포토라든가
1: 네.
0: 이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아, 이런 일단 이런 약 같은 것은 좋기는 에, 약 사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소비자들이 신체가 해롭고
1: 네,
0: 신체가
1: 그렇죠.
0: 예, 그 건강이 네. 좋지 않으니까 좋기는 이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에, 약을 에, 사서 좋겠다고 저는 봅니다.
1: 아, 네, 에, 그렇군요.
0: 아무 편리해도 건강이 해로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 또 청취자분들 또 특히 젊은 분들은 조작을 다 잘하시겠습니다만 뭐 어린 분들은 거기에 또 약방마다 다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먼저 뭐 전화로 네. 자문을 하신 다음 구매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약방들이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저희 예. 집 동네나 뭐 그 한 2분 정도 걸어가면 거의 약방 한 개씩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0: 그렇습니다.
1: 드는데요.
0: 예, 네. 예. 좋기는 집에 좀 에, 약 같은 건 모두 지금 다 장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좋기는 에, 미리 장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예. 미리 직접 약방에 방문을 하셔서 약사의 건의와 의견을 들어보신 뒤에 약물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식품과 관련된 소비 분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0: 예, 방금 얘기하다시피 특히 여름철 들어와서 이런 식품에 대한 소비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예. 제가 장미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예, 식품을 예,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또 방금 말하시피 예, 무슨 뭐 이토라도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예, 집어 보게 되면 예, 많은 예, 근 예, 매집마다
1: 네.
0: 예, 이런 예, 우리가 많은 포토라든가 메이토라를 이용해서 예, 이런 식품을 예, 사용하는 이런 분들 아주 많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한 소비자는, 예, 그러니까, 예, 메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말 마라탕을 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당시, 예, 소비자는 정심을, 그러니까 정심 식사를 집을 하는구나 했는데, 기타 원인에서 그렇게 정심에 그 식사를 못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자기 원인에서 전화기 가서, 예, 그걸 다시 들었는데, 예,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 당시, 예, 좀 이상한 냄새 났습니다.
1: 오, 네.
0: 예, 그렇지만 자기 젊으니까 예,
1: 네.
0: 소위 소비자 이야기로는 자기 신체가 좋으니까 예, 대수롭지 않고 이것을 예, 음식을 예, 드셨습니다.
1: 네.
0: 든 것이가 예, 그러니까 저녁 먹어 아, 그러니까 예, 소개가 나고 열이 나고 해서
1: 네. 예,
0: 그 소비자 이야기로는 그다음 예, 자기 전을 예, 약을 몇 달 먹고 예, 예, 낫게는 게 낫지만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계속 응당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한 2, 3일 지나니까 그러니까 병은 나사졌지만
1: 네.
0: 소비자는 말하는 신체에 큰 해로움 좋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출근도 하지 못하고 예, 또 그리고 예, 신체에도 아주 허약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소비자 얘기는 확실히 긍정한 것은 이 그러니까 이마 이 토안이 그러니까 음식물로 해야 되겠다.
1: 네네네.
0: 그래서 우리가 많은 평택, 11살이 뭐 평택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도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1: 네.
0: 예, 메이토알이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대응바이마에.
1: 네.
0: 이걸 했는데, 예, 조사를 통해서, 예, 확실히, 예, 식품이 변질됐습니다. 그렇지만.
1: 아, 그렇죠. 네.
0: 예, 그러니까 그 상가 이야기로는 응당 정심이 들어야 할, 예, 이런, 그러니까 식품을 전하게 된 것으로 해서 조약 원인이다.
1: 네.
0: 근거는 없지만
1: 네.
0: 확실히 이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1: 네네. 예. 가능성이 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네.
0: 소비자 얘기를 해도 그 당시는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자기가 하도 좋아하니까 전략이니까 들었다지만 알다시피 지금 여름철은 날씨가 아주 무덥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걸 입는 형상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많은 소비자들은 대소로 봐지 않는데 일단 이런 일이 봉사결정 우선 먼저는 증거를 대놓고 그리고 이런 상가을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정기적 병원을 가야 된다.
1: 네.
0: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래야 우리 일단 확실히 이런 식품제라든가 상가들 원인으로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신고를 하는데 증거물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줘야 된다. 일단 이런 이런 일이 봉사해서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증가하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우리 소비신고 종수중심이라든가
1: 네.
0: 용알산여구, 이알산수
1: 네.
0: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1: 네. 예. 아픈 당시에 바로 신고를 해야겠죠. 네.
0: 예. 거기에 증거를 해서야만 우리가 말하는 응당 받아야 할 이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식품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먹는 것인 만큼
0: 그렇습니다.
1: 특히 이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 식품과 관련된 소비 분규들은 어떤 법률 법규를 따르게 됩니까?
0: 예. 식품과 관련된 이런 소비 분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르게 됩니다.
1: 네.
0: 식품안전법 제 1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소비자와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받은 생산 경영자는 먼저 배상을 해줘야 하고 미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0: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또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경영했을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외 경영자에게 지불한 가격이 10배 혹은 입은 손실이 3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추가로 배상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계산하십니다.
1: 네. 네.
0: 그래도 하지만 식품이 상표 설명서에 흠이 있지만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네.
0: 제가 이거 간단히 이것을 해석해 드리면
1: 네.
0: 방금 제가 예를 든 이 안건처럼 만약 시에 우리 소비자가 방마르탕을 먹지 않았을까.
1: 네.
0: 이래서 그것은 확실히 이런 상가의 원인에서 그러니까 식품이 변질해서 우리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는
1: 네.
0: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상 가격은 그냥 20원을 하시죠.
1: 네.
0: 그럼 10배면 200원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상품 가격이 20원일 때 네,
0: 10배. 초과는 네. 200원입니다. 그렇지만
1: 네.
0: 200원을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손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1,000원 1,000원이 아이들쯤 1,000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만약 우리 소비자가 10배가 1,000원 이상이지는 그 원래 가격을 받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방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1: 네.
0: 경영할 경우
1: 네.
0: 그러니까 어떤 것을 포함했는가 예, 그러니까 식품이,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이런 생산하거나,
1: 네.
0: 판매하는 식품이가 식품 안전에 표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어떤 조항에는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슈퍼에서,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 샀습니다.
1: 네네.
0: 이것은, 그러니까 경영자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0: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 경영자는 응당 이것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1: 아, 네.
0: 자기 상품이 어떤 것이,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도착하고 어떤 것이 거의 도착한 이것을 장악해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0: 한 가지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는 일단 이런 상품을 살 때는, 그러니까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라서 10배나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또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는가?
1: 네.
0: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자가 이것을 알 수 없는 것을 두겠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꽌토, 통조림, 예, 그러니까 통조림을 우리 소비자가 안에 변질된 상품을 샀다 하겠죠.
1: 네.
0: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는데.
1: 아, 네. 유효기간은 네. 지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상품만 변질된 경우. 네.
0: 그렇지만
1: 네.
0: 이 상품은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자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변질된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확히 이런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밀봉된 상품이니까요. 네.
0: 이런 것은 그런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법원이 법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 행위에 도착하는 거 아니지 않은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품 안전법에 부합되는 상품을 살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제외하고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네.
0: 이것은 신고를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자기가 산 이것을 화물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 네. 여름철이면 이 고온의 날씨로 인해서 음식물이 쉽게 변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상가의 책임인지 또 소비자의 책임인지 주로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0: 예. 방금 제가 또 다시 그 이제 안건을 예를 들겠는데
1: 네.
0: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확실히 정상적인 상품을 그러니까 이것을 산 후에
1: 네.
0: 이런 식품에 우리가 말하는 제공한 상품이라든가 말하자면 무슨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세산 이런 슈페산 이런 위보장 식품 보장 네. 상품 살 때는 일단 우리 소비자들은 자기에게는 큰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책임을 알지는 이건 상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
1: 네.
0: 방금 얘기하다시피 그 우리 이 소비자가 마라탕을 사지 않습니까?
1: 네.
0: 응당 그것은 정심의 식사를 드린다.
1: 네.
0: 정심에 이것은 자궁 상품을 해 그렇지. 네. 특히 여름철이 하는 식과 이러면 그러니까 시간 지난 다음쯤은 우리 소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이 상품을 그러니까 마라탕을 사는데 그 당시 집에 계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택배 앞에서 이것을 뜯어보고 보니까 안에 그러니까 잡지를 썼습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우리 소비자의 이런 책임이 아니라 이런 상가의 책임을 두겠습니다.
1: 네.
0: 예, 한마디로 말해서 꼭 우리 말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 네네네.
0: 증거가 증명해서 확실히 우리 소비자 자실이 아니고 상가들이 이런 관리라든가 또 기타 이런 상품에 대한 이런 질량 문제라서 이런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은 상가가 책임집니다. 지금 이런 안건을 보게 되면 절대 다수는 모두 이런 상가들 원인이라도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한 후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합니까?
0: 네,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런 배상을 받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1: 네.
0: 예, 지금 보게 되면 알다시피 모두 지금 우리가는 수능 속이 있지
1: 네,
0: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방금 이런 상품을 구매할 때는 모두 이런 외신을 하다든가
1: 네, 네.
0: 제투를 하다든가
1: 네.
0: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는 상품 구매한 후 이상한 것일 때는 우선 먼저 제가 말한 사진 지금 제일 높습니다.
1: 네.
0: 제투를 하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영상서료
1: 네, 네.
0: 한 후에 이 상가하고 상가에게 이것을 전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로 일단 이런 확실히 상반기가 합의를 받을 때는
1: 네.
0: 우리가 말하는 이 안건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소비자가 자기 응답받아야 할 이런 배상을 받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상가가 빨리 자기 자신을 알지만 우리 소비자가 배상을 할지 알지 않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꼭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우리 소비시고 접수중심이라든가 그러면
1: 영알산소
0: 신고를 해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방금 얘기하시기 꼭 증거를 남겨야 된다.
1: 네.
0: 증거를 알지만 지금 보게 되면

0: 가장 유용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智能手机,
1: 네.
0: 예, 스마트폰. 그래서 聊天 진로라든가 또 이런 微信 전장 진로라든가 그리고
1: 네.
0: 우리가 말하는 영상 자료를 꼭 장악해.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소비 신고 중심이 와서 신고하는 소비자들을 보면 우리 많은 내시가 있는 소비분들 소비자들도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증거를 아주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이 소비 권익 보호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네.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와서 사진을 찍은 것을 우리를 배운다든가
1: 네.
0: 또 이런 제투를 배운다든가
1: 네.
0: 아, 예. 지금 이 시기가 아주 높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아주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식품을 구매할 때 뭐 보장이나 상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생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또 뭐 식품 첨가물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0: 네. 일단 응당 식품으로 보게 되면 꼭 이 보장이나 상표에 우리가 막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1: 네네.
0: 꼭 이런 그러니까 생산 날짜라든가 생산 그리고 생산지라든가
1: 네.
0: 또 이런 우리가 규격이라든가
1: 네.
0: 그리고 또 무슨 얘가 이런 한량 청소라든가
1: 네네.
0: 다 이렇게 뚜렷이 꼭 이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만 보게 되면 어떤 상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생산 날짜가 그것도 유효기간이가 아주 도릿하지 않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은 고의적으로 이 표시를 바꾼 행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 네.
0: 이런 걸 접수해봤는데 특히
1: 네.
0: 우리가 지금 여름철이라면 맥주
1: 네.
0: 맥주를 그러니까 보통 무슨 이렇게 우리가 무슨 6개월이라든가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요기간이라면 그것을 날짜를 두 달이라든가 심지어는 석 달을 고친 형사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와 신고를 그러니까 이 맥주를 가져와 본데 그러니까 랭웨이다
1: 네.
0: 사람의 랭웨이다 이것을 날짜를 그러니까 표시를 또 아주 그러니까 흐지게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확실히 예를 들면 무슨 이자냐 삼자나
1: 네. 네, 네.
0: 이것을 고쳤습니다. 일단 이런 행사 기준 우리 소비자들 배상 이 방금 식품 안전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일단 고의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더 큰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처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 신고도 우리도 많이 접수해봤습니다. 한 소비자가 이것은 그러니까 생산 날짜가 예를 들면 앞당긴 행사였어요.
1: 네네.
0: 아주 그 날짜가 안 됐는데.
1: 아 그렇군요.
0: 이래서 그것을
1: 황당한 경우겠군요.
0: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건 확실히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자식으로 된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1: 네네.
0: 그렇지만 제가 이것이 얘기한 것은 고의적으로 아니라도 일단 경영자의 자식으로 받으면 이것은 모두 우리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1: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또 많은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구매할 때 이 뭐 생산 날짜나 유통 기한을 보지 않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통 기한이 길거나 이러한 제품들을 볼 때는 사실 뭐 오늘 먹을 거니까 괜찮겠지. 뭐 상가들에 대한 믿음
0: 맞습니다.
1: 같은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보게 되면 절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아예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특히 우리 내시가 많은 소비자들은 또 이것을 관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네. 또
0: 지금 보게 되면 젊은 소비자들을 막 이것을 이런 데 대해 아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일부 슈퍼마켓에 보면 그 비빔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비빔면을 포장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면도 따로 있고 양념도 따로 포장해서 그냥 일회용 용기에 넣어서 파는 경우. 하지만 그 위에는 뭐 유통기한이라거나 어디에서 제작을 했다는 표식, 뭐 브랜드 표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0: 예, 지금 보게 되면 이런 형사 확실히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특히 우리 조선족 음식들
1: 네.
0: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음식을 파는 우리가 예를 들면

0: 비상수상도 있어요.
1: 네네네네.
0: 예, 그러니까 포장도 없고, 예. 그렇지만 이것을, 꼭 이것을 우리, 예, 이것을 발견할지는, 예, 우리 경영자들은 조금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아, 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식품물은, 우리,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우리 이 판매사가 자기 절로 이것을 가공한 상품이다.
1: 네.
0: 공장에서 가공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유효기간은 예를 들면 좋게 이틀이나 당날이라든가.
1: 네.
0: 꼭 알려둬야 된다.
1: 아.
0: 이래서 이런 소비 신고도 지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많은 우리 연길 진행을 보게 되면 매주 손님.
1: 네네네.
0: 이런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시장에 나가서 산 후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종
1: 네.
0: 예, 포장물이 없었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것을 그 당시 화해를 신고를 했는데 확실히 예, 이것은 예, 이런 예,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판매자는 꼭 이런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이 식품이라든가 이 상품은 어떤 정황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제작했다.
1: 네.
0: 어떻게 이것을 드셔야 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과일을 미리 썰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썰어서 파는 경우에 이 과일이 뭐 상했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는 만약 상했을 경우 뭐 상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0: 예,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도 지금 아주 많습니다. 예, 이래서 일단 우리 소비자가 상품, 과일 같은 것은 널어놓고 또 썰어놓고
1: 네.
0: 이걸 할지는 그 당시 우리 소비자도 확실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상했다든가
1: 네.
0: 또 이거 심지어는 이런 곰태기겠다든가
1: 네네네.
0: 이런 과일을 받았지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특히 네.
0: 이런 우리가 말하는 곰태 있겠다든가
1: 네네.
0: 확실히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이 과일 소비자가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듣 그러니까 먹지 못할 경우에는
1: 네.
0: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이것도 식품 안전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통으로 된 과일을 샀을 때 안에 속에 상했을 때는 또 다른
0: 그렇습니다.
1: 상황이겠죠.
0: 예.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수입
1: 네.
0: 수입 과일도 지금 포장 잘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예 물러줄 때는 확실히 이런 그 당시에는 응당 좋긴 뜯어보면 좋지만
1: 네네.
0: 그런 건 또 아닙니다.
1: 그렇죠. 또 그래서, 뜯으면 또 네. 기스가 나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호상간에 좋긴 경영자도 이것을 꼭 책임을 자기 응당들 책임지고 우리 소비자도 호상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이 할인이나 또 행사 상품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정상가 제품과 동일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배상 기준이 적용됩니까?
0: 예, 그러니까 할인 또는 행사 이런 상품으로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생길 때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는 그러니까 무슨 가격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구매했는가
1: 네.
0: 이 가격에 따라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1: 아 그렇군요. 구매 가격.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구매. 예,
1: 네,
0: 네,
1: 네.
0: 구매 가격으로.
1: 네.
0: 예, 그래서 구매 가격에 따라서 응당 받을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약 이 식품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 네.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 원재료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 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 경우 이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0: 네 일단 이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이것을 반응을 상향하고 반응이 일지는
1: 네.
0: 꼭 이것은 이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식품 같은 것은 우리 소비자에게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응당 알려드려야 할 이런 신실 알려드지 않는
1: 그래서
0: 이것은 우리 소비자 알콜 침해한 걸 두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이랬으면 이거는 꼭 이것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소비자가 식품 품귀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또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0: 네 일단 우리 소비자가 식품

0: 선교를 접사해서 좋기는 제일 빠른 시간 내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소비자가 식품을 예를 들면 오늘 접수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봉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그 즉시로 신고를 해야 된다.
1: 아, 네.
0: 그렇지만 응당 신고하기 전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우선 먼저 상가하고 이것 합의를 보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0: 합의가 안 되면 기타 이런 기능 이런 전원 부문에 신고하는 걸 되고 있습니다.
1: 네네. 네. 또 네. 많은 상가들에서도 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네.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네. 있습니다. 사실.
0: 네. 네. 그리고 처리 기간 네. 보게 되면 우리 소비시법 중심이라든가.
1: 네.
0: 예.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열산이라든가 열산 네. 조경 보통 그러니까 지역을.
1: 네.
0: 예.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길면 그러니까 스스로 뒤에.
1: 네.
0: 모두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10배의 배상 외에도 뭐 병원비가 나왔다거나 뭐 기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까?
0: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기타 손실 3배라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우리 소비자가 그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1: 네.
0: 확실히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 상가에 입원해서 우리 소비자 입원했습니다.
1: 네네.
0: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무슨 5천 들었습니다. 이러면 네. 확실히 이런 상가에 입원을 하면 우리 소비자는 3배라 15,000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네. 그렇지만 이건 10배는 받지 않은 걸로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병원비를 3배를 받으실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네. 또 10배의 배상은 그냥 네. 다른 추가 비용이 없이 그냥
0: 맞습니다.
1: 제품에 네. 대한 배상으로
0: 그렇습니다.
1: 되어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식품과 관련해 소비할 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예, 제가 방금은 식품은 우리 소비자들인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은
1: 그렇죠.
0: 아주 중요한 일로 되겠습니다.
1: 네.
0: 정말 중도수종
1: 네.
0: 실패한 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좋게는 식품 같은 것은 할 적에는 꼭 정기적인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런 슈퍼가 할 적에는 꼭 제가 보기에 꼭 이런 유효기간 지나는가 안 지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1: 네.
0: 특히 여름철 들어와서 지금 많은 상가들이 판촉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식품 같은 건 절대 우리가 유효 가격이 아주 싸다 해서 많이 사는 것이 저는 좋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식품 같은 것은 집에다 장만해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황에 따라서 자기 이렇게 어떻게 자기 이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만 시엔스시엔마에
1: 네.
0: 좋게도 좋다고 합니다. 절대 집에다 장만하지 말고 오늘 들 것은 오늘 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량을 탐하지 말고
0: 그렇습니다.
1: 먹을 만큼만 구매를 하시라. 아주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규시 소비신고접수중심의 신고 전화를 말씀해 주시죠.
0: 네. 우리 영규시 소비신고접수 이런 열선 전화는 271031호입니다. 271-315.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1231호 혹은 12345 두 부의 열선 전화로도 또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물론 평소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어 소비 분규가 발생을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상황이겠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셔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결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